0: 당신의 대표 바다에서 아. 온 거 뭔가요? 자 맞춰보세요. 이거 혹시 실치? 실치죠?
1: 요새 유명한 실치.
0: 이거 갯벌바지락이에요.
2: 예, 갯벌바지락이에요.
3: 뚱뚱하고 맛있어요.
0: 맛있어.
3: 시원해요.
4: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0: 이렇게. A touch of macaulay. Fat juicy clam. Perfect. Here we have 당진.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elcome, buongiorno, 안녕하세요. Today we are in 당진. So welcome to 당진. 당진 is a very special place. It's between the sea and the land, and that means we have fresh, beautiful seafood from the sea and beautiful, delicious seasonal products from the land. So let's start from here. This is a place that I love. This is a seafood market. More fresh than this, you cannot find it. Wow. 이거 혹시 실치? 실치죠?
1: 요새 유명한 실치.
0: 지금 제철이죠?
1: 네, 제철이에요.
0: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거 있어요. 네, 우리 비앙케티.
1: 여기서는 실치.
0: 실치. 실치. 이거 한국에서 어떻게 먹는 거예요?
1: 야채를 묻혀서 옆에 놔두면 싸서 드시는 거예요.
0: Oh, should I buy some? Maybe I can cook something delicious with this. 아, 그러면 이거 1kg
1: 많이 드릴 거야.
0: 이 정도? Oh yes. 아, perfect 포장. 감사합니다. 사장님.
1: 맛있게 드세요.
0: 잘 파세요.
1: 네.
2: 여기도 좋은 게 있어요.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0: You see what happens? Over here, the sajanim are making like a very, very fun fight for grabbing the customers. So fun. 이거 갯벌바지락이에요.
2: 예, 갯벌바지락이에요.
0: 지금 산다면 이거 뚱뚱하고 이거 맛있어요.
3: 뚱뚱하고
0: 맛있어요.
3: 시원해요.
0: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을 수 있어요?
2: 탕도 좋고요, 찜도 좋고요. 술찜?
0: 아, 그럼 술찜? 지역의 전통주, 특별한 전통주 찾는 중이에요. 또 혹시 여기서도 그런 전통주 있을까요?
2: 여기도 있어요.
0: 진짜?
2: 네. 오! 연잎으로 만든 막걸리가 있어요.
0: 여기에서 뭐라고요?
2: 신평이라는 데 있는데요.
0: 신평 양조장, 신평. 네. 이거 무조건 그런 양조장을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얼마예요? 1kg 정도?
2: 1kg 만 원.
0: 만 원? 오, 싸네요. 오케이, 저는 너무 싸서 아마 3kg.
3: 3kg.
0: 아, 오늘 운이 좋네요. 예, 예.
3: 많이.
0: My friends, talking with the sajanim is always so beautiful because they let you know a lot of secrets on how to cook very, very deliciously all these beautiful products.
2: 너무 높게 드렸어요.
0: 예. 진짜 기대돼요.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잘 파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와, 두릅이죠?
2: 네, 두릅.
0: 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두릅이랑 막걸리 이게 잘 맞는 재료죠. 이거 하나 무조건. 그리고 다른 맛있는 거 알려주세요. 여기 당진의 제철 식품.
2: 냉이도 있지만 이런 민들레도 있고요.
0: 이거 먹어도 돼요? 어떻게 샐러드로?
2: 겉절이? 샐러드.
0: 겉절이 이렇게? 이거 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Now with this beautiful land products plus sea products, I will make something delicious.
2: 요즘 봄이랑 제철이죠. 나물이 많이 나와요.
0: 렛츠 고 투 심 아 나우 아이 메모라이즈 댓 신병 양조장. 계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여기 네, 일단 그 당진 유명한 양조장이죠.
5: 예, 맞습니다. 오. 저희 연잎을 넣어서 만드는 막걸리고 저희가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들이 널리 하던 술 문화였어요.
0: 야, 신기하다.
5: 여기서 연잎으로 술 만드는 거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0: 체험? 네. 그 직접
5: 특정한
6: 이거 해볼 수 있는 거 그거까지

0: 드셔보시겠어요?
1: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너무 너무 고소해요. 진짜 그런 쌀 와 쫀득쫀득
2: 쌀이에요.
1: 쌀쌀. 아 그거 맞아요. 당진에서
3: 해나루 쌀 맞죠? 예. 이거 해나루 쌀이에요.
2: 예, 유명합니다. 여기에 단지 안에 물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네, 하얀 쌀이 있죠?
1: 네, 하얀 쌀이에요.
2: 그냥 쌀이 아니라 쌀로 만든 누룩이에요.
1: 아, 쌀로 만드는 누룩? 네. 아, 왜냐면 원래 밀루로 만드는 거죠.
2: 그 밀루룩은 여기 갈색 덩어리들.
1: 아, 아 이거?
2: 네.
1: 아, 누룩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2: 두 가지 들어갑니다.
1: I had to try one of these. 이거 건강하죠?
2: 네,
1: 먹으면. 오! It is like eating yogurt. You know, it has the same kind of tartness. So good. 그러면 이제 우리 찐 쌀, 네. 그리고 물.
2: 물이 있어요. 물은 500ml의 물을 준비를 했고 네. 쌀은 500g의 쌀을 준비해요.
1: 아, 이거 1:1이에요?
2: 1:1. 그런데 밥을 찌면 쌀이 물을 흡수해서 평균적으로 500g짜리가 650g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게를 650g을
1: 650? 재서 바로 할.
2: 그러면은 이제 650g을 여기다 쌀을 넣고 이 재료들을 다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하이라이트.
1: 맞다! 연잎!
2: 연잎은 향이 은은한 향이 나요. 연잎 고유의 향이.
1: Rice into the water. Okay. 이제 물, 쌀, 이제 누룩. 누룩 두 가지 다 이렇게 다? 이거 뭔가 어떻게?
2: 이거 저희가 미리 재놓은 거예요.
1: 아, 아, of course. I can understand. This is his secret. I accept
2: 네,
1: that. 예, 아무튼. Okay. And then the yeast. Yeah.
2: 장갑을 끼시고 얘를 믹싱.
1: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어떻게?
2: 그냥 속에다가 쑥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 그냥 찢어져도 관계없고요. 깨끗이 정리해주시면은 다 끝난 겁니다. 짜시는 걸 한번 여기서 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여기 나오는 게 14도 정도예요.
1: 14?
2: 네. 오. 한번 짜보시겠어요?
1: 오! 네. 바로.
2: 네.
1: 이렇게, 이렇게. 슈퍼 프레쉬 막걸리. 아, 이거 진짜 다르네요. 바로 마시자마자 그런 달콤한 부드러운 느낌. 근데 뒷맛은 은은히 올라오는 게 있어요. 진짜 깔끔해요. 연잎 덕분에.
2: 네,
1: 맞아요.
2: 맞습니다.
1: 잠깐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단진의 특산물 많이 많이 사놨거든요. 네. 이거 민들레. 민들레 잎만.
2: 너무 길가에서 보던 그 민들레 잎인데.
1: 네.
2: 두루.
1: 두루. 네. 진짜 제철이죠.
2: 네.
1: 그리고 바지락, 단지네 이거 깨뿔에 바지락.
2: 서해바다.
1: 이것도 술찜. 어떨까요?
2: 그것도 괜찮죠.
1: 네. 네. 그리고 이거 두릅 튀김하면 어떠세요? 그러면 네. 이거 튀기하면 그런 거 싹 이거 정소, 이거 입가심.
2: 좋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맛있는 요리, 이거 이런 맛있는 막걸리랑 이거 준비해드릴게요.
2: 예.
1: I found another place to cook, and now let's cook delicious food with this incredible 막걸리. 오, yes, yes, yes. Perfect. Perfect, right? Today we are doing 바지락 술찜, sauté di vongole. Since it's 술찜, so it's liquor, it's made with liquor. In Italy, we use white wine, but here we are inside a brewery, so let's use 막걸리 and 청주. And then the second one, 두릅, the shoot of a tree. It's a little bit bitter in the aftertaste, but this bitterness, it's charm. So we will make a fried 두릅, simple. So for making the bajirak suljim, I will proceed preparing all the base. Let's start with garlic. Okay, and garlic is done. Now let's go with the spring onion. These also very thin like garlic. This also is done. And then the gochu, the spicy part. Okay, I have to remove the seeds.

0: 맛봅시다. 오. 여기 감칠맛이 많아요.
1: 아, 저는 소금 하는 다른 조미료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2: 이단 맛이
1: 그냥 이거 자연의 맛이에요.
0: 오, 감사합니다. 진짜 달라요. 연잎 진짜 은근히 맛 나와요. 근데 맛보다는 그 안에 입 안에 있는 느낌, 그거 진짜 개운하고 이거 싹 입가심 완벽해요. 맞죠? 네네. 아마 진짜 탱닌 때문에. 네. 오, 조금 더 이제 바지락.
2: 네, 바지락하고.

0: 이거? 자, wait a moment. 오, 예. 감칠맛, 단맛, 쌀자 그런 바다의 그런 잡맛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이것도 우리 테스트 해야 돼요.
1: 네.
0: 여기 일부러 요 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이거 하나. 손으로. 이거 커요.
1: 오.
0: 예, 생각보다.
1: 커요.
0: 예, 작은 나무예요. 작은 아, 나무. 예.
1: 모양도 너무 예쁜데요?
0: 그리고 이렇게 조금 찍고. 맛있어요. 아. 이거? 이것도 살짝 쌉쌀해요. 맞죠?
1: 네.
0: 그 쌉쌀한 맛, 입안에 있는 쌉쌀한 맛, 플러스 기름 있는 거?
1: 막걸리.
0: 막걸리.

0: 이거 저는 이런 반응 기대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1: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물 준비했어요. 이거 진짜 딴진바다 딴진단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짜잔. 무슨지 맞춰보세요.
2: 글쎄요, 얘도 그냥 채소
1: 민들레.
2: 민들레.
1: 민들레. 여기 바로 여기 시골에서 온 민들레 야생. 에 플러스 당진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2: 할 것 같아요.
1: 자 맞춰보세요.
2: 실치.
1: 예, 정답.
2: 실치철이에요, 지금.
1: 예. 하나 드셔보세요.
2: 네, 먹어보고 있습니다.
1: 이게. 이거 다 이런 거 다 실치예요.
2: 아 이게 실치.
1: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어요.
2: 요 밑에가 민들레.
1: 둘 다 있어요. 아, 둘 다 있어요. 안에 이거 반죽 그리고 민들레 그리고 실치.
2: 꼭 모양이 꽃게 과자 같은.
1: 맞아요. 어떠세요?
2: 그러니까 실치라는 거를 전혀 모르겠어요. 뭔가 바다의 맛이 나긴 하는데 훨씬 더 고소한 느낌의 바다 맛.
1: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해야 돼. 감사합니다. 네. 자. 예. 좋아요.
2: 예.
1: 인정 나봉.
2: 너무 신기해요. 너무 맛있습니다.
0: I think it has been a success. Also, this time, I really, really learned a lot about this land. I love going around Korea with you and discover these treasures. And I really hope you can be there for the next time. And I don't know where I will go. So, but for sure, there's gonna be one beautiful and interesting traditional liquor of Korea. Salute. Cheers.
2: Oh, 진짜 잘 어울려요.
0: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네, 오늘도 재밌게.

0: 될 것 같아가지고.
1: 아 그래?
2: 화가.
1: 화가.
2: 토끼랑 셀까요?
1: 토끼랑 셀 그리는 거 좋아해요?
3: 배우요.
1: 자 어떤 왜 이유가 뭐죠?
3: 멋있으니까요.
2: 아나운서예요. 아나운서는 제가 TV에 나왔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1: 지금 나왔네.
4: 제가 지은 이름이요? 사랑이? 너무 사랑해서. 사랑아, 우리 함께 좋은 소리 내보자.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네 살, 만으로 4살이에요. 그냥 엄마 아빠랑 상가에 가서 그냥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그냥 말한 것 같아요. 하라고 그냥. 처음에는 이제 소리가 별로 안 나고 하니까 제 마음대로 안 돼서 오늘날도 조금 있었는데 계속 반복 연습을 하고 그리고 악기랑 더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그 악기에서 잘 나는 그 소리의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1: 이쪽이랑 이쪽이랑 신나는 부분이야. 왜냐면 이쪽은
0: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시간 이렇게 막 4시간부터 5시간 이렇게까지 못했고 이제 뭐 팔도 조금 아프고 악기를 이제 들고 있어야 되는 거랑 또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여기 손가락 같은 데 이렇게 계속 짚어야 되고 반복 연습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아픈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고 또 그냥 바이올린 자체가 너무 좋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꾸준히 계속 연습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저기 동네 학원을 다니다가 본격적으로 한 게 양소희 선생님한테는 지금 테크닉과 음악에 대한 태도 강조를 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내가 사람들에게 뽑는 게 아닌 내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국제 콩쿠르는 이제 주아이 모차르트 콩쿠르 8살 때 한번 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슬프게도 1라운드에서 떨어져서 다시 9살 때 다시 도전을 해서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피콜로 콩쿠르 그리고 벨기에에서 열리는 그루미오 콩쿠르랑 주아이 모차르트 콩쿠르까지 쭉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매 라운드마다 제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또 매 라운드마다 거기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재밌었고 피콜로 그 콩쿨이 제 첫 3라운드 콩쿨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 좋기도 했었고 그때 막 가슴이 그때 막 벅차오르고 막 너무 그때는 진짜 행복했던 순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좀 남는 거는 베토벤이랑 모차르트인데요. 모차르트는 일단 약간 개구쟁이 같은 면에도 있고 또 그러면서 순수하고 또 아름다움 안에 되게 뭐 약간 기쁨, 슬픔, 약간 분노, 약간 즐거움 약간 이런 감정들이 담기면서도 꼭 천사가 들려주는 곡같이 전 느껴지고 베토벤은 청력을 잃으신 상태로 이제 이렇게 너무나도 멋진 곡을 작곡을 하셨는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이렇게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저한테 진짜 너무나도 잘 저한테 맞춰주셔서 너무 신나기도 했고 연주장이 아닌 다른 곳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색달랐고 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되게 약간 폭풍 몰아치는 약간 이런 곡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또 약간 테크닉적인 거에서 공항이잖아요. 되게 다른 막 준비되어 있는 그런 약간 이런 스튜디오 그런 것도 아니고 공항에서 그냥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이제 느낌이 되게 약간 떨리기도 했지만 약간 심장이 막 이렇게 약간 그 흥분? 약간 흥분됐던 것 같아요.

되게 화려한 기교보다는 되게 마음을 담은 약간 선율의 깊이가 되게 느껴졌고 되게 뭔가 음악이 되게 따뜻하고 마음에 되게 와닿는 그리고 되게 그런 선율의 깊이가 되게 약간 깊고 되게 약간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음악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모양이 보면 되게 약간 포근하고 되게 아름다운 그런 곡인데 그때 연주했을 때 되게 너무 재밌었기도 했지만 제 외할머니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연주했고 또 그 곡 자체가 너무 따뜻한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처음에 벨리니코프 선생님한테 이제 마크도 받고 그런 게 이제 바이올리스트 김서연 언니 협연을 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때 진짜 뭘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진짜 많이 배웠고 또 그때 그 언니와 그 파벨 베르니코 선생님과 함께 했을 때 너무 진짜 그 시간이 진짜 너무 좋아서 빨리 지나간 만큼 그때 그 순간은 진짜 제일 인상 깊었고 또 제일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연주를 할 때 이렇게 더 음악의 깊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서 그냥 사람들한테 위로와 행복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음악 공부 같은 것도 더 해보고 싶고 좀 더 음악가들의 책도 더 읽어보고 싶고 또 그 나중에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돌면서 연주도 해보고 싶어요.

0: Korea's springtime event, the 27th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pens from April 29th to May 8th. Under the slogan Beyond the Frame, 237 exciting new films from 54 countries are being screened. The opening film was director Ken Jeong's late fame, director Kim Hyun-ji's documentary, The Longest Night, Nam Tae-ryong, will close the festival.
1: 전주국제영화제의 매력은 아무래도 주변에 맛집이 너무 많고 이런 슬로건이나 포스터가 저희를 너무 더 설레게 하는 것 같아서 올해 특히나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2: 거리를 너무 예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3: There are so many really interesting Korean options to see, so I have a lot of Korean films that I'm going to watch this time.
4: The atmosphere is so exciting. Everybody is so happy to be here, and that just makes it very exciting for me as well.
5: 나이 모는 사람이 있어, 젊은 사람도 있고 좋아요.
6: 환영받는 느낌, 그리고 다 같이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0: K-Story brings you our 27th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pecial, the movie Living Through the Same Season. It was selected for the Korean competition section and had its world premiere. Ko Seung-yeon directed, while actors Yeo Dae-hyun and Lee Ha-eun played the leads.
6: 사계절을 담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고생 많이 한 작품입니다. 마음의 한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재밌게 봐주세요.
7: 어? 뜨거워.
8: 그냥 마셔.
9: 하지마, 내려.
8: 아, 있잖아.
10: 다음 주지 제안서 준비라고 하시는데?
11: 엄마가 하는 거 말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0: Let's watch the movie, Living Through the Same Season. It's winter with snow up to the knee. The lovers are camping. Their tent flies away in the freezing wind. Still.
9: 우리 이거 옷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8: 그냥 마셔.
9: 나 운전 못해.
8: 응, 괜찮아.
0: No problem. For two lovebirds, it's no big deal. Sehun just got hired to do exhibition installations. Writer.
8: 번호 지나가 조심.
0: 정이 helps her parents at their restaurant. A whopping 120 kilometers separate, these long-distance lovers.
9: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시간 되나?
12: 그래, 거기에 나와야 할 것 같은데.
9: 그래, 그러면. 다다음 주?
12: 응. 미리 말해놔야겠다.
9: 나한테도 계속 좀.
0: But it just makes reunion that much sweeter.
9: 계속 뒤에 있었는데? 자.
8: 뭐야? 산 거야, 나 주려고?
9: 그래. 겨울엔 손 트니까.
0: Winter daylight hours seems too short. And they don't want to say goodbye.
9: 하지마, 내려. 하지 말라고.
0: Soon, spring comes around. The two are

0: so close now that they don't even have to speak, it seems, to be on the same wavelength. Around this time, Seong Yi meets a published writer at a writing workshop, and
1: 사장님, 그럼 혹시 알바 안 거 하세요?
0: Gets a part-time job at her neighborhood bookstore. She's excited to share the news with Sehun. But Sehun is suddenly asked to stay overtime to finish a project he's working on.
2: 제가 저녁에 중에 약속 있어가지고요.
3: 아, 그래? 네. 아, 이거 다 같이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금방 도와주고 가자.
2: 퇴근은 일찍 하셔야 돼요. 저 안 왔는데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0: Still, he risks bad vibes with his boss in order to meet with Seong Yi.
3: 얼른 가.
4: 오늘 그러면 여기 지도부터 뜯는 게 좀 더 편하시죠?
1: 나 취직했다.
3: 이럴 줄 알았어. 오늘 오는데 이유가 다 있었군요.
0: What? It's embarrassing to run into his co-workers. But nothing can stand in the way of love, right? Then the season changes, and it's summer. Seong Yi is busy, and so is Sehun with daily life. Meanwhile,
1: 사랑방에 오는 것들 그것도 비슷하잖아요.
2: 그 책 알아요?
1: 어, 내가 알죠. 냉정과 열정사이 좋아해서 읽었어요.
0: For Seong Yi,
4: 아, 맨날 책상 앞에 앉아서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3: 그럼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0: And for Sehun, something new comes along. Then it's autumn. Seong Yi becomes anxious as she keeps failing to place in writing competitions.
1: 아, 있잖아.
3: 아, 맞다. 나 감독님이 다음 전시 제안서 준비라고 하시는데?
0: 만만하는 거 말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Meanwhile, Seon's busy work schedule makes getting together more difficult. After a tiff, Seon visits Seong Yi.
3: 일찍 와볼 걸 그랬다.
1: 오늘 안 바빠?
3: 어, 쉬는 날.
0: He tries to seem less awkward.
1: 책 조심해, 커피 그.
3: 어, 어.
1: 너 책 사게?
3: 네.
0: But, oh no, things do not go well. In the end, Seong Yi pays for him, and the whole situation ends up being not what he had in mind.
3: Okay.
0: Now, even when they're together, they're looking off in different directions. What kind of season lies ahead for these two? A couple living through changing seasons. It is the movie Living Through the Same Season. Now,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movie uses the passage of time to express the changes in love and emotions.
5: 연애라는 게 뭔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어렵고 오래 만난 관계가 훨씬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인들의 모습을 조망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고민들을 좀 풀어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0: The two lead actors expressed the tenderness of a long-distance couple with restrained acting and natural chemistry.
1: 누구나 우린 다 사랑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현실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엄청 강하게 들어왔었어요.
6: 겨울에요. 기차를 태워서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정희가 기차를 타고 제가 이제 창밖에서 고요 속의 외침처럼 가지 말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정희는 못 알아듣고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씩 경험해본 말하지 못하는 속마음을 혼자 한 말처럼 그 장면이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0: For Sehun, photos are important, while for Seong Yi, letters are, showing how different their ways of expression happen to be.
5: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계속 담으려고 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하나의 행동인 거고 정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마주하지는 못하지만은 하고 싶었던 말, 느끼고 있는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세훈에게 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0: The film is a love story, which is, according to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fficials, relatively uncommon for Korean indie films.
5: 우리 일상에 있는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단한 사회 문제를 다루

0: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우리 삶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그냥 편안하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1: The movie may say subtle yet lingering impression through the expression of universal emotions of love and parting.
2: 저희 영화가 단순한 멜로 영화로만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정말 많은 성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우리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냥 성장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3: 실수는 누구나 하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와 반성을 하지만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고 다만 상황이 그렇게 된 것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실수하시면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4: 실수가 우리를 더 성장시키지 않을까
3: 그런 영화라고 생각해요.
1: Four seasons of a long-distance relationship. It is the movie Living Through the Same Season. Shall we meet the character K's story says you should focus on for this movie?
2: 밥 잘 먹고 다치지 말고
1: A writer-to-be who has fallen in love, 정이. She's a young adult trying to strike a balance between work and love, dreams and reality. Actress Lee Ha-eun captured her well. With quiet gestures and expressions, befitting a character who finds writing her feelings easier than talking about them.
2: 저는 좀 대화로서 관계를 풀어가는 타입의 사람이거든요. 정이는 조금 말함에 있어서 서툰 사람이라서 나는 이전에 어떻게 했지? 어떻게 연인을 대했지?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1: Her emotional arc may have many looking back to past relationships. A movie with a global premiere at the 27th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t is the movie Living Through the Same Season.

저희 뮤지컬 태권도 아라울라는요,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니고 태권도를 통해 화해, 그리고 성장, 그리고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존 태권도 퍼포먼스 공연이 볼거리 중심, 기술 중심의 공연이었다면 저희 태권나라홀로에서는 태권도가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

0: 저희 한국체육고등학교 태권도부가 조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회 성적도 좋지 않고 그 때문인지 조금 팀워크도 좋지 않아서 조금은 위태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예, 저를 부르셨다고 무슨 일로?
2: 바꿔!
1: 예? 저를요?
2: 아니, 그 훈련장 바꾸라고! 태권도부 하고, 유도부 하고!
1: 하하, 유도부랑 훈련장... 예? 유도부랑 훈련장을 바꾸라고요?
2: 예! Yeah!
1: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멀쩡한 태권도부 훈련장을 바꿉니까?
2: 나차! 서태봉쌤, 작년에 우리 한채고 유도부가 전국 체전에서 최연소 동메달이 나왔어, 동메달! 어? 우리 태권도부는 마지막으로 메달이 나온 게 언제죠?
1: 얼마 안 됐는데 한 5년 정도...
2: 그 이유가 충분하잖아!
1: 아,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2: 자, 이거 한번 봐봐요. 태권도 회색티발 최강.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태권도 페스티벌이야. 그 나래고가 작년에 커서 고등부 최초로 그 2등을 했어. 이 영감쟁이가 이 어쩌지라 자랑을 하든지. 우리 태권도부도 할 수 있지요.
1: 근데 이건 태권부랑 격파 시합인데요. 안 됩니다.
2: 됩니다.
1: 안 됩니다.
2: 된다고.
1: 안 됩니다. 저희 애들은 겨루기 전공입니다.
2: 겨루기 정신으로 태권무 하세요.
1: 아, 품새 전공도 몇 명?
3: 겨루기는 스파링이라고 하는데 대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선수가 실제로 스포츠 경기로서 이제 타격을 하면서 두 선수가 하는 경기고, 품새는 이제 정확성, 표현성 이런 걸 중요시하는 예술적인 그런 부분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0: 한 체구 학생들은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루카로 씨 같은 경우는 이 태권도를 너무 사랑해서 태권도 하나에 빠져있는 그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태권도로 연관되어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루카한테는 긍정적으로 받아져서 그런 방향들, 그런 모습들이 루카로 씨가 태권도를 사랑하는 열정을 표출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1: 유도브라 훈련장을
2: 본자르노! 오, 코치! 우마, 나 루카로시.
1: 아, 네가 루카로구나. 그래, 반갑다.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니까 면담 있다 하고 저기 가 있어라.
3: 그래서 중요한 일이 뭔데요?
1: 바로 이거다. 드디어 우리도 기회가 왔네. 태권도 최강 페스티벌, 자랑스런 한 최고 이름으로

0: 얘들아 이게 착각이 아니라 드디어 우리도 이미지 변신.
1: 아무래도 태권도만 해왔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연기랑 노래, 뭐 동선 뭐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았는데 이제 연습을 하면서 다른 배우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계속 연습을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보다 무대에서 관객분들이 봤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역할로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 근데 걱정이긴 하네. 어? 태권무 컨셉이 중요할 것 같은데.
3: 컨셉.
4: 얘들아 이거 좀 받아라.
2: 선생님 이게 다 뭐예요?
4: 태권무 의상.
5: 뭐야?
4: 뮤지컬하는 후배한테 얘기했더니 가져가서 쓰라고.
2: 제가 이거 입자. 뭐예요? 너무 촌스러운데.
4: 뭐라고?
3: 야 코치님한테 버릇없이
6: 왜? 다양한 컬러 반짝이는 스팽글 난 좋은데 우리 하체구처럼.
4: 자 우린 지금부터 레인보우 전략을 실시한다.
7: 레인보우?
6: 씨 보여줘.

0: 5주 동안 이제 태권도 훈련을 했었는데요. 트래킹도 연습하고 뭐 기본 발차기, 시범 발차기, 품새, 겨루기 다 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이 퍼포먼스 하고 있는 태권도 선수들과 저희 배우들과 그 갭 없이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 너희도 알다시피 뽑기에서 암만 격파랑 품새를 잘한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이 태권무니까 이 컨셉을 잘 정해야 할 것 같아.
2: 미쳤어.
1: 이것들이 문 다 부술 거야 그냥?
3: 태권무 컨셉이요. 태극 어때요?
2: 태극?
4: 나랑 루카가 꼭 태극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2: 씨! 불같은 두 짐, 물같은 루카. 스타일 달라. 하지만 태권도 사랑하는 마음 같아.
4: 태극으로 하나 되는 우리 어때요?
5: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6: 뭔가 좋은데?
5: 우리가 태극이다?
2: 한채고 태권도부 지켜야지!
1: 이 자식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대박인데?
2: 예!
1: 얘들아, 컨셉을 이렇게 가보자. 태권도로 우리를 지킨다. 태권 수호!
7: 태권 수호!

0: 아, 준비를 어떻게 해?
1: 좀비. 이 태권도라는 장르가 단순히 스포츠에서 이렇게 뭐 겨루기, 품새 이런 걸 좀 떠나서 음악과 그리고 좀 춤이 어우러지면서 이게 뭔가 다채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eong Hee-seok Yong-guon.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땅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핵음은 두 줄로 된 하악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핵음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0: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이 김밥 좋아 좋아.

0: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1: 바쁠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의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0: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1: 흘리지 않고.
0: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1: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아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0: 네.
1: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0: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1: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0: 아 진짜?
1: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 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의 안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아.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1: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0: 라면이죠.
1: 간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아.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지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0: 김밥은 옹알스다.
1: 모든 이가 사랑한다.
0: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1: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Today we express gratitude to our beloved mom and dad.
1: 네, 이렇게 정말 다정한 날입니다. 글로벌 팬분들도 오늘은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For today's Simply K-pop, we've put together special stages filled with our thanks to you because you're family to us.
1: 완전 동의합니다. 우리 글로벌 팬 여러분들 효도하겠습니다.
0: Hey, you don't get to be the only good boy today.
1: 아,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죠.
0: 네.
1: 자, 여러분 효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All right. Well, let's get ready to dive into some incredible stages that'll satisfy your eyes and ears.
1: 네, 물론이죠. 첫 번째 무대부터 바로 만나보실까요? 뮤직 스타트!

0: Hey, so you know how we're both wearing denim on denim today? Mm-hmm. Doesn't it look like we're in some kind of drink commercial?
1: 그러니까요. 약간 보기만 해도 시원한 게 말 나온 김에 한번 한 컷 가볼까요?
0: Good idea. Uh-huh. Let's go with two different concepts. Fizzy soda versus fresh sports drink.
1: 좋아요. 그러면은 형이 콜라로 가고 제가 한번 이온 음료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1: 네, 바로 가보죠. 하이, 고! 오케이, 오케이. 제법 시원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Don't laugh. Let's see how well you do then, Wonjin.
1: 좋습니다, 좋습니다.
0: All right, ready? Action!
1: 다라라라라라라 널 좋아한다구.
0: Woo! All right. That was very refreshing. Pretty good. Not bad.
1: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 청량함 그대로 이어서 다음 무대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뮤직 스타트!

0: Hey bro, I'm getting butterflies these days.
1: 설렌다고요? 왜요?
0: Because summer's coming.
1: 아 근데 덥고 약간 땀도 나고 벌레도 많고 근데도 여름이 좋다고요?
0: Sure, scenery is pretty nice, isn't it?
1: 아, 그건 그렇긴 하죠. 인정, 인정.
0: Haha, just like the upcoming summer, our next teams are full of excitement and feel-good vibes. Please introduce them to us, Wonjin.
1: Okay, 네, 슈퍼, 루키, 모디세이, 그리고 레전드의 컴백, 박혜경 선배님까지 뮤직 스타트!

0: 심플리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음을 찾아보는 시간 아티스트 뷰티 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where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볼까요?
1: Yes, the girl group with captivating charms. Please give it up for the hot girls, Kiss of Life. Welcome.
0: 우후! 여러분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1: All right.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Welcome, Kiss of Lif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Hello, everyone. We are Kiss of Life.
0: 와우, 반갑습니다. 이번 휘스 씨, 요즘 뜨거운 사랑을 또 받고 있는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휘스 씨는 저희 Kiss of Life가 굉장히 오랜만에 들고 온 이번 앨범인데요. 음? Don't Mind Me 그리고 휘스 씨 이렇게 두 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3: 네, 타이틀 후이씨는 Kiss of Life가 처음 보여지는 팝 라인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1: Alright. Well, I've also watched your performances and noticed a lot of powerful choreography using your hands.
0: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희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또 노래가 후이씨인 만큼 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0: 누구야? 누구야?
4: 네,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혼내는 것처럼 손짓을 하면 됩니다.
0: 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1: 누구인지 보여.
0: 후알려. 후알려. 후알려.
1: Yeah.
0: 자, 그러면 저희랑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4: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Alright.
4: Let's go.
1: 자, 준비됐다면 뮤직 큐.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오늘 음식은 빠람죽이라고, 이거는 뭐한 1900년도 그 우리 일제시대 전부터 이제 살기가 어렵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 보리 농사를 그때 짓고, 그때는 뭐 쌀이 귀해가지고 뭐 쌀은 별로 없을 시절이죠.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100년 전부터 빠람죽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전해 내려오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름이 이제 빠람죽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심어가지고, 보리가 이제 익기 전에는 이제 보리를 또 불에 끓여가지고 이제 까먹기도 하고, 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까먹기도 하고, 배고프니까 아이들은 이제 밀서리도 하고 보리서리도 하면서 이제 자라던 시절에 그때 먹던 음식이에요. 이 보리는 이제 겉보리인데, 농사 지어서 이거를 뭐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볶아가지고 그냥 가루를 내가지고 끓여서 죽으로 먹는 음식이 이제 빠람죽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아무것도 뭐 넉넉하지 못한 분들은 빠람죽 보리가루만 먹고, 조금 그래도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분들은 이제 쌀을 조금 넣어서 이제 같이 좀 부드럽게 죽을 끓여서 이제 드시고 그랬는데, 이 음식은 지금 뭐한 90, 100 넘으신 분들은 아주 지겨워서 이 빠람죽이라고 하면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아주 지금도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면 죽은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 먹어봤어요. 엄마가 빠람죽이라고 이제 끓여서 주시는데 저는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재료는 보리죠, 보리. 보리는 가을에 심어요. 늦가을에 심어서 이제 봄이면 파릇파릇 이제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봄에 비는 거죠. 한 4, 5월에면 이제 보리밭이 보리가 익어가죠. 이게 보리는 이 수염이 엄청 길어요, 이게. 타작을 하면 이게 가시처럼 이런 수염이 많아가지고 이게 붙잖아요. 그래서 보리 타작하는 데 가면 몸이 거꾸럽고, 몸에 이게 바늘처럼. 그래서 이게 보리하고 나락하고는 좀 그게 틀리거든요. 추청이라든지, 뭐, 이제 주로 많이 드시는 쌀. 네, 그런 거를 사용을 해요. 옥천 향수 쌀. 향수, 그 노래 있잖아요. 정지용 씨. 이제 향수라는 이름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보리를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볶아야 돼요. 노릇노릇하게 껍질째 볶아가지고 이제 가루를 내가지고 그걸 이제 죽으로 끓이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거친 음식을 많이 드셨지만, 그때는 건강보다도 우선 배고픔을 참 이기기 위해서 거칠거나 어떻게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거지. 산에 가서 캘수 있는 거, 주울 수 있는 거다 주워다가 먹고, 나물 종류도 뭐 나물 죽 같은 것도 이제 배고프니까 뭐 쌀이나 이런 거 조금 넣고 막 나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멀겋게 끓이면 그 그냥 순간만 배고픈 거를 참을 정도로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옛날 사람들이 살아오셨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모르죠. 빠람죽이라 하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별미 음식이고 이게 건강식인 것 같아요. 딴 데서는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고, 어디 음식점에 써붙인 것도 없고, 카페나 뭐또 토속 음식 한데 가서도 빠람죽이라고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맛있는데 건강상으로도 좋고, 이게 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게 요새 현대인들이 뭐 미숫가루처럼 아니면 차 종류처럼 타서 먹는다면 다른 음식보다 진짜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해봤어요.

너무 세면 타니까 좀 은은하게 해갖고요. 보리가 노릇노릇하게 이제 빠도 맛있게 잘 조절을 해서 볶아야 돼요. 아니, 아무것도 안 나요. 보리는 이제 쌀보리하고 겉보리가 있는데 보리 껍질이 있기 때문에 쌀보리나 겉보리 다 해도 돼요. 얘는 겉보리예요. 쌀보리는 보리쌀이 좀 노란하고 겉보리는 조금 보통 보리 색깔이고 한데 이제 쌀보리는 보리밥을 해놓으면 좀 약간 노릇스름하죠. 근데 옛날 어른들은 겉보리를 더 좋아해요. 겉보리 밥을. 아, 보리 이 동네도 농사를 많이 져요. 예. 이좀 필요해서 세 대를 좀 샀어요.

노릇노릇하게 돼가지고 약간 좀 희끗희끗하게 터지는 게 한두 개 생길 때, 예, 그때 하고 한번 이렇게, 예, 하나를 해서 깨물어 보면 그 안에 이 가루가 이제 다 익었을 때. 미숫가루 정도로 갈면, 네, 먹기가 좋아요.

0: 고청천은 금강 상류인데 이제 일로 청산뜰로 내려가는데 이제 저 물로 농사도 짓고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거를 잡아서 뭐 끓여도 먹고 튀겨도 먹고 졸여도 먹고 이제 이렇게 했던 역사는 오래된 것 같아요. 뭐다 심어놓고 놀고 하면 철렵을 간다 그러면 그럼 이제 거기 갔다 놀고 올 때는 우리 이제 백울리는 옛날에 농악을 했었어요. 뭐 깽매기도 치고 북도 치고 뭐 장구도 치면서 막 노래를 하면서 저 시장에서부터 노래를 하면서 동네로 들어오고 그렇게 했죠. 여기 학교 앞에 국수 공장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국수가 여기 보급이 이제 많이 됐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요. 딴 데서 들어오긴 어렵고.
1: 일제 때부터 여기가 칠보 단장이요. 물 가두는 게 시가 7군데고 청산면에 그리고 장은여 청산장 시장 하나요. 그래서 칠보 단장이라 여기.
2: 지금은 이제 냇가가 오염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고기가 없는 편인데 옛날엔 들어가면 발에 밟힐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게 족대라는 게 있어. 그걸로 해서 여름에 그냥 철렵할 때도 그거 잡아서 냇가에서 그냥 생선국수 해 먹고 그런 식으로 했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특히 힘들고 고기가 없어요, 지금.
1: 역대도 있고요. 투망. 또한 듯이 어항이 있어요, 요즘.
2: 옛날에 그 종두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쌀이로 만드는 거, 이런 동그랗게 그런 데다 잡아가지고 다니고 그랬죠, 옛날엔. 모내기 끝나고 보리타자 끝나고 이제 여름일이 한참 어지간히 끝났을 때 나가서 마을 사람들이 한 번씩 노는 거예요.
1: 텐트 저 포장 갖다 치고 마을별로 다 잔치를 했어요.
2: 학생들이 오후 한 3시쯤 되면 다 하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다 냇가로 나가. 놀러.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조금 잘 사는 집은 라면에도 한 봉지 주고 그만치 못하면은 소면. 요걸 요만큼 한 움큼을 주고 거기다가 집에 된장은 있으니까 된장하고 고추장 조금씩 줘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냇가로 가. 그 냇가에 가보면은 여기 애들 고기 잘 잡거든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서 손으로, 맨손으로도 잡아요. 풀이라든가 나뭇가지라든가 그 바짝 마른 거 주워다가 솥 걸고 그다음 물을 끓입니다. 고기 잡아오면은 고기 집어넣고 그리고 된장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소면 넣고 이거 끓게 되지요. 그게 상륙국수예요, 얘네들. 그 간식.
3: 그전에는 그, 저, 결혼식이다 뭐 하면은, 이 방앗간에 가가지고 막 대량으로 빼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하필 뭐, 나는 이제 고추장 가지고 간다, 국수 가지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냇가에 나가서 해 먹고 그래.
1: 장비 없는 사람들은 이제 피레미하고 속간지 잡설질해서 잡는 지금 내 얘기. 이 빠글빠글하는 거, 쏘가리 이런 걸 잡아갖고 이제 해먹었지. 한 해에 60, 70년 전이지요. 7, 8세 됐을 때. 아, 그 후에도 성인 돼서도 해먹었지요. 지금은 문화가 그만큼 발전되고 먹을 것도 그전에 때문에 많이 듯이 좋아졌잖아요. 그전엔 배고팠어요.
2: 90년대 초에 냇가가 물이 더러워, 오염돼서 더러우니까 저기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먹을 거냐? 자꾸 말하지는 거지. 요 앞에 이제 원조라는 집이 있어요. 그 남편이 고기를 잘 잡았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청산 사람들에도 저녁에 술 많이 먹고 그 있다 속 쓰린 사람들이 와서 넘기기 쉽게끔 생선 국수를 갖고서 이제 해장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철렵하는 사람들 또는 학생들 나가서 저걸 내가 음식으로 만들어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는 그

생선국수라고요. 여기는 이제 바닷가가 없잖아요. 근데 민물 생선도 이 지역에서는 생선이라고 불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선, 민물 생선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 그래서 생선국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로 눈치, 붕어, 이제 치료도 가끔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숭어, 봄에 이제 다물치도 가끔 나와요. 다물치, 메기. 아, 그렇게. 여기 옥천군에는 그 어부협회가 있어요. 어부분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하거든요. 금강, 거기 대청호, 그쪽에서 다 잡으시는 거죠. 생선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곰탕 보듯이 그거를 오래도록 구워요. 그래서 장시간 오래도록 구우면은 이거 생선 살이 다 흐트러져요. 가시도 그렇고, 가시도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그러면 원액을 가지고 물하고 희석을 해요. 그거를 계속 끓여요. 그러면 이제 그 육수에다가 고추장 간을 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소면을 넣고, 이제 저기 야채, 그거 넣고 이렇게 삶는 거예요. 바로 잡으면 이거 생선, 민물생선은 바로 그제 손질을 하셔가지고, 급냉을 하셔야.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해동해서 손질을 해갖고 끓이는 거죠. 생선은 이제 아가미에 이렇게 분비물 같은 게 있으니까 아가미 손질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이 고기는 눈치라는 거예요. 요거는 눈입니다. 얘는 붕어입니다.

가득 부어요. 소스. 이게 고기가 푹 잠겨서 끓어야 되니까. 열어놓고 끓여요. 뚜껑을 닫고 끓이면 그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그 수증기가 다시 밑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비린 맛이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한 5시간 이상이에요. 센 불에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끓이고 이제 중불에서 한 2시간 반 내지 3시간 정도 끓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제 부딪히지 않고 서로 이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제 불을 켜는 거예요.

원액을 이제 육수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원액을 이쪽 옆에 큰 솥으로 이렇게 바가지로 떠서 적당량을 저희가 떠서 여기다 넣고 물로 배합을 해요. 물도. 그러면은 이제 희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육수가 나오는 거예요. 1대3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불에서요.

일단 확 보면 여기도 이제 가시가 있는데 손님 상에 나갈 때 혹시라도 저희 눈에 안 보이게 가시가 들어가면 손님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심스럽게 고추장을 먼저 잘 풀어줘요. 완전히 고추장 한 가지만 넣고 간을 맞춘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겉면에 그 전분이 있잖아요. 그거 하고 이렇게 배합이 되니까 잘 어우러지게끔 그렇게 이제 뚜껑을 덮고 조금 불을 약불로 해요. 이렇게 약불로 줄여서 한 2분, 2, 3분 정도 있으면 이게 면이 조금 이제 투명해지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아이 저 정도면 익었다.

0: 경북 안동. 그러니까 내가 25살이 왔나, 여기. 여기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 아들 대까진, 3대까진 사는가 봐. 물이 좋아요, 물. 그래서 물이 좋아가지고서 고기가 많아. 그리고 이제 농한기 때는 이제 못 심고 나면은 놀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심심하니까 나가서 고기들을 잡고 뭐 초망질 해서도 잡고 낚시를 해서 잡고 그래. 그 잡으면 이제 털레기 고기가 가나? 저기 매운탕. 매운탕을 끓여가지고서 먹었거든. 그랬는데 그 매운탕을 먹다가 이제 먹네서 간대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날이 이제 해장국을 뭐든 먹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그걸 까시를 없애고, 어떻게 그때 그 국물만 해가지고서 고기하고 국물만 추려가지고서 이렇게 국을 끓이면 얼큰하게 끓이면 그 해장국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1962년.
1: 그때 이제 62년도에 시작을 하시는 건데 조그맣게 이제 그냥 요 가까운 지인들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조금 또 지인들 모시고 오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팔으셨죠.
0: 이후에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라도 내가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에서 이제 그걸 한 거지.
1: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계속 학교 갔다 와서도 이제 뭐 이제 심부름 정도는 하고 그랬는데 그 벌써 이제 자꾸 이제
0: 내가 늙으니까
1: 이제 힘이 딸려.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시니까 조금 버거워 하셔서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때만 해도 이제 어리니까 그냥 호기심에서 제가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조금 버겁더라고요.
0: 항상 그 비린내가 없어야 돼. 그리고 하다가 뭐 이제 모자란다고 물을 붓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거든. 그 있는 그것만 가지고 해야지.
1: 배합이 중요하거든. 원액하고 물하고 그 배합이 중요하니까 욕심부리지 말고 정석대로 해라. 그리고 야채도 장 조절, 야채 조절.
0: 봄에는 7월을 말이잖아. 피라미, 또 눈치, 모래마주.
1: 동자개라고 해갖고.
0: 여름 되면은 이제 그 뭐 붕어도 있고 눈치. 피라미도 있고. 예, 또 겨울에는 또 저기 뭐야. 그 뭐지, 빠가사리.
1: 붕어, 눈치. 93년? 93년. 고 무렵에 다리를 새로 놓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도로 뭐 한다고 뭐 채취 같은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꾸 이제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0: 고기가 귀해지는
1: 거. 되는 것 같아요.
0: 한 1관, 2관 정도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돼.
1: 키로수로 말하자면 1관이 4kg예요.
0: 100관도 되고 뭐 그전에는 또 고기 잡아오면 배는 안 따고 가져와요. 그 잡는 사람이 그거 다 배 따서 손질해가지고서 이제 해가지고서 이제 삶고 이제 젓고 이렇게 그 과정이 많지요. 그렇게 힘들지, 뜨거울 때는. 군에서도, 군 손님들도 많았어요.

0: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가족 동반으로 주로 오시고 이제 무슨 모임, 단체 모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고 또 요즘에는 이제 자전거
1: 오토바이 부대들
0: 하시는 분들
1: 젊은 사람
0: 40대, 60대, 4, 5, 6, 6 그렇게
1: 여름에
0: 2월 7월 해갖고
1: 여름부터 많이 먹고
0: 그다지 크게 변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의 손맛을 이제 어르신들이 엄마 때 오시던 분들이 지금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때의 그 맛을 이어가야 된다 하셔갖고 거의 엄마가 하던 걸 비슷하게 하지 크게 변화는 없어요. 저희 집까지 7개 얼큰하고 칼칼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면서 이제 그 생선의 구수한 맛.
1: 애들 잘 크고 손자들 잘 크고 하니까.

0: 그나마 그 저기 전에는 아팠을 때 엄마한테 전화했잖아. 근데 그때 많이 아팠지.
1: 거의 일주일 동안은 입원했지. Like I was in the hospital for what, a week?
0: 근데 마음 끝에서는 엄마가 막 뛰가고 싶지만 그 당시에 그 코로나 때문에 와 격리시키는 거 있었잖아.
1: 한국에 yeah.
0: 아 걱정이 엄청 했죠. 그 애가 울 정도면은 걱정 엄청 했는데 그래가 이제 자주 전화를 해봤죠. 이제 그 저기 어떠냐고 몸이 그러니까 먼저 시간이 지나서 좀 괜찮아졌다 이래갖고 내가 좀 안심은 했죠. 그때 되게 걱정했었어요.
2: And that was probably one of the first times I've ever called my parents like very emotional because I didn't know what to do. I was like scared and I was like lonely, you know, and so that was probably the first time ever. And you know, just I think talking to them on the phone really helped a lot. It kind of helped me like work through it a lot better and like it really helped me uplift my spirits a lot.
0: 그래갖고 그때 엄마 못 가서 미안해.
1: 미안해. 어쩔 수 없었던 거지. 그래도
0: 근데 이제는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네가 아프다 하면 내가 이제 총알로 쳐가겠다.
1: 오케이.
0: 알았지? 이거는 이제 비빔국수니까는 요거는 이제 요렇게 딱 해놨다가 옆에 놔두고 그다음에 너가 아빠는 잔치국수 하니까 잔치국수 한번 들어볼게.
1: 오케이. Yeah. He doesn't eat 비빔국수?
0: He eat the 비빔국수, but he, 근데 아빠는 비빔국수 더 좋아해.
1: 나도 한 그릇씩.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쳐고.
1: Okay, so what's the where are we starting from?
0: 처음에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양념부터 만들어야 되거든.
1: 양념? Okay.
0: 참기름만 한 스푼 정도.
1: 한 스푼?
0: 너는
1: 두 스푼이 차.
0: 참기름
1: 되게 두 스푼 넣자.
0: 느끼한 거 좋아하는 사람 많이 넣고 안 느끼한 사람 조금 넣고 그러면 돼.
1: 알았어. 오케이.
0: 한국에 사는 건 어때? 미국에 올 생각 없어?
1: 전혀 없어.
0: 왜 없어? 그러면은 엄마가 항상 입으러 와야 되는 거야?
1: 어.
0: 그거는 not fair 하지.
1: 아니 나 가끔씩 미국 갈게. 근데 I can never move there again, I think.
0: 내 생각도
1: 아니, 그래. 아니, because I lived here. I moved here when I was what? 15? 16?
0: 그래서
1: right?
0: 네가 여기 사는 거 만족하니?
1: Very.
0: 아 그러면은 뭐 살아야지. 못
1: I don't know America anymore, honestly. I think I kind of found my independence. I kind of found out who I was, and I just kind of became, you know, so familiar with the Korean culture and how to live here that I just couldn't move somewhere else. It was just unfamiliar to me, and it was difficult to kind of get back to being an American lifestyle. So I just came back to Korea.
0: 네가 좋으면은 뭐 괜찮은 거야.
1: I can't. I can go visit, but I'm not gonna move.
0: 네가 어디 있든 네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이제 끝났지. 양념장. 요거는 끝났고. 그리고 국수 위에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뭘 넣냐 하면은 호박을 볶아요. 자, 요거 볶읍시다.
1: 오케이. 호박. 그게 뭐지? 참기름?
0: 참기름 거 볶아요. 고소해.
1: 참기름. Pepper or anything like that? Salt?
0: Just salt.
1: Just salt?
0: 그리고
1: 김치. 김치. This is your kimchi. You made this for me like 6 months ago. Okay. 김치.
0: 야도 이거 김치도 내가 살짝 볶아줘. 살짝만 볶아주면 돼. 대충 이렇게 해갖고 끝났어.
1: Oh, that was fast. Okay, so
0: 그래가 이제는 국수만 삶으면 되는 거야.
1: 아, 오케이 오케이.
0: 막 끓어오르잖아. 그 거품 막 나면서 끓어오르지?
1: When it's boiling?
0: 조금씩 넣어줘. 이렇게. 이제 이게 다 익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제이야 채들어 봐봐.
1: 잠깐만 이거.
0: 엄마야.
1: 찬물로? 얼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0: 아니.
1: 너?
0: 찬물을 씻어야 돼.
3: 누워.
2: 잠깐만.
3: 아쭈!
0: 엄마 잡으니까 니까지 너무
2: 아니 어떡해. 엄마는 손 막 놓고 막 그랬는데
0: 엄마는 벌써 익었잖아 이 뜨거운데. 됐어. 너무 오래 끓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지연 니 아이돌 할 때 그때 음식이 어땠어? 그때 다이어트 한다고 엄청 말랐었잖아.
2: 응. 맨날 샐러드밖에 안 먹었어.
0: 응.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어?
2: Not like that. That was like starving myself. Like that's not good.
0: 아이돌 연습생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말랐었어요. 왜냐하면 체중 이런 것도 말. 그리고 이게 그룹이니까는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데가 하루에 뭐 한 끼? 뭐 이 정도 이러니까는 되게 말랐었어요. 그때 내가 그 소리 다 했었어요. 그만두라고. 그 소리까지 했어요. 건강이 최고인데 그거 아이돌 그거 하는 거 나는 별로 안 반갑다. 그래도 뭐 지가 좋아하니까 잘하겠지. 그냥 믿음이죠. 그냥 안 됐었어요. 그때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때.
2: So when I was a trainee, I think, you know, when it came to eating food, we usually got one little box lunch of dojirak every day. And of course, you know, you're always hungry. And I think at that, you miss home cooking a lot. I don't like diet like that.
0: 그래, 그건
2: 하지 마. If I was an idol, I couldn't even eat this. They wouldn't.
0: 맞아, 맞아.
2: They wouldn't let me
0: eat this. 건강이 안 좋다, 확실하게. 그렇게는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너무 막 굶고 그런 거 하지 마.
2: 돈 줘도 그렇게 안 해.
0: 그래. 약속했다. 그리고 저거
2: 갖다 줄까?
0: 저거 육수, 육수 좀 가져올래? 일로 여기나 여기 이쪽으로 넣으세요.
2: What kind of 육수 is this? What's in this?
0: 이 안에 이 멸치.
2: 멸치?
0: 근데 그 멸치 들어가고
2: Let me see.
0: 그리고 다시마 들어가고
2: It smells good.
0: 그래, 그래갖고 okay. 요렇게 국물을 얹어요.
2: 오케이. Okay.
0: 그지? 요거 넣고 한 개.
2: 호박도?
0: 호박도 넣고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당신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자, 맞춰보세요.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2: 요새 유명한 신치.
1: 이거 캣볼 바지락이.
3: 예, 캣볼 바지락이.
4: 뚱뚱하고 맛있어요.
1: 시원해요.
5: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6: 이렇게.
7: A touch of macaulay. Fat, juicy clam.
1: Perfect. Here we have 당진.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 Welcome, buongiorno, 안녕하세요. Today we are in 당진. So welcome to 당진. 당진 is a very special place. It's between the sea and the land, and that means we have fresh, beautiful seafood from the sea and beautiful, delicious seasonal products from the land. So let's start from here. This is a place that I love. This is a seafood market. More fresh than this, you cannot find it.
1: Wow.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2: 요새 유명한 신치.
1: 지금 제철이죠?
2: 네, 제철이에요.
1: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거 있어요. 네, 우리 비앙케티.
2: 여기서는 실치.
1: 실치. 실치. 이거 한국에서 어떻게 먹는 거예요?
2: 야채를 묻혀서 옆에 놔두면 싸서 드시는 거예요.
1: Oh, should I buy some? Maybe I can cook something delicious with this. 아, 그러면 이거 1kg
2: 많이 드릴 거야.
1: 이 정도? Oh, yes. 아, 퍼펙트 포장.
2: 감사합니다,
1: 사장님.
2: 맛있게 드세요.
1: 잘 빠세요.
2: 네. 오늘. 여기도 좋은 게 있어요.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1: You see what happens? Over here, the sajanim are making like a very, very fun fight for grabbing the customers. So fun. 이거 캣볼 바지락이에요.
3: 네, 캣볼 바지락이에요.
1: 지금 산다면 이거 뚱뚱하고 이거 맛있어요.
4: 뚱뚱하고
1: 맛있어요.
4: 시원해요.
1: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을 수 있어요?
3: 탕도 좋고요, 찜도 좋고요. 술!
1: 술찜? 아, 그럼 술찜? 지역에 전통주, 특별한 전통주 찾는 중이에요. 저 혹시 여기서도 그런 전통주 있을까요?
3: 여기도 있어요.
1: 진짜?
3: 네. 오! 연잎으로 만든 막걸리가 있어요.
1: 여기에서 뭐라요?
3: 신평이란 데 있는데요.
1: 신평 양조장, 신평. 네. 이거 무조건 그런 양조장을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얼마예요? 1kg
3: 정도? 1kg 만 원.
1: 만 원? 오, 싸네요. 오케이, 저는 너무 싸서 아마 3kg.
3: 3kg요?
1: 3kg! 아,
3: 예. 많이.
1: My friends, talking with the sajanim is always so beautiful because they let you know a lot of secrets on how to cook very, very deliciously all these beautiful products.
3: 너무 높게 드렸어요.
1: 진짜 기대돼요.
3: 고맙습니다.

0: 두루비죠.
1: 네, 두루비.
0: 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두루비랑 막걸리 잘 맞는 재료죠. 이거 하나 무조건. 그리고 다른 맛있는 거 알려주세요. 여기 단진의
1: 민들레도 있고요.
0: 이거 먹어도 돼요? 어떻게 샐러드로?
1: 겉절이?
0: 겉절이 이렇게? 이거 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Now with this beautiful land products plus sea products, I will make something delicious.
1: 요즘 봄이라 제철이죠. 감기 많이 나와요.
0: Let's go to 신. Now I memorize that. 신병 양조장. 계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여기 네, 일단 그 단진 유명한 양조장이죠.
2: 예, 맞습니다. 오. 저희 연잎을 넣어서 만드는 막걸리고 저희가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들이 널리 하던 술 문화였어요.
0: 이야, 신기하다.
2: 여기서 연잎으로 술 만드는 거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0: 체험? 네. 그 직접 이거 해볼 수 있는 거? 네. 그거까지?

0: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1: 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너무 고소해요. 진짜 그런 쌀, 와. 쫀득쫀득.
2: 찹쌀이에요.
1: 찹쌀. 아, 그거 맞아요. 당진에서 해나루 쌀. 맞죠? 예. 이거 해나루 쌀이에요.
2: 예, 예, 유명합니다.
3: 여기에 단지 안에 물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물.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네, 하얀 쌀이 있죠?
1: 네, 하얀 쌀이에요.
3: 그냥 쌀이 아니라 쌀로 만든 누룩이에요.
1: 아, 쌀로 만드는 누룩?
3: 네.
1: 아, 왜냐면 원래 밀으로 만드는 거죠.
3: 그 밀누룩은 여기 갈색 덩어리들.
1: 아, 아 이거?
3: 네.
1: 아, 아, 누룩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3: 두 가지 들어갑니다.
1: I had to try one of these. 이거 건강하죠?
3: 네, 괜찮아요.
1: 오! It is like eating yogurt. You know, it has the same kind of tartness. So good. 그러면 이제 우리 찐 쌀
3: 네.
1: 그리고
3: 500ml의 물을 준비를 했고 쌀은 500g의 쌀을 준비해요.
1: 아 이거 1대1이에요?
3: 1대1. 그런데 밥을 찌면 쌀이 물을 흡수해서 평균적으로 500g짜리가 650g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게를 650g을
1: 650? 재서 바로 하요.
3: 그러면은 이제 650g을 여기다 쌀을 넣고 이 재료들을 다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하이라이트.
1: 맞다! 연잎!
3: 연잎은 향이 은은한 향이 나요. 연잎 고유의 향이.
1: Rice into the water. Okay. 이제 물, 쌀, 이제 누룩. 누룩 두 가지 다 이렇게 다? 이거 뭔가 어떻게?
3: 이거 저희가 미리 재놓은 거예요.
1: 아, 아, of course, I can understand. This is his secret. I accept
3: 네,
1: that. 예, 뭐, 네. Okay, and then the yeast. Yeah.
3: 장갑을 끼시고 얘를 믹싱.
1: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어떻게?
3: 그냥 속에다가 쑥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 그냥 찢어져도 관계없고요. 깨끗이 정리해주시면은 다 끝난 겁니다. 짜시는 걸 한번 여기서 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1: 오, 야,
3: 여기 나오는 게 14도 정도예요.
1: 14?
3: 네.
1: 오,
3: 한번 짜보시겠어요?
1: 오, 네. 바로.
3: 네.
1: 슈퍼 프레쉬 막걸리. 어, 이거 진짜.

0: 진짜 다르네요. 바로 마시자마자 그런 달콤한 부드러운 느낌. 근데 뒷맛은 은은히 올라오는 게 있어요. 진짜 깔끔해요. 연잎 덕분에.
1: 네,
0: 맞아요.
1: 맞습니다.
0: 잠깐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딴진의 특산물 많이 많이 사놨거든요. 네. 이거 민들레. 민들레 잎만.
1: 너무 길가에서 보던 그 민들레 잎인데.
0: 네.
1: 두루.
0: 두루. 네. 진짜 제철이죠.
1: 네.
0: 그리고 바지락. 딴진의 이거 깨뿔의 바지락.
1: 서해바다.
0: 이것도 술찜. 어떨까요?
1: 그것도 괜찮죠.
0: 네. 네. 그리고 이거 두릅 튀김하면 어떠세요? 그러면 예, 이거 튀기하면 그런 거 싹 이거 정소 이거 입가심.
1: 아 좋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맛있는 요리 이거 이런 맛있는 막걸리랑 이거 준비해 드릴게요.
1: 예.
0: I found another place to cook and now let's cook delicious food with this incredible 막걸리. 오, 예스, 예스, 예스. 퍼펙트. 퍼펙트, 라이트? Today, we are doing 바지락 술찜, 소테디 봉골레. Since it's 술찜, so it's liquor, it's made with liquor. In Italy, we use white wine, but here, we are inside a brewery. So let's use 막걸리 and 청주. And then the second one, 두릅, the shoot of a tree. It's a little bit bitter in the aftertaste. But this bitterness, it's charm. So we will make a fried durum. Simple. So for making the bajirak suljim, I will proceed preparing all the base. Let's start with garlic. Okay, and garlic is done. Now let's go with the spring onion. These also very thin, like garlic. These also is done. And then the gochu, the spicy part. Okay, I have to remove the seeds.

0: happy and satisfied. While this is frying, I cannot resist. I want to try a piece of this.
1: So crunchy. Oh, oh, turu. 진짜 신선해요. Oh, sorry, in English, very, very fresh. I can feel that the power of the tree inside my mouth. And then, oh, this one also looks all done to me. I want to try this one with makgeolli. Oh, so beautiful. Let's make more, more. Okay, while these are frying, let's try the makgeolli version.
0: Oh. It's so, so deep. The batter became so nice and nutty. Oh, yeah. Turup fried with a makgeolli batter. And this is done. Let's go with the plating now. So beautiful. I really want to impress Sajani. Very nice and beautiful. From now on, every time I will do any fried thing, I will put makgeolli inside instead of beer. Try at home. Pupsida. Oh. Mmm. 감칠맛이 많아요.
1: 저는 소금 하는 다른 종류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2: 비단 맛이.
0: 그냥 이거 자연의 맛이에요.
3: 오, 오, 감사합니다.
0: 오, 진짜, 진짜 달라요. 연잎. 연잎 진짜 은근히만 나와요. 근데 맛보다는 그 안에 입안에 있는 느낌 그거 진짜 개운하고 이거 싹 입가심 완벽해요. 맞죠? 네네. 아마 진짜 탱닌 때문에. 네. 오 조금 더 이제 바지락.
2: 네 바지락하고.
0: 아, 이거 자 wait a moment. Oh yeah. 감칠맛, 단맛, 살자 그런 바다의 그런 잡맛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이것도 우리 테스트해야 돼요.
2: 네.
0: 여기 일부러 이거 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손으로. 이거 커요.
2: 오.
0: 예, 네, 생각보다
2: 커요.
0: 예, 네, 작은 나무예요. 작은 아, 나무. 예. 네.
2: 모양도 너무 예쁜데요?
0: 그리고 이렇게 조금 씻고. 맛있어요. 아. 이것도 살짝 쌉쌀해요. 맞죠?
2: 네, 네.
0: 그 쌉쌀한 맛, 입안에 있는 쌉쌀한 맛, 플러스 기름 있는 거.
2: 막걸리.
0: 예.
2: 오.
0: 네. 오. 오, 예.
2: 아, 뭘 의도하는지 아, 알겠어요.
0: 네, 이거 저는 이런 반응 기대하고 있었어요. 오, 너무 좋아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물 준비했어요. 이거 진짜 단진 바다 단진 단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짜잔!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2: 글쎄요, 얘도 그냥 채소
0: 민들레.
2: 민들레.
0: 민들레. 여기 바로 여기 시골에서 네. 온 민들레 아. 야생에 플러스 당진의 대표 바다에서 아. 온 거 뭔가요?
2: 알 것 같아요.
0: 자 맞춰보세요.
2: 실치.
0: 예! 정답!
2: 어. 실치철이에요, 지금.
0: 아, 예. 아. 하나 드셔보세요.
2: 네, 네. 먹어보고 있습니다.
4: 어, 이게.
0: 이거 다, 이거, 이런 거 다 실치예요.
2: 아, 이게 실치예요.
0: 그러니까.

0: 가 이런 모양이 있어요.
1: 요 밑에가 민들레.
0: 둘 다 있어요. 아, 둘 다 있어요. 안에 이거 반죽 그리고 민들레 그리고 실지.
1: 꼭 모양이 꼭지 과자 같은
0: 느낌. 에에에 맞아요. 어떠세요?
1: 그러니까 실지라는 거를 전혀 모르겠어요. 뭔가 바다의 맛이 나긴 하는데 훨씬 더 고소한 느낌의 바다 맛.
0: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 해야 돼. 감사합니다. 네. 자. 예. 좋아요.
1: 예.
0: 인정 나봉.
1: 너무 신기해요. 너무 맛있습니다.
0: I think it has been a success. Also, this time I really, really learned a lot about this land. I love going around Korea with you and discover these treasures. And I really hope you can be there for the next time. And I don't know where I will go. So, but for sure, there's gonna be one beautiful and interesting traditional liquor of Korea. Salute. Cheers.
1: Oh, 진짜 잘 어울려요.
0: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네, 오늘도 재밌게.

0: 하면 셋째, 사랑하는 막내 고딜리어야, 너는 어찌 말이 없느냐? 어이 그리 수심이 가득한고? 무엇을 보느냐? 뭐가 있느냐?
1: 있었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흘러가 버렸어요.
0: 무엇이?
1: 아무것도 아닌 것이.

0: 우리 셋째가 가을을 타는 모양이에요.
1: 왜 이러기는 외롭지요. 코딜리어 공주님, 그 너무 마담한 마옵시고요. 소신이 공주님 사주팔자를 곰곰이 살펴보고 이 별자리를 찬찬히 헤아려보건대 본디 관 없는 공주님 사주에 올해에는 그 없던 관이 아쉽던 그 관이 대운에도 세운에도 겹쳐가지고 설라 그것도 정관으로다가 떡하니 들어서 싸우니 인물 좋고 자애롭고 큰 배필을 맞이하실 운세라. 하오나 올해도 어물어물 넘기시오면 앞으로는 연분을 기약하기 어렵네다. 통촉하여 주시오.
2: 말해보렴 문하.

0: 더는 할 말이 없어.
1: 없습니다.
0: 없다.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코딜리어야. 내가 네 마음을 모른단 말이냐? 네가 내 마음을 정녕 모른단 말이냐? 그저 몇 마디의 말, 따뜻한 언약, 그 말들에 기대어 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이 늙은 몸을 너에게 맡기고자 하느니라. 다시 한번 말해보렴구나. 어서!

0: 참혹한 말이로다. 칼날 같은 말이로다.
1: 저런 칼날은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를 속절없이 피 흘리게 하는 것은 언제나 숨은 칼날입니다.
0: 그만 코딜리어. 내 가슴은 이미 피를 흘린다.
1: 아버지.
0: 아버지. 아버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말이 근심을 잊게 하던 그 말이 이제는 비수되어 이 가슴을 찌르는구나. 진실한 코딜리어, 지혜로운 코딜리어, 누구보다 사랑했던 코딜리어, 너는 너의 지혜로 나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너는 너의 진실로 나의 마지막 꿈을 깨뜨려 늙은이의 마지막 간절한 바람을

아버지! 아버지!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라! 곱고 다정한 그 목소리, 무너진 이 마음을 사납게 물었던 누나, 끝이로다 끝이로다 너와 나의 인연은 여기에서 끝이로다. 가거라 너의 진실과 함께. 너에게 줄 것 아무것도 없나니 없구나 없구나. 이제 너는 없구나. 없도다 없도다 아무것도 없구나.

0: 드디어 너의 말이 진실하구나. 너의 말이 진실하다면 그것은 역심이오. 너는 역심을 품은 반역의 무리.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이 나라를 떠나라! 말 믿은 일에 그 후에도 이 나라에 몸을 두어 내 눈에 띈다면 영률로 다스리리라!
1: 멈추소서, 멈추소서, 그 마음을 살피소서. 아는 그저 아닐 뿐 그 병을 거두소서.
0: 누구냐? 내 앞을 막는 자 참하리라. 물러서라! 역적을 두둔하는 자 누구든 참하리라. 물러서라! 물러서라!
2: 어린 것의 마음이 어찌 그리 참혹한가? 연로가 거의 없으신 아버님 면전에서 만조백관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화목맹세고 사허고 고륙상잔 부추기니 비수같은 말이로다. 흉측한 시기로다.

그토록 사랑하시던 공주님을 응? 헌실장처럼 내치시다니. 그것도 하루아침에. 임금께서는 양위하여 도성을 떠나셨고 나라는 둘로 갈라졌다. 하루아침에. 어찌 될 일인고. 한치 앞을 볼 수가 없구나. 천변만화 인간 세상 산가지나 한번 뽑아보자.

0: 대용일세 대용이야. 그러나 신통하구나. 너무나도 신통하여 끔찍하구나. 에드먼드, 네가 한번 뽑아볼 테냐?
1: 아버님.
0: 아이, 왜 그리 놀래요?
1: 아닙니다.
0: 그게 뭐냐?
1: 예?
0: 아, 뭔데 그리 급히 감추는 게야?
1: 아무것도 아닙니다.
0: 이리 내라.
1: 아버님.
0: 아, 근데 이 자식이 아까부터 자꾸...
1: 백장나으리.
0: 이놈아, 니놈이 그렇게 아버님 아버님 외워대지 않아도 니놈이 내 자식인 게야. 내가 아주 뼈에 사무치게 하느니라. 하룻밤 춘정을 못 이겨 잠깐 재미 좀 보았다가 평생 이렇게 수모를 당하며 살 줄 누가 알았던고.
1: 송구합니다, 나으리.
0: 무슨 편지야? 대관절 무슨 편지길래 그렇게 사색이 돼가지고 살라.
1: 실은 형님께서, 아니 에드거 도련님께서 보내신 것이온데.
0: 에드거가?
1: 그 내용이 너무도 참혹하여.
0: 참혹해?
1: 아, 아니 됩니다. 지금은 도저히 보여드릴 수가 없사옵니다. 어찌 이것이 형님의, 아니 에드거 도련님의 진심이시겠습니까? 이는 필시 저를 시험하시려는 뜻일 터.
0: 이 자식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이리네.
1: 용서하시옵소서. 차라리 이 편지를 품에 안고 저 강물에 뛰어들어 이 천하 목숨을 끊는 한이 있어도 참 아버님께 아니 나으리께 보여드릴 수는 없사옵니다.
0: 이 자식이. 에드먼드, 이리 오지 못할까? 에드먼드, 개선지 못할까?

0: 암만 해도 제정신이 아니여.
1: 코딜리아 걔네 쫓은 것 봐.
0: 그 금이야옥이 하던 애를
1: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도 끝장나제?
0: 양해한다고 난리친 게 벌써 몇 번째요?
1: 열 번째.
0: 모아니카불이 아홉 번.
1: 그때마다 무릎 팍 꿇고 울고 불고 빌고
0: 대가리를 돌팍이다 꽁꽁 찧어감사나?
1: 아주 열 번을 채울란가?
0: 징글징글하다 그냥.
1: 너 그 꼴을 봐야 쓰겄어?
0: 안 되제. 이참에는
1: 뭔 수를 내야제?
0: 세 살 버릇이 여든 가는 것이 아니고 여든쯤 되면 세 살짝 버릇이 나오는 거이다.
1: 암은 늙으면 애된다고 안 해?
0: 너무 오냐오냐 못 써. 그게 위하는 게 아니여.
1: 우리가 손발을 잘 맞춰갖고 길을 잘 잡아드려야지.
0: 암은

0: 언제까지 늙은이들의 폭정을 참고 견딜 것이냐. 늙은이들이 틀어쥐고 있는 것은 본디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노예처럼 납작 엎드려 있는 한 그들은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을 것이다. 싸레기 한 톨도. 싸워야 한다. 맞서 싸워 빼앗아야 한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 내게로 오너라. 그 일을 의논하자. 내가 깨우기 전까지 아버지가 주무시기만 한다면 그 반은 너의 몫이 될 것이고 이 형의 사랑도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편지를 누가 가져다 주더냐? 에드거가 직접 주더냐?
1: 아닙니다. 누군가 제 방에 던져놓았습니다.
0: 이 피적은
1: 아닐 것이옵니다. 누군가의 흉계가 분명합니다.
0: 분명히 그놈의 것이다. 평소에도 이런 말을 네게 자주 했더냐?
1: 아닙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기억이 납니다. 천지는 불이니라. 참으로 옳도다. 천지는 어질지 않고 인어는 사람의 본성이 아니니 중도 효도 죄다 말라 빠진 개뼈 따귀 같은 소리다.
0: 이 천륜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놈, 가증스럽고 흉악한 놈. 그놈이 지금 어디 있느냐? 당장 잡아들여라.
1: 섣불리 일을 그르치시면 아니되옵니다. 이 모든 일이 흉계요 오해였다면 그 뒷감당을 어찌하시렵니까? 고정하셨고 우선은 제가 형님을 찾아 만나보겠습니다.
0: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들 에드거가.
1: 저는 형님을 믿습니다.
0: 헤드먼트,
1: 아버님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형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진상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0: 그래, 그래, 그렇게 해다오. 그 아이의 진심을 알 수만 있다면 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세상이 뒤집혀도 유분수지. 이럴 수는 없다. 응? 이럴 수는 없어.

0: 기륭하고 폭덕도 나름이요 태양도 제 탓이라 하늘이야 운명이야 애꿎은 원망 마소 제 손으로 푸른 화를 누구를 탓하리요
1: 야! 에드먼드! 여기 어쩐 일이냐?
2: 예, 좀 의논 드릴 일이 있어서
1: 응? 웬 한숨을 그리시노?
2: 요즘 돌아가는 일이 영 심상치가 않아서요
1: 궁정의 일 말이냐?
2: 그것도 그렇고
1: 뭐 지금 당장이야 어지럽겠지만 차차 자리를 잡아가겠지 언젠가는 닥칠 일 피할 수 없는 일 아니냐 코딜리오 공주님 일이야 참 안 됐다만 지금은 저러셔도 노여움 가라앉고 나면 금방 다시 불러드리실 게다
2: 그래야 할 텐데요 참 어르신들 마음이란 종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버님도 그렇고
1: 아버님? 아버님이 왜?
2: 근자의 아버님을 뵈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어, 어젯밤에
2: 무슨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1: 뭐 그저 이런저런 이야기지 어, 뭐 별다른 건 없었다
2: 뭐 좀 이상한 기미는 없었고요?
1: 아니 전혀
2: 어찌 이런 일이
1: 속 시원히 말해봐 어서
2: 지금 아버님께서 형님을 당장 잡아들이라 명을 내리시는 바람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 나를? 왜? 누가 날 모함이라도 했나?
2: 아무래도 그런 모양입니다
1: 당장 아버님을 만나봐야겠다
2: 아니 됩니다 지금은 어찌나 노하셨는지 이놈의 멱을 당장 따놓겠다 부들부들 떨고 계십니다
1: 내 멱을 따? 아니 대체 무슨 모함이길래
2: 그게 너무도 참혹한 것이어서 차마 말씀드리기가
1: 아버님이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셨단 말이냐
2: 형님이 그러실 리 없다고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막무가내로
1: 이런 답답하고 황당한 일이 있나
2: 억울하셔도 꼭 참으시고 당장은 아버님 노기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숨어 계셔야 합니다
1: 숨다니 어디에 죄다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찾는다는데
2: 제 처소로 가 계십시오 그동안 제가 아버님을 설득하겠습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형님께 아버님을 모시고 가도록 하죠 아 그리고 밖에 걸음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무장을 하도록 하세요
1: 무장을?
2: 지금 형님을 지키려는 형님과 저뿐입니다 어서 가세요 한시가 급합니다
1: 곧 소식 전해다오
2: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님
1: 고맙구나 에드먼드

가만 움직이고 자라나고 번창하며 뜨겁게 타오르는 생명 너로 인하여 나는 이 세상에 왔다. 속박과 굴레 예의 염치로도 가두지 못한 욕망 속에서 나 헤드먼드는 태어났다. 서출 천출 서출이라 천출이라 가소로다 가소로다 불이 난 천지여 자연이여 내 어머니여 너는 나와 함께 웃으리라. 나 헤드먼드 너의 적자 나는 너의 길을 걸으리라. 나는 자라난다 나는 번창한다 누구도 막지 못할 나의 욕망이여 타올라라 되찾으라. 네가 빼앗긴 그 모든 것 불이 난 천지연의 어머니여 나를

0: 이놈 광대야. 예. 오랜만이다. 예. 너 어디 갔다 오느냐?
1: 용궁에요.
0: 용궁?
1: 예.
0: 거짓말하면 너 이놈 회초리 받는다.
1: 아이 진짜예요. 오로지 전하를 위해서.
0: 날 위해서?
1: 거기밖에 없겠더라고.
0: 뭐가?
1: 아저씨 팔 뻗을 자리.

0: 기려 바둑을 차요 달려봐 서양이로구나 이리하여 먼 길이 별무소용이라 별무소용으로 돌아왔답니다 별무소용 전하
1: 여봐라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어? 너 왜 이제야 나오는 게냐
0: 아 지금 제가 좀 바빠서 나중에
1: 아니 지금 저놈이 뭐라고 했느냐
0: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1: 저런 개 같은 놈이 저놈이 저럴 수가 있나 이리 오너라 냉큼 오지 못할까
0: 그 퍽도 버티시네 그려 바빠 죽겠는데
1: 뭐야? 내 딸은 어디 있어? 왜 나와보지도 않는 게냐?
0: 좀 편찮으셔요
1: 편찮으셔?
0: 예
1: 너 이놈!
0: 아 자꾸 왜요?
1: 너! 내가 누구냐?
0: 제가 모시는 분의 아버님이시지요
1: 제가 모시는 분의 아버님?
0: 예
1: 이런 고얀 놈이 개자식, 호로자식, 근본도 없는 상놈의 자식 같은
0: 어르신! 우리 부모님은 개도 아니고 오랑 개도 아니고 엄연히 족보가 있는 뼈대 있는 가문이옵시다
1: 이놈이 어디다 눈을 부릅뜨고
0: 자꾸 이러시면 저도 안 참습니다
1: 이건 상놈이!
0: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2: 어머님! 이게 무슨 소리 아닙니까?
1: 어, 거너리
2: 하루가 멀다 하고 소란이 일어나고 분탕질 싸움질에 원망이 사작커 날 아버님은 망령되이 돌보지 않으시니 민망하고 망측하오 어찌하려 이러시오 이걸 우루루루루 저동이로 우루루루루 아버님 수하들이 천지사방 쏘다니며 온갖 은폐하단 법성 논밭에 말 달리고 소돼지는 잡아먹고 부녀자 겁탈하고 걸핏하면 갈지라여 귀한 목숨 상쾌하니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날 아버님을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이대로는 못 보겠소 가만둬

0: 그대가 과인의 딸이오?
1: 지금 농담하실 때가 아닙니다!
0: 누구든 말에 타오, 내가 누구인지. 리아. 아, 리아? 아니다. 이건 리아 아니다. 리아가 이렇게 걷는가, 이렇게 말하는가. 꿈도 아니다. 생시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누구냐? 내게 말해주리. 나는 누구냐?

0: 리어의 그림자.
1: 그렇구나. 그림자에게도 딸 자식이 있다고 나는 믿었던 예로구나. 부인, 조남이 어떻게 되시오?
2: 진짓 망령 난듣구시는 것, 그 또한 망령입니다. 부디 본정신을 차리시고 제 진심을 헤아리십시오. 아버님을 모신 단자들의 행패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당장 물리치지 못하시겠다면 최소한 그 수를 줄이세요.
1: 이런 악마 같은 것들. 행차를 준비해라. 내 시종들을 불러모아. 불효 막심한 것 같으니 내 너한테 신세지지 않으마 딸은 하나 더 있으니.
2: 아버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자들이 얼마나 난잡하고 방탕하고 무리하며 위아래도 없이 날뛰는지.
1: 늦었구나. 후회해도 늦었구나.
3: 별무 소용이지.
1: 사위, 이건 자네 뜻인가?
4: 아, 전하, 전 아무것도 말씀이시온지.
1: 저 배은망덕한 것,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같은 년, 뱃속 검은 주악한 년.
4: 전하, 부디 고정하시옵소서.
1: 거짓말, 거짓말이다. 내 시종들은 명예를 아는 사람들이야. 나와 함께 전장을 누비며 평생 생사고락을 함께했지. 이제 와서 헌신짝처럼 버리라고? 그리는 못한다. 니 까진 게 뭘 안다고? 그이들과 나는 한 몸과 같다. 그이들을 모욕하다니. 그건 나를 모욕한 거나 마찬가지야.
2: 말이 나온 김에 보루만으로 수화를 반으로 줄이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1: 다른 길은 없구나. 한 걸음 잘못 디뎌 돌아갈 길 없구나. 되돌릴 수

나는 이건에게로 가겠다. 그 아이는 나를 위로하겠지? 그 애가 미년에 소행을 안다면 그 더러운 낙가죽을 벗겨놓을 것이다. 두고 봐라. 나는 되찾겠다. 미년이 찢어발긴 국왕으로서의 재통을 이 손으로, 내 힘으로!

0: 하늘이여, 부디 내 혼을 붙들어 주소서. 나는 미치고 싶지 않습니다. 미치고 싶지 않습니다. 미치고 싶지 않습니다.
1: 아! 나는 미치고 싶지 않습니다. 아저씨!

0: 자, 호랑이 보이러 가시네.
1: 오즈왈드, 이 편지를 들고 서둘러 리건에게로 가거라. 100명의 기사, 100명의 짐승,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100명의 칼잡이라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어물어물하다가는.
2: 걱정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오?
1: 뒤통수만 맞는 게 아니라 모가지가 달아난단 말입니다.
2: 아이, 설마.
1: 으이구, 이런 거를. 좋겠어요, 속편해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역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을 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에버를 잇는 통로? 매체,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이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혹시 여러분 통일부가 언제 창설됐는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랐습니다. 통일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통일원은 1969년 3월 1일에 창설이 됐다고 합니다. 57년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제일 막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턴 직원분들 네, 모셔보겠습니다. 자, 이름이랑 소속 그리고 또 통일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교육개발과에서 청년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2: 저는 방송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희라고 합니다.
0: 네, 일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몇 살이신지 살짝 실례 안 된다면.
1: 저는 99년생 만 26세입니다.
2: 저는 04년생 만으로 21살입니다.
0: 죄송합니다. 네, 20대라서 부러워서 제가 다른 정부 부처도 많고 사기업도 많은데 그 많은 곳들을 다 제쳐두고 굳이 이 통일부로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1: 탈북민 관련 스토리 콘텐츠를 보다가 남북 관계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0: 갑자기?
1: 네.
0: 이야, 유튜브 보다가 그러면은 갑자기
1: 관심을 갖게 되었던 거죠.
0: 유튜브가 네, 또 우리
2: 저는 원래 라디오에 관심이 많아서 팟캐스트 제작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북향민을 모시고 같이 하는 네네네네. 방송이에요. 게스트로 모셔서 얘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통일에 좀 관심이 생겨서 인턴 지원까지 하게 됐습니다.
0: 두 분 다 그 전에는 아예 모르시기도 했고 관심이 없다가 심지어 직업까지 이제 아예 이쪽으로 전향을 하신 건데 나 통일부 인턴 됐어라고 뭔가 얘기를 친한 친구분들한테는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반응이 좀 어떤가요?
2: 주변에 흔하지 않다 보니까 놀라는 반응이 되게 많고 통일 되는 거냐 이런 질문도 좀 하는 것 같아요.
0: 되나요? 제발이래요. 네. 그렇게 본인들은 관심이 있어서 이제 하시게 됐지만 막상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나 이런 걸 좀 들으시면 좀 어떠세요?
2: 방송팀에서 근무하면서 통일을 친근하게 풀어낸 컨텐츠가 많이 제작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청년분들은 좀 통일이 멀게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통일부 유튜브 유니티비에 되게 재밌는 컨텐츠 많거든요. 보시면서 좀 통일을 친근하게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0: 재밌어요 진짜로?
2: 네, 재밌습니다.
0: 봐보겠습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두 분은 뭐 해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1: 저는 만약에 통일이 되면 이제 북한에 저와 같은 20대 또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친구가 돼서 뭐 맛집 탐방을 한번 해보고 야, 싶습니다.
0: 저도 사실 뭐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마 숨겨진 맛집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곳에 MZ들 사이에서 이렇게 유행하는 혹은 관심이 있어하는 북한 음식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1: 요즘은 그 이북식 찜닭이라고 많이 뜨고 있습니다.
0: 아, 그 약간 백숙 같은 건데 이제 이렇게 파랑 부추랑
2: 이렇게 해서
0: 아, 저는 먹어봤는데
2: 진짜요? 어떠셨어요?
0: 아, 그곳에서 못 먹었고 처음에 찜닭이라 그러길래 저희가 원래 생각하는 찜닭은 이렇게 양념에 넓적당면 들어가고 약간 그런 건데 찜닭이라 그래서 간들 허여 멀거는 게 나와가지고 조금 놀랬으나 겨자 소스 간장을 이렇게 잘 해서 싸 먹으면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 좀 배가 많이 고픈데 나중에 진짜 영상도 제작하신다니까 최초로 하시면 뭐 한 100만, 1000만은 바로 찍지 않을까요?
2: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여기 계시는 동안 이거는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세요?
2: 청년들이 이제 음식으로 북한에 좀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다른 북한 음식들도 굉장히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북한 음식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0: 기대가 됩니다. 진짜로 이 젊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진짜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뭐 20대 고민이라든지 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애 이런 거 말고 지금 20대 고민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2: 취업 관련해서 고민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일은 생겼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0: 본인이 다니던 과를 만약에 졸업을 하게 되면 네. 대부분은 어떤 일을
2: 보통
0: 하나요?
2: 이제 PD나 영상, 방송 PD님. 쪽으로 가지만 TO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한 직무다 보니까 고민이 있는데 혹시 그러면 윤건님은 이 가수 일을 선택하실 네, 때 네. 확신을 가지고 처음부터 선택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확신이 없어도 일단 가보자 이런 마음이셨는지
0: 그냥 확신은 당연히 없죠. 왜냐면 그 당시에 뭔가 데뷔했던 선배님들이 보면 H.O.T 뭐 신화 모르시겠지만 플라이트 스카이 형님들, 그러니까 다 되게 멋있었어요. 멋있고 잘생기고 춤도 추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노래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뭐 내가 막연히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인가. 그냥 이제 20살에 딱 제가 데뷔를 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때여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뭔가 힘이 좀 다져졌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막 알았으면은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막 했을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해서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아둥바둥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PD님 되셔서 뭐 제작을 하시면 저를 좀, 네, 얼굴 빨개지셨는데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2: 감사합니다. 네,
0: 박수 주세요. 네. 방금 이야기 나눈 우리 최희, 김혜진 인턴 포함해서 통일부 인턴분들이 이 자리에 꽤 많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 초년생 힘듭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 네, 힘내시라고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 문화유적 탐방 프로그램은 우리 남북향민들이 함께 서울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문화유산은 다 우리의 공통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보지 못하는 곳이라도 북쪽에 있었던 사건이나 인물들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그 사이사이에 행간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 명동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그들 스스로 도시를 만든 거예요. 안타깝게도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명동 지역이 대부분 많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사후퇴 때 많은 분들이 월남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북한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들이 삶의 공간을 마련해야 되니까 주로 남산 중심의 그 명동자락 근처에서 많이 살으셨고, 또 시장 상업 활동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버셨고, 장충동에 가면 의외로 평양족발이 유명합니다. 제가 이제 역사를 또 전공한 역사학도로서 생각이 나는 거는 걷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알아도 그곳을 현장을 가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사의 중요성, 그것도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걸으면서 발로 배우는 역사, 발바닥이 기억하는 역사가 진정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남북 문화유적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힘껏 걷도록 하겠습니다.
1: From Jeju Island through various parts of North Korea and all the way to Russia, what would it feel like to make the journey on foot? Join us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0: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이후 이 관광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해요. 그렇죠?
1: 그렇죠. 2025년 통계를 보면 한 11억 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따지면 10조 달러가 넘는다고 하니까 경단위가 1년 동안 GDP에 이 여행이라고 하는 가치가 기여를 한 거죠. 전 세계가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럴수록 다보스 포럼에서는 지정학적 긴장을 녹일 수 있는 비정치적인 활동들이 뭐가 있을까. 그중에 하나가 여행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여행은 사실은 우리 남북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많은 긴장, 문화적 충돌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갔다 온 친구들이 최근에 중국 여행을 갔다 와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많이 다니고 부딪혀보고 소통을 해야 이런 국가 간의, 민족 간의, 다른 문화 간의 긴장도가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0: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미지의 세계인 북한, 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그런 공간인데요. 그곳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저랑 김지원 교수님이 미리 살짝 다녀와 봤습니다.
2: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오셨어요?
1: 이 기차보다 더 빠르게 저희가
0: 빠르게 저희가 한번 슝 갔다 네, 왔습니다.
1: 한라에서 백두까지 10분 컷으로 10분 컷으로 딱 갔다 왔습니다.
0: 네, 한번 가보시죠. 날씨가 진짜 좋아요. 우리가 네. 진짜 딱 좋을 때 온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이리로 가면 저기 뭐라고 써있는데? 한반도? 투어링장. 아까 저기 입구였나 봐요. 네.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0: 지금 어디 와 있나요?
1: 여기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0: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았어. 네, 모양이 딱 제주도입니다. 어, 여기 돌하루방도 있고요.
1: 그러게요.
0: 여기 보이나요?
1: 예, 예.
0: 귀여운 돌하루방. 아, 여기가 제주도입니다.
1: 그럼요.
0: 어, 그럼 제주도부터 이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는 건가요?
1: 그렇죠. 여기 제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백두산까지 가면 사실은 우리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지명들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죠.
0: 제주부터 백두까지.
1: 한라에서 백두까지.
0: 한라에서 백두까지.
1: 북한 쪽으로.
0: 북한 쪽으로.
1: 네, 동해선을 이렇게
0: 가보겠습니다.
1: 경유해서 쭉 한번 가보시죠.
0: 네.
1: 요새 MZ들은 네. 지나다니면서 먹는 것들을 중심으로 다니잖아요.
0: 네.
1: 제주에서는 뭘 드셔야 될까요?
0: 제주도에서는 저는 보통 흑돼지도 있고 생선 갈치조림 뭐 회도 많이 먹고.
1: 그렇죠, 그렇죠.
0: 저는 몸국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고사리 해장국이랑.
1: 부산 왔네요, 벌써.
0: 어, 벌써 부산 왔네. 예. 어, 부산 갈매기가 있습니다.
1: 예, 부산.
0: 이 갈매기를 보니까 이 저랑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애들이 유학 가면은 엄마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저희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나 갈매기 되면 이혼이야.
1: 예. 아, 그 어느덧 우리가
0: 어, 벌써.
1: 예, 경주를 지났어요.
0: 벌써 지금, 경주를 지났나요?
1: 예, 경주를 지나고
0: 어,
1: 저기가
0: 네, 여기...
1: 대구입니다. 실제로 이쪽 동해선을 타다 보면
0: 네.
1: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하는 이 도로명이 보여요. 한번 이거 보신 적 있나요?
0: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1: 그쵸?
0: 처음 보고.
1: 예전 남북 관계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의 사실 어찌 보면 미래 비전을 도로 표지판에 미리 남에서 북으로 이제 북에서 러시아로 그리고 중국을 경유해서 중앙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비전이 적혀 있는 거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아시안 하이웨이, 뭐 유라시안 하이웨이 이런 것들을 보고 비전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제 강릉을 지나서 슬슬 올라가 보는데
0: 네.
1: 어, 설악산이 저기 보이네요.
0: 어, 맞아요. 네. 이쪽 강원도 쪽 넘어갈 때 항상 이 설악산을 보면서 가고 오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 설악산을 보면 뭔가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1: 맞아요.
0: 저는 이 바위들을 보면은.
1: 그래서 겨울산이 좋아요.
0: 겨울산 좋아하세요?
1: 예, 네, 설악은 네. 겨울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설경이 쌓인 이 산은 굉장히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2: 설악산입니다.
1: 어? 아, 저희가 이제 경계선에 다다랐네요.
0: 어, 여기가 혹시 휴전선인가요?
1: 예, 이제 그렇게... 혹시 넘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0: 한 번도 없죠. 지금 넘어가 봅니다.
1: 전 있어요.
0: 어, 있으세요?
1: 네.
0: 멀쩡하신 거 보니 괜찮으셨네요.
1: 네. 북중 접경 지역에도 네. 두만강에 이게 대교가 있어요.
0: 네.
1: 거기에 이제 이쪽은 중국이고 이쪽은 북쪽이고. 그래서 중국에서 북쪽으로 한번 넘어갔다가
0: 네.
1: 다시 넘어와서
0: 아니, 넘어갔다가 그 네. 지우개 탁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틱 맞고 이런 건 아니겠죠?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마음이 이게 어찌 보면 북쪽의 영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마음이 뭉클한 게 있어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아 선을 넘는구나. 우리 선을 넘는 인문학이잖아요.
0: 네, 네.
1: 선을 이렇게 넘으면
0: 어, 네.
1: 아 뭔가 내 발로 넘어가니까 느낌이 좀 그래요.
0: 어, 지금 저희는 넘어왔습니다. 선을.
1: 네. 북한 가보신 적 있으세요?
0: 아니 없습니다.
1: 저는 이제 통일부에 입사를 한 10년 했으니까
0: 네.
1: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못 가봤어요.
0: 안 가봤어요? 아 그래요. 지금 네. 북한은 사실 정말 미지의 땅이잖아요 우리한테.
1: 그러니까 저는 여기 꼭 가보고 싶었어요.
0: 금강산.
1: 네. 금강산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처음에 간 게 바다로 갔거든요. 해로길로.
0: 그랬었어요?
1: 네. 첫 번째 배를 타고 가신 분들을 보면 송혜 씨 아시죠?
0: 네네네.
1: 그리고 현철 씨, 현미 씨 이런 분들이 배를 타고 금강산으로 가세요.
0: 그렇구나.
1: 네. 어, 원산에? 여기 TKR 동해선 밟으셨네요. 부산원산 나산을 지나는.
0: 어, 아, 지금 철로는 있나요?
1: 연결은 끊겼는데
0: 네.
1: 있기는 합니다. 존재는 합니다.
0: 연결만 하면 되는 상태.
1: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비전이죠. 부산, 원산 지나서 나진, 이렇게 지나 나선까지 가는 거죠. 근데 원산은 최근에 북한에서 가장 어찌 보면 관광 특구로 살리려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마 남북 관계가 풀리면 우리가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곳이 원산일 수 있어요.
0: 관광지로서도 매력도가
1: 네.
0: 있는 곳이다.
1: 그 바닷가를 끼고 굉장히 명사십리라고 해서 원산이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금강산도 가깝고 바다도 되게 예쁘고 그래서 거기에 인프라 같은 것들이 거의 세계적인 수준으로 자신들은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영상 나온 거 보면 진짜 예쁘긴 합니다.
0: 그렇군요.
1: 예, 함흥을 지나네요.
0: 어? 함흥! 어, 함흥냉면을 먹어야 네. 될 것 같은데 어, 오늘 같은 날 함흥냉면 먹으면 딱이지 않아요?
1: 그러게요. 함흥냉면, 평양냉면 먹어주세요.
0: 아, 저는 정말 네. 그 하나만 고르라는 거 너무 싫어해요.

0: 있는데 왜 하나만 골라야 돼요?
1: 그래도 만약에 오늘 같은 날씨라면
0: 오늘 전 오늘 한옥 먹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제 평양 먹었거든요.
1: 아하. 실제로 이 도로를 올라가면 오른쪽이 바다잖아요.
0: 네.
1: 이 풍광이 진짜 예뻐서 아마 한반도 부산에서 이렇게 동해선 라인을 쫓아갈 수 있으면 진짜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거예요.
0: 왜? 네. 그 미국 서부도 쫙 하이웨이 딱 그렇죠. 해안도로 그렇죠. 뛰고 쫙 올라가잖아요.
1: 네.
0: 그것처럼 한국의 이 아시안 하이웨이도 그런 사람들이 렌트해가지고 북한의 뭐 백두산까지
1: 그렇죠.
0: 가면은 정말 낭만 있을 것 같아요.
1: 서구 유럽 분들이 네. 아시아로 여행을 오시면 일본에서 여행을 하고
0: 네.
1: 그리고 남쪽 그러니까 부산으로 넘어와서 동해선을 타고 차로 쭉 올라가서 북쪽을 지나 러시아로 넘어가는 거죠.
0: 어?
1: 하비 여름 축제 가보셨나요?
0: 아니요, 안 가봤어요.
1: 전 가봤습니다.
0: 어때요?
1: 영하 28도. 제가 새벽 2시에 하얼빈에서 기차를 내렸는데 인도네시아 친구랑 갔었거든요.
0: 얼어 죽겠다.
1: 인도네시아 친구가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나는 눈도 살면서 본 적이 없는데 이런데 어떻게 나를 끌고 왔냐고 그래가지고 거의 얼음 축제를 계속 안에서만 있다가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0: 우리 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통해서 러시아까지 붉은 광장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네요.
1: 그렇죠. 한반도를 여행해보고 싶으면 여기로 오시면 가장 빠르게
0: 네.
1: 손쉽게 여행을 해보실 수 있다고.
0: 패키지 여행처럼 딱 볼 때만 딱딱 보고
1: 5분 만에.
0: 아 그렇죠.
1: 아, 5분 만에.
0: 아 네 사진 다 찍으셨죠? 네 이동하겠습니다.
1: 예.
0: 따라오시죠. 북한 정말 직접 가보셨던 곳은 어디였는지 그리고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2: 개성에 갔는데 개성 여관에서 소반에 이렇게 한 사람한테 유기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3: 금강산 그림이. 네. 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냐면 못 가는 분들이 그거 보려고.
4: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가장 예상하지 못한 변수는 역시 코로나였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이제 그 탄자니아에 갔는데 그 이듬해 이제 코로나가 터졌던 거죠.
1: However, construction continued without major disruptions despite the difficult circumstances.
2: 그 상황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발출을 해서 모든 자재를 발출을 해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한국 직원, 그다음에 이제 혹시 현장에서 셧다운이 되면 코로나가 발생해서 셧다운이 되면 공장에 아주 엄청난 지연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 뉴셀레나 브릿지가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1: The Tanzanite Bridge and surrounding road project was not carried out by Koreans alone. Many Tanzanians were also involved in the project on site.
2: 공사 기간 내에 하루에 400명에서 500명의 탄자니아 직원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자니아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 Korean staff made great efforts to build close relationships with their Tanzanian colleagues. As a result, they worked together in close cooperation and successfully completed the project with a shared sense of unity.
2: 한국 직원들이 미리 이제 수알리어를 해서 이제 전보 아산대 뭐 이제 해서 말을 붙이면서 이제 가까이 이제 다가서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다라는 마인드를 갖췄고 그네 나라는 이제 그 폴리폴리라고 해서 천천히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화와 우리 문화는 확연하게 틀린데 그 문화를 인정하면서 품질 관리나 안전 관리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확실하게 하자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협업하면서 이제 가면서 많이 이제 그 시너지를 냈습니다.
1: In December 2021, construction was completed after 38 months. On March 24, 2022, the opening ceremony of the Tanzanite Bridge was held. Many Tanzanian citizens welcomed the opening of the bridge and shared in the celebration.
0: 처음에 이제 교량의 형상, 상징물, 조형물을 우루 토치라고 해서 나름대로 뭐 좀 미적인 것을 고려해서 주탑 위에 만들어줬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어떤 대학 교수님과 그 관계자들이 와서 자기들만의 그 우루 토치를 만들고 싶다.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만든 거 올려달라. 그래서 그들이 만든 우루 토치를 그 토치 위에 다시 올렸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의 어떤 뭐랄까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그 교량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들에게 있어서 이 교량은 참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정체성을 어떤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2: 아, 정말 그 거의 축제 분위기였고요. 그 오픈을 할 때 사람이 꽉 차서 지나갔거든요.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 탄자니아의 다레스 살람 교통 체증이 너무 그 심해서 그거를 오픈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해 주니까 너무 좋았고요. 그 도로가 그냥 차량이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행복의 연결 통로 뭐 그런 거와 우리나라 저희 회사가 그 만들었던 교량이 그 영원히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1: The Tanzanite Bridge has significantly improved traffic conditions in Dar es Salaam. For example, although the distance from Oyster Bay to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is only about 6 kilometers, commuting used to take around 90 minutes. Since the opening of the Tanzanite Bridge, travel time has been reduced to around 30 minutes. Before its completion, the bridge was called the New Silicon Valley.

오늘 음식은 빠람죽이라고, 이거는 뭐한 1900년도 우리 일제시대 전부터 이제 살기가 어렵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 보리 농사를 그때 짓고, 그때는 뭐 쌀이 귀해가지고 뭐 쌀은 별로 없을 시절이죠.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도 하여튼 100년 전부터 빠람죽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전해 내려오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름이 이제 빠람죽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심어가지고, 보리가 이제 익기 전에는 이제 보리를 또 불에 끓여가지고 이제 까먹기도 하고, 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까먹기도 하고, 배고프니까 아이들은 이제 밀서리도 하고 보리서리도 하면서 이제 자라던 시절에 그때 먹던 음식이에요. 이 보리는 이제 겉보리인데, 농사 지어서 이거를 뭐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볶아가지고 그냥 가루를 내가지고 끓여서 죽으로 먹는 음식이 이제 빠람죽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아무것도 뭐 넉넉하지 못한 분들은 빠람죽 보리가루만 먹고, 조금 그래도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분들은 이제 쌀을 조금 넣어서 이제 같이 좀 부드럽게 죽을 끓여서 이제 드시고 그랬는데, 이 음식은 지금 뭐한 90, 100 넘으신 분들은 아주 지겨워서 이 빠람죽이라고 하면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아주 지금도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면 죽은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 먹어봤어요. 엄마가 빠람죽이라고 이제 끓여서 주시는데 저는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재료는 보리죠, 보리. 보리는 가을에 심어요. 늦가을에 심어서 이제 봄이면 파릇파릇 이제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봄에 비는 거죠. 한 4월? 4, 5월에면 이제 보리밭. 보리밭이 보리가 익어가죠. 이게 보리는 이 수염이 엄청 길어요, 이게. 타작을 하면 이게 가시처럼 이런 수염이 많아가지고 이게 붙잖아요. 그래서 보리 타작하는 데 가면 몸이 거꾸럽고, 몸에 이게 바늘처럼. 그래서 이게 보리하고 나락하고는 좀 그게 틀리거든요. 추청이라든지, 뭐, 이제 주로 많이 드시는 쌀. 네, 그런 거를 사용을 해요. 옥천 향수 쌀. 향수 그 노래 있잖아요. 정지용 씨. 이제 향수라는 이름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보리를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볶아야 돼요. 노릇노릇하게 껍질째 볶아가지고 이제 가루를 내가지고 그걸 이제 죽으로 끓이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거친 음식을 많이 드셨지만, 그때는 건강보다도 우선 배고픔을 참 이기기 위해서, 거칠거나 어떻게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거지, 산에 가서 캘수 있는 거, 주울 수 있는 거다 주워다가 먹고, 나물 종류도 뭐 나물 죽 같은 것도 이제 배고프니까 뭐 쌀이나 이런 거 조금 넣고 막 나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멀겋게 끓이면 그냥 순간만 배고픈 거를 참을 정도로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옛날 사람들이 살아오셨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모르죠. 빠람죽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별미 음식이고 이게 건강식인 것 같아요. 딴 데서는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고, 어디 음식점에 써붙인 것도 없고, 카페나 뭐또 토속 음식 한데 가서도 빠람죽이라고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맛있는데 건강상으로도 좋고, 이게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게 요새 현대인들이 뭐 미숫가루처럼 아니면 차 종류처럼 타서 먹는다면 다른 음식보다 진짜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해봤어요.

너무 세면 타니까 좀 은은하게 해갖고요. 보리가 노릇노릇하게 이제 빠도 맛있게 잘 조절을 해서 볶아야 돼요. 아니, 아무것도 안 나와. 보리는 이제 쌀보리하고 겉보리가 있는데 보리 껍질이 있기 때문에 쌀보리나 겉보리 다 해도 돼요. 얘는 겉보리예요. 쌀보리는 보리쌀이 좀 노란하고 겉보리는 조금 보통 보리 색깔이고 한데 이제 쌀보리는 보리밥을 해놓으면 좀 약간 노릇스름 하죠. 근데 옛날 어른들은 겉보리를 더 좋아해요. 겉보리 밥을. 아, 보리 이 동네도 농사를 많이 져요. 예. 이좀 필요해서 세 대를 좀 샀어요.

노릇노릇하게 돼가지고 약간 좀 희끗희끗하게 터지는 게 한두 개 생길 때, 그때 하고 한번 이렇게 하나를 해서 깨물어 보면 그 안에 이 가루가 이제 다 익었을 때. 미숫가루 정도로 갈면 먹기가 좋아요.

보청천은 금강 상류인데 이제 일로 청산뜰로 내려가는데 이제 저 물로 농사도 짓고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거를 잡아서 뭐 끓여도 먹고 튀겨도 먹고 졸여도 먹고 이제 이렇게 했던 역사는 오래된 것 같아요. 뭐다 심어놓고 놀고 하면 철렵을 간다 그러면 그럼 이제 거기 갔다 놀고 올 때는 우리 이제 배굴리는 옛날에 농악을 했었어요. 뭐 깽매기도 치고 북도 치고 뭐 장구도 치면서 막 노래를 하면서 저 시장에서부터 노래를 하면서 동네로 들어오고 그렇게 했죠. 여기 학교 앞에 국수 공장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국수가 여기 보급이 이제 많이 됐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요. 딴 데서 들어오긴 어렵고.

0: 잡아서 대가에서 그냥 생선국수 해먹고 그런 식으로 살았죠.
1: 투망 또한 듯이 어항에서 유정
0: 옛날에
1: 아우
0: 그 종두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쌀이로 만드는 거, 이런 동그랗게 그런 데다 담아가지고 다니고 그랬죠. 옛날엔 모내기 끝나고 보리타자 끝나고 이제 여름 일이 한참 어지간히 끝났을 때 나가서 마을 사람들이 한 번씩 노는 거예요.
1: 텐트 저 포장 갖다 치고 마을별로 다 잔치를 했어요.
0: 학생들이 오후 한 3시쯤 되면 다 하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다 냇가로 나가 놀러.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조금 잘 사는 집은 라면에도 한 봉지 주고, 그만치 못하면은 소면 요걸 요만큼 한 움큼을 주고, 거기다가 집에 된장은 있으니까 된장하고 고추장 조금씩 줘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냇가로 가. 그런 냇가에 가보면은 여기 애들 고기 잘 잡거든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서 손으로, 맨손으로도 잡아요. 풀이라든가 나뭇가지라든가 그 바짝 마른 거 주워다가 솥 걸고 그다음 물을 끓입니다. 고기 잡아오면은 고기 집어넣고, 그리고 된장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소면 넣고 이거 끓게 되지요. 그게 삼겹국수인 애들 그 간식. 그전에는 그저 결혼식이다 뭐 하면은 이 방앗간에 가가지고 막 대량으로 빼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바핀 뭐 나는 이제 고추장 가지고 간다, 국수 가지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까지 나가서 해먹으려고 했어.
1: 장비 없는 사람들은 이제 피리, 피레미하고 속간지 잣설질해서 잡는 지금 내 얘기, 이 빠글빠글하는 거, 쏘가리 이런 걸 잡아갖고 이제 해먹었지. 한 해에 60, 70년 전이지요. 11, 7, 8세 됐을 때. 그 외에도 성인 돼서도 해먹었지요. 지금은 문화가 그만큼 발전되고 먹을 것도 그전에 때문에 많이 드시기 좋아졌잖아요. 그전엔 배고팠어요.
0: 90년대 초에 냇가가 물이 더러워, 오염돼서 더러우니까 저기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먹을 거냐, 자꾸 멀어지는 거죠. 요 앞에 이제 원조라는 집이 있어요. 그 남편이 고기를 잘 잡았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청산 사람들에도 저녁에 술 많이 먹고 그 이따가 속 쓰린 사람들이 와서 넘기기 쉽게끔 생선 국수를 갖고서 이제 해장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철렵 파는 사람들 또는 학생들 나가서 저걸 내가 음식으로 만들어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는 그 생선국수가 태어난 겁니다.

생선국수라고요? 여기는 이제 바닷가가 없잖아요. 근데 민물 생선도 이 지역에서는 생선이라고 불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선, 민물 생선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 그래서 생선 국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로 눈치, 붕어, 이제 치러도 가끔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숭어. 봄에 이제 다물치도 가끔 나와요. 다물치, 메기. 아, 그렇게. 여기 옥천군에는 그 어부협회가 있어요. 어부분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하거든요. 금강, 거기 대청호, 그쪽에서 다 잡으시는 거죠. 생선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곰탕 보듯이 그거를 오래도록 구워요. 그래서 장시간 오래도록 구우면은 이거 생선 살이 다 흐트러져요. 가시도 그렇고, 가시도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그러면 원액을 가지고 물하고 희석을 해요. 그거를 계속 끓여요. 그러면 이제 그 육수에다가 고추장 간을 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소면을 넣고, 이제 저기 야채, 그거 넣고 이렇게 삶는 거예요. 바로 잡으면 이거 생선, 민물 생선은 바로 그제 손질을 하셔가지고, 그 금.

흉내를 하셔야.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해동해서 손질을 해갖고 끓이는 거죠. 생선은 이제 아가미에 이렇게 분비물 같은 게 있으니까 아가미 손질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이거는 눈치라는 거예요. 요거는 눈치인데 좀 크죠? 소고기입니다. 얘는 붕어입니다.

가득 부어요. 소스. 이게 고기가 푹 잠겨서 끓어야 되니까. 열어놓고 끓여요. 뚜껑을 닫고 끓이면 그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그 수증기가 다시 밑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비린 맛이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한 5시간 이상이에요. 센 불에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끓이고 이제 중불에서 한 2시간 반 내지 3시간 정도 끓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제 부딪히지 않고 서로 이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이제 불을 켜는 거예요.

원액을 이제 육수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원액을 이쪽 옆에 큰 솥으로 이렇게 바가지로 떠서 적당량을 저희가 떠서 여기다 넣고 물로 배합을 해요. 물도. 그러면은 이제 희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육수가 나오는 거예요. 1대3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불에서요.

이렇게 딱 확 보면 여기도 이제 가시가 있는데 손님 상에 나갈 때 혹시라도 저희 눈에 안 보이게 가시가 들어가면 손님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고추장을 먼저 잘 풀어줘요. 완전히 고추장 한 가지만 넣고 간을 맞춘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겉면에 그 전분이 있잖아요. 그거 하고 이렇게 배합이 어우러지게끔 그렇게 이제 뚜껑을 덮고 조금 불을 약불로 해요. 이렇게 약불로 줄여서 한 2분? 2, 3분 정도 있으면 이게 면이 조금 이제 투명해지죠. 그 정도면 익었다.

경북 안동. 그러니까 내가 25살이었나 여기. 여기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 아들 대가증 3대가증 사는가 봐. 물이 좋아요, 물. 그래서 물이 좋아가지고서 고기가 많아. 그리고 이제 농한기 때는 이제 뭐 심고 나면은 놀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심심하니까 나가서 고기들 잡고 뭐 투망질 해서도 잡고 낚시를 해서 잡고 그래. 그 잡으면 이제 털레기 고기가 가나? 저기 매운탕. 매운탕을 끓여가지고서 먹었거든. 그랬는데 그 매운탕을 먹다가 이제 먹네서 내가 생각하기에

0: 그 다음 날이 이제 해장국을 뭐든 먹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그걸 까지를 없애고 어떻게 그때 그 국물만 해가지고서 고기하고 국물만 추려가지고서 이렇게 국을 끓이면 얼큰하게 끓이면 그 해장국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1962년.
1: 그때 이제 62년도에 시작을 하시는 건데, 조그맣게 이제 그냥 요 가까운 지인들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조금 또 지인들 모시고 오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팔으셨죠.
0: 이후에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라도 내가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에서 이제 그걸 한 거지.
1: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계속 학교 갔다 와서도 이제 뭐 이제 심부름 정도는 하고 그랬는데, 벌써 이제 자꾸 이제
0: 내가
1: 연세
0: 늙으니까 이제
1: 드시니까 이제
0: 힘이
1: 저희 이제
0: 딸려.
1: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시니까 조금 버거워 하셔서,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때만 해도 이제 어리니까 그냥 호기심에서 제가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조금 버겁더라고요.
0: 항상 그 비린내가 없어야 돼. 그리고 하다가 뭐 이제 모자란다고 물을 붓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거든. 그 있는 그것만 가지고 해야지.
1: 배합이 중요하거든. 원액하고
0: 그래.
1: 물하고 그 배합이 중요하니까
0: 맞아.
1: 욕심부리지 말고 정석대로 해라. 그리고 야채도 장 조절, 야채 조절.
0: 보면은 이제 치료를 많이 잡아. 피라미, 또 눈치, 모래마주.
1: 동작이라고 해갖고,
0: 여름
1: 이제
0: 되면은
1: 붕,
0: 이제 그뭐 붕어도 있고
1: 눈치,
0: 피라미도 있고,
1: 벼비.
0: 예, 또 겨울에는 또 저기 뭐야, 그 뭐지, 빠가사리.
1: 붕어, 눈치. 93년? 하여튼
0: 93년
1: 고 무렵에 다리를 세워 놓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도로 뭐 한다고 뭐 채취 같은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꾸 이제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0: 고기가
1: 소멸이
0: 귀해지는
1: 되는
0: 거예요.
1: 것 같아요.
0: 한
1: 얼마 안
0: 1관, 2관 정도 이렇게
1: 그럼
0: 매일같이 이렇게 돼.
1: 키로수로 말하자면 1관이 4kg예요.
0: 100관도 되고 뭐 그래. 그전에는 또 고기 잡아오면 배는 안 따고 가져와요. 그 잡는 사람이 그거 다배 따서 손질해가지고서 이제
1: 직접 옛날에는
0: 해가지고서 이제 삶고 이제 적고 이렇게 그 과정이 많지요. 그렇게 힘들지, 뜨거울 때는. 군에서도, 군 손님들도 많았어.
1: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가축 동반으로 주로 오시고, 이제 무슨 모임, 단체 모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고, 또 요즘에는 이제 자전거,
0: 오토바이 부대
1: 오토바이
0: 들고.
1: 하시는 분들.
0: 젊은
1: 그래도 한
0: 사람.
1: 40대, 60대, 4, 5, 6. 그렇게.
0: 여름에.
1: 이열치열 해갖고,
0: 여름에 더
1: 여름에.
0: 많이 먹어.
1: 그다지 크게 변화는
0: 밖에 없지.
1: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의 손맛을 이제 어르신들이, 엄마 때 오시던 분들이 지금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때의 그 맛을 이어가야 된다 하셔갖고, 거의 엄마가 하던 걸 비슷하지 크게 변화는 없어요. 저희 집까지 7개. 얼큰하고 칼칼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면서 이제 그 생선의 구수한 맛.
0: 애들 잘 크고, 손자들 잘 크고 하니까.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ve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Ide Myeonghwa, a two-generation family business which has produced chunbyung, or traditional Korean crispy and thin crackers. Also, we look into Han's Fermentation Lab, which has developed a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Nuruk, and produced premium liquor. And we explore Kabi Tree, which has provided a wider range of products by using coffee as a main ingredient.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As a two-generation family business, Ide Myeonghwa has mainly produced traditional Korean crackers for over 70 years.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it has applied cutting-edge production skills to offer premium snacks. We take a deeper look into Ide Myeonghwa, a provider of premium Korean crackers. It is Kumjong-gu District, Busan. And Ide Myeonghwa, a maker of chunbyung, or traditional Korean thin and crispy crackers, is located in the district. Thanks to the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the company has maintained its business as a two-generation family company.
2: 저희 이대명과는 1954년부터 이어온 전통 전병 전문 기업입니다. 좋은 과자를 만들겠다는 신념 아래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은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지금 세대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을 담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저희는 계속해서 전통의 방식 위에 기술을 더해 한국 전병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식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을 지키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전병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1: The company's chunbyung products have been provided in diversified packages, including single items and gift sets. Also, a lot of different minor ingredients have kept their original flavors, so they have captivated the taste of consumers.
3: 저희 이대명과 전병의 특징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직접 불에 굽는 70년 된 직화 제조 기술에 있습니다.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반죽의 상태와 불의 세기를 사람이 직접 맞추는 섬세한 장인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병 하나하나가 얇고 바삭하면서도 속은 고소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나 김파래 등 다양한 재료 각각의 맛을 잘 살 수 있도록 배합과 굽는 과정을 정교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인 전병과는 다른 한국 전통 전병만의 식감과 풍미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1: The company has monitored batters, grilling process, temperatures, time and changes in colors to increase the product quality. As part of an effort to deal with the growing number of orders, the firm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4: Oh, 회원님, 저희 MS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가 성수기가 되면 물량이 확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이제 늘어나니까 대응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데이터가 다 돼 있으니까 모든 게 준비가 된 거예요.
5: 예, 만족하시다니 저희들도 정말 일단은 예, 보람이 있고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생산부터 예, 출하 까지의 모든 공정들이 데이터로 관리가 되면서 정말 이번에 또 MS 도입이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4: 그래서 주문만 많이 들어오면 됩니다.
5: 앞으로 주문 많이 들어올 겁니다.
4: 예. MS 도입하니까 그게 전부 다 데이터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문이 들어와도 저희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엄청난 만족도가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삼성을 만나가지고 예, 햇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5: 저희들이 와서 현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특히 주안점을 둔 부분은 제품별로 포장 박스를 색상을 구분을 해서 관리하게 됨으로써 재고라든지 제품이 어느 정도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쉽게 눈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 위해서 제품 보관 대차를 180대를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물류 이동 동선을 한 50% 가량 단축시켰고요.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1: 이대명과 has constantly expanded the business by entering the major department stores in Korea. By developing premium 전병 gift se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client bases. The improved tastes and the brand have gained trust among consumers.
6: 제가 이대명과

0: 과자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어서 그래서 매장에 와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너무 많은 과자도 있어서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선물하기도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1: 집사님 저 그 피스타치오 맛을 고소하다고 좀 맛있다고 그러고 아들은 자시라 해가지고 잔맛이 맛있는지 그걸 하나씩 사오라고 하고 지금 살아갔거든요. 이 되면 정말 먹어보니까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이게 맛있었고 한번 오픈하게 되면 다 먹게 돼갖고 좀 아쉽더라고요.
2: The company has developed new products by reinterpreting traditional jeonbyeong with advanced methods. By improving the traditional taste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it aims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3: 저희가 좀 더 회사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예. 그 다음에 뭘 좀 더 해야 될까요?
4: 아, MES 부분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3: 네.
4: 그러면은 그 MES도 충분히 고도화 단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MES 고도화뿐만 아니라 설비 고도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 고도화 부분은 지금보다도 더 조금 더 이런 효율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동화 단계를 단계적으로 거쳐가다 보면은 우리 생산 현장이 지금 품질 개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지금 상상이 진짜 안 될 만큼 너무 기대되는데 위원님 많이 도와주실 거죠?
4: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네. 예, 저희들이 달려오겠습니다.
3: 무조건
4: 무조건입니다. 예, 약속하겠습니다.
3: 네.
4: 예. 이대명관은 대표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명관은 정말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3: 72년 된 장인 정신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 좋은 품질의 과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까지 이제 삼성에서 엄청 도와주셨거든요. 위원님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좀 확고하게 디테일하게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 알고 네, 그래서 정말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2: 이대명과 has created higher added values by promoting harmony between the traditional tastes and modernized production process.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5: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and philosophy of the master, Hans Fermentation Lab has developed advanced fermentation method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nuruk, or a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and it has produced traditional Korean liquor. By implementing cutting-edge brewery facilities, the firm has mass-produced the premium products. We look into Hans Fermentation Lab, which has developed and maintained a reliable fermentation culture. Hans Fermentation Lab is located in Cheongup, Chung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18 to reproduce the tradition of nuruk, which has faded into history.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old literature materials, it has strived hard to reproduce different types of traditional liquors.
6: 저희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는 대한민국 유일 전통 누룩 명인인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을 기반으로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해 전통주를 빚고 있습니다. 좋은 누룩이 좋은 술을 빚는다라는 철학 아래 발효의 본질에 집중한 프리미엄 전통주를 생산함은 물론 장기간 저온 발효와 숙성을 통해 품질 중심의 제품을 만들며 대량 생산이 아닌 깊이 있는 맛과 차별화를 추구합니다.
5: 도한 청량주 and 백수 환동주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도한 청량주 has been developed by reinterpreting 청명, which is one of the 24 traditional solar terms in Korea. 백수 환동주 is made with nuruk that is made only with mung beans, as it is fermented slowly for a long

0: period of time, it has a delicate flavor.
1: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대표 제품 청량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고유의 술입니다. 옛 제조 방식을 당사 대표님이 일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빚은 프리미엄 전통주입니다.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쌀, 물, 누룩마늘 사용함은 물론 정읍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내장산 청정수 그리고 명인이 직접 띄운 전통 누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또한 후술을 거치지 않고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알코올 도수 그대로 원주 상태로 숙성, 병입하고 깊고 순수한 풍미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제조 방식으로 탄생한 청명주는 맑고 깨끗한 산미와 함께 상큼한 과실향, 은은한 꽃향이 조화를 이루며 이는 도안 청명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유의 풍미입니다.
0: Nuruk, which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 production of traditional liquor, is made by going through 45 days of fermentation. After mixing it with a hard-boiled rice, the fermentation stage begins in the tank. The liquor goes through 60 days of fermentation, an additional 30 days of aging after the filtering stage. After the 90 days of production process, premium liquor is completed.
2: 당사의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룩에서 비롯되는 산미와 과실향이 술에 얼마나 잘 발현되고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아침 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반응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알코올 도수 측정을 통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 세척 과정에서는 병의 파손이나 불량 여부를 선별하는 등 다단계 품질 관리 공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Hans Fermentation Lab has introduced a smart manufacturing system while keeping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is currently building a program that can automatically and precisely control the fermentation environment.
2: 당사는 스마트 공정을 구축하여 생산 및 출하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재고 관리와 발주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 공정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생산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축적 관리함으로써 과거의 발효 환경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원하는 술의 맛과 알코올 도수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값을 데이터로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Considering the modernized manufacturing environment, the company has carried out different studies to reinterpret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aims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as well as develop new products that can captivate the tastes of consumers.
1: 당사의 연구팀에서는 전통 방식 바탕의 현대적인 생산 기술을 접목하여 누룩술의 향과 맛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생산하고 있는 도안 청명주를 기반으로 스파클링 버전 제품 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The products of Hans Fermentation Lab have entered a lot of Michelin guide restaurants in Korea. Also, it was designated as official drinks for dinners and formal meetings. The firm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in order to maintain the tradition of Korean liquor.
3: 당사는 최근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큰 관심을 받고 있을 만큼 저희 K술 역시 세계 시장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 전통주의 고유한 특징과 가치를 살린 제품을 통해 일본의 사케나 프랑스의 와인과 같이 품격 있는 전통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세계인의 다양한 기호에 부합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꾸준히 선보이고자 합니다.
0: Hans Fermentation Lab has seen provider of premium liquor in Korea.

0: In the midst of busy life, people can enjoy time to relax while drinking coffee. Instead of a type of drink, what if we can experience different kinds of products that are made of coffee? Garbitree first started the business to come up with an answer. Based on the cold brew extraction skill, the company has introduced new items that are made with coffee. We explore Garbitree, which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coffee industry. Garbitree is located in Suntanggun County,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quality of coffee beans and roasting methods are significant elements that determine the taste of coffee. The sophisticated roasting skills can maximize the original flavors of coffee beans. The entire extraction and production stages can be checked at a glance.
1: 저희 가비트리는 자체 브랜드인 커피노키오를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커피 향미를 선보이는 콜드브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특허받은 콜드브루 추출 기술과 정교한 로스팅 기법으로 원두 본연의 풍미를 극대화하며 BIGIR UV 살균 3단계 공정을 적용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바리스타와 로스터가 직접 선별한 생두로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커피를 생산하며 국내 유일의 더치커피 원액을 활용한 커피 젤리를 개발해 차별화된 커피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0: Cold brew blends are the main items of the company. It is made by blending the Colombian and Brazilian coffee beans. The cold brew blends provide a delicate taste of dark chocolate as well as a nutty flavor of nuts at the same time. It can be enjoyed as an Americano when mixing with water, a latte when mixing with milk, as well as affogato when having it with ice cream. People can enjoy different tastes of coffee only with a single extract.
2: 저희 가비트리의 대표 제품은 가장 맛있는 원두로 생산하는 콜드브루입니다. 브라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싱글과 세 가지 원두의 특징과 장점을 적절히 배합한 블렌딩 제품, 그리고 콜롬비아 디카페인까지 총 다섯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저희 콜드브루 원액의 장점은 기존의 추출법인 점접식이나 침출식이 아닌 자체 개발한 미스트 분사 방식의 추출법으로 만들어 변화없고 고급스러운 맛과 품질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 음영의 피니쉬가 텁텁한 맛이 아닌 부드럽고 깔끔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0: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a wider range of items that are made with coffee. And coffee gummy, which has maintained the original flavor of cold brew extract, is one of them. It is a fee more conveniently.
2: 저희 가비트리는 콜드브루 원액을 이용하여 집어 먹을 수 있는 커피 젤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커피 젤리의 특징과 장점은 커피 원액으로 만들어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고 운전할 때, 운동할 때, 공부할 때 쉽게 즐기실 수 있도록 작고 가벼운 포장으로 만들어 언제든지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현대인들이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피 제품입니다.
0: Garbitree has designed precise production process as part of an effort to keep the improved taste. The coffee beans are ground precisely into the optimal size for cold brew. By developing a patented apparatus for extracting Dutch coffee with fog spray method, the firm has reduced the bitter taste and improved the unique nutty flavor.
1: 보통 콜드브루 머신 같은 경우에는 한 방울씩 물을 떨어뜨려서 원두를 적십니다. 근데 그 한 방울씩 떨어뜨리게 되면 원두가 고루 적셔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미스트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한 방울이 골고루 안개처럼 분사가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0: 안정적으로 고루 적셔져서 항상 일정하고 맛있는 맛이 유지되는 게 저희 콜드브루의 핵심입니다.
1: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with HACCP certified facilities. By introducing automated filling lines, the bottle caps are sealed perfectly and defect rate has decreased. Lastly,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etal detector to enhance safety.
2: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원재료의 입출고 관리는 물론 무엇보다 작업자의 편로도가 훨씬 줄어들어 작업 능률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의 전반적인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불필요한 로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작업 능률을 올리게 되므로 매우 만족스러운 작업 환경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Garbitry has considered coffee as a type of ingredient for a lot of different products. Aside from cold brew extracts, it has developed diversified products, including gummy, as well as daily necessities. Thanks to the continuous effort that has been made by the workers, the company has constantly released new items.
2: 현재 개발된 제품으로는 커피 젤리, 커피 샴푸, 커피 워터 젤리, 커피 치약 등이 있습니다. 커피는 사실 버릴 것이 거의 없는 소재입니다. 원두뿐만 아니라 껍질 그리고 추출 후 남는 커피 밥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두피 케어나 피부 제품에도 활용할 수 있어 이미 회사에서는 샴푸나 화장품으로 개발되고 있고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is focused on the growth potential of its business in overseas markets. By joining the Korean and overseas exhibitions and events, it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field.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suggest a new standard for the coffee industry.
0: 저희 가비트리는 소비자에겐 신뢰도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수출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2026년 저희 제품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1호점이 중국 충칭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프랜차이즈를 시작으로 더욱 커피 업계의 인지도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인 ESG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1: Garbitry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coffee industry by cultivating new market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by making innovative attempts.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래곤폰입니다. 네, 아임라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그 제가 듣기로 오늘 경쟁자가 굉장히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되게 럭키하신 거잖아요. 너무 축하드리고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세 번째 아임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주신 여러분들하고도 오늘 좀 즐겁고 머리에 있으니까 재밌게 같이 잘 놀고 갔으면 좋겠고, 앞에 또 되게 멋있는 선배님들 하셨잖아요. 아, 정말 저희도 이렇게 영상 이렇게 보면서 라이브 아 너무 멋있다, 이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고민하고 했었는데, 그 고민했던 만큼 오늘 좀 즐겁게 잘 놀고 갈 테니까 재밌게 즐겨주세요. 준비되셨죠? 감사합니다. 처음 저희가 들려드린 곡은 모스보라는 곡이었습니다.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의 데뷔 앨범에 있었던 곡이고요. 이어서 지구소년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드럼프니 드럼치는 고강훈이라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저희 이제 작년 7월에 냈던 지구소년이라는 곡이었고요. 모든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또 들어보실 수 있으니 한번 찾아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저희가 제일 최근에 낸 Run Run Run이라는 이제 팀입니다. 오늘 이거 들으시면 다들 마음대로 되실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웃어요?
1: 아니 약간 속상한 일이나 마음에 안 드는 오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이제 저희가 하는 요 라이브를 듣고 나셔서 꼭 다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저희가 꼭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0: 뒤에서 방청객분들이 우리 잘한대.
1: 나도 들었어 방금.
2: 아 진짜?
3: 나도
2: 나만 못 들었네.
4: 잘한다.
2: 오 예. 감사합니다.
0: 아임 라이브 방청 처음 오신 분들 계세요? 어때요? 생각보다 더 가깝죠?
4: 네.
0: 재밌죠?
4: 네.
0: 저희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누가 지금 동생 말하는데 지금 형.
5: 죄송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6: 아 부채를 빌렸구나.
0: 네, 그래서 열심히 연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저희 방금 들려드린 곡이 이제 마음대로 다 된다라는 다음에 들려드릴 곡도 이제 그 3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3: 어떤 곡인지 소개 짧게 해주세요.
6: 네, 그러면은 손금이라는 곡은요. 이제 좀 락 발라드스러운 노래고 또 이 손금이 제목이 된 이유가 되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 우리 손에 남아 있고 다 같이 내일로 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와! 감사합니다.
3: 근데 오늘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
6: 그러니까
3: 안심이 되는 느낌, 약간.
0: 약간 세혁이가 해준 손금 설명 중에 저는 뭐 화나는 일이든 무서웠던 일이든 이렇게 꽉 쥐었던 손에 남아있는 손금이 그게 전 너무 와닿았어가지고
3: 오늘 부자다 부자.
0: 이야. 아버님 일반인 맞으세요? 약간 아 진짜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1: 어떻게 아버님 취향에 맞으십니까?
2: 네, 너무 좋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 재밌게 즐기십시오.
0: 영광입니다.
1: 그러면 이어서 다음 곡 손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니 그 후레쉬 감동이에요. 또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비춰주시는 걸 보니까 또 색다르고 너무 좋습니다. 몽글몽글해지네요. 막 감사합니다.
2: 네, 그리고 저는 드래곤포니의 편성현 이었고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2: 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너 이름.
3: 아, 저는 드래곤포니의 권...

0: 권세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그 우리 형 이름 소개드렸나?
0: 태규 형 소개하셨어요?
2: 아, 저는 드래곤포니에서 보컬 맡고 있는 안태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빠르죠. 마지막 곡 뭐죠?
2: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 아직 그래도 곡이 있다는 거니까요. 끝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가깝게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도 거의 아예 없습니다. 이 정도로 가까운 경우는 거의 없어서.
1: 맞아요.
2: 너무너무 즐겁고 항상 올 때마다 너무 저희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는 자리여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마지막 곡은 나다웃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저희 두 번째 EP 타이틀 곡이고요. 다 같이 뛰어노는 곡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또 앉아 계시니까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손을 뻗어주시고 같이 떼창해주시고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뒤에서 자꾸 이렇게 궁뎅이만 봐가지고 괜히 뭔가 죄송한 마음이 갑자기 슬쩍슬쩍 볼게요. 이렇게 네, 그러면 마지막 곡이니까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래곤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당진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자, 맞춰보세요.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2: 요새 유명한 신치.
1: 이거 캣볼바지락이에요.
3: 예, 캣볼바지락이에요.
4: 뚱뚱하고 맛있어요.
1: 시원해요.
5: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1: 이렇게. A touch of macaulay. Fat, juicy clam. Perfect. Here we have 당진.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elcome, buongiorno, 안녕하세요. Today we are in 당진. So welcome to 당진. 당진 is a very special place. It's between the sea and the land, and that means we have fresh, beautiful seafood from the sea and beautiful, delicious seasonal products from the land. So let's start from here. This is a place that I love. This is a seafood market. More fresh than this, you cannot find it. Wow.
6: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2: 요새 유명한 신치.
1: 지금 제철이죠?
2: 네, 제철이에요.
1: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거 있어요. 네, 우리 비앙케티.
2: 여기서는 실치.
1: 실치. 실치. 이거 한국에서 어떻게 먹는 거예요?
2: 야채를 묻혀서 옆에 놔두면 싸서 드시는 거예요.
1: Oh, should I buy some? Maybe I can cook something delicious with this. 아, 그러면 이거 1kg
2: 많이 드릴 거야.
1: 이 정도? Oh, yes. 아, 퍼펙트 포장.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사장님.
2: 맛있게 드세요.
1: 잘 빠세요.
2: 네. 여기도 좋은 게 있어요.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1: You see what happens? Over here, the sajanim are making like a very, very fun fight for grabbing the customers. So fun.
6: 이거 캣볼바지락이에요.
3: 예, 캣볼바지락이에요.
6: 지금 산다면 이거 뚱뚱하고 이거 맛있어요.
4: 뚱뚱하고 맛있어요. 시원해요.
1: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을 수 있어요?
2: 탕도 좋고요, 찜도 좋고요. 술찜?
6: 아, 그럼 술찜? 지역의 전통주, 특별한 전통주 잡는 중이에요. 혹시 여기서도 그런 전통주 있을까요?
2: 여기도 있어요.
6: 진짜?
2: 네. 오! 연잎으로 만든 막걸리가 있어요.
6: 여기에서 뭐라요?
2: 신평이란 데 있는데요.
1: 신평 양조장, 신평. 네. 이거 무조건 그런 양조장을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얼마예요? 1kg?
2: 1kg 만 원.
1: 만 원? 오, 싸네요. 오케이. 저는 너무 싸서 아마 3kg.
2: 3kg.
1: 아, 오늘 운이 좋네요. 예, 예.
2: 많이.
1: My friends, talking with the sajanim is always so beautiful because they let you know a lot of secrets on how to cook very, very deliciously all these beautiful products.
2: 너무 높게 드렸어요.
1: 오, 예. 오, 진짜 기대돼요.
2: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감사합니다. 잘 파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와, 두릅이죠?
2: 네, 두릅.
1: 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두릅이랑 막걸리 잘 맞는 재료죠. 이거 하나 무조건. 그리고 다른 맛있는 거 알려주세요. 여기 당진의 제철 식품.
2: 냉이도 있지만 이런 민들레도 있고요.
1: 이거 먹어도 돼요? 어떻게 샐러드로?
2: 겉절이?
1: 겉절이 이렇게? 이거 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Now with this beautiful land products plus sea products, I will make something delicious.
2: 요즘 봄이라 제철이죠. 나물이 많이 나와요.
1: 렛츠 고 투 신 now I memorize that. 신병 양조장. 계세요.
7: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여기 네, 일단 그 단진 유명한 양조장이죠.
7: 예, 맞습니다. 오. 저희 연잎을 넣어서 만드는 막걸리고 저희가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들이 널리 하던 술 문화였어요.
1: 이야, 신기하다.
7: 여기서 연잎으로 술 만드는 거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1: 체험? 네. 그 직접 이어 해볼 수 있는 거? 네. 그거까지?

0: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1: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2: 너무 너무 고소해요. 진짜 그런 쌀. 와. 쫀득쫀득.
0: 찹쌀이에요.
2: 찹쌀. 아, 그거 맞아요. 단진에서 해나루 쌀. 맞죠? 예. 이거 해나루 쌀이에요.
0: 예, 예, 유명합니다. 여기에 단지 안에 물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물.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네, 하얀 쌀이 있죠?
2: 네, 하얀 쌀이에요.
0: 그냥 쌀이 아니라 쌀로 만든 누룩이에요.
2: 아, 쌀로 만드는 누룩?
0: 네.
2: 아, 왜냐면 원래 밀으로 만드는 거죠.
0: 그 밀누룩은 여기 갈색 덩어리들.
2: 아, 아 이거?
0: 네.
2: 아, 아, 누룩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0: 두 가지 들어갑니다.
2: I had to try one of these. 이거 건강하죠? 먹으면. 오! It is like eating yogurt. You know, it has the same kind of tartness. So good. 그러면 이제 우리 찐 쌀, 네. 그리고 물.
0: 물이 있어요. 물은 500ml의 물을 준비를 했고 네. 쌀은 500g의 쌀을 준비해요.
2: 아, 이거 1대1이에요?
0: 1대1. 그런데 밥을 찌면 쌀이 물을 흡수해서 평균적으로 500g짜리가 650g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게를 650g을
2: 650? 재서 바로 할.
0: 그러면은 이제 650g을 여기다 쌀을 넣고 이 재료들을 다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하이라이트.
2: 맞다! 연잎!
0: 연잎은 향이 은은한 향이 나요. 연잎 고유의 향이.
2: Rice into the water. Okay. 이제 물, 쌀, 이제 누룩. 누룩 두 가지 다 이렇게 다? 이거 뭔가 어떻게?
0: 이거 저희가 미리 재놓은 거예요.
2: 아, 아, of course, I can understand. This is his secret. I accept
0: 네,
2: that. 예, 아, 뭐. Okay. And then the yeast. Yeah.
0: 장갑을 끼시고 얘를 믹싱.
2: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1: 어떻게?
0: 그냥 속에다가 쑥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 그냥 찢어져도 관계없고요.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은 다 끝난 겁니다. 짜시는 걸 한번 여기서 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여기 나오는 게 14도 정도 돼요.
2: 14?
0: 네. 오. 한번 짜보시겠어요?
2: 오! 네. 바로.
0: 네.
2: 이렇게.
1: 슈퍼 프레쉬 막걸리.
2: 아, 이거 진짜 다르네요. 바로 마시자마자 그런 달콤한 부드러운 느낌. 근데 뒷맛은 은은히 올라오는 게 있어요. 진짜 깔끔해요. 연잎 덕분에.
0: 네,
2: 맞아요.
0: 맞습니다.
2: 잠깐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단진의 특산물 많이 많이 사놨거든요. 네. 이거 민들레. 민들레 잎만.
0: 너무 길가에서 보던 그 민들레 잎인데.
2: 네.
0: 두루.
2: 두루. 네. 진짜 제철이죠.
0: 네.
2: 그리고 바지락, 단진의 이거 깨뿔의 바지락.
0: 서해바다.
2: 이것도 술찜. 어떨까요?
0: 그것도 괜찮죠.
2: 네. 네. 그리고 이거 두릅 튀김하면 어떠세요? 그러면 네, 이거 튀기하면 그런 거 싹 이거 정서, 이거 입가심.
0: 좋습니다.
2: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맛있는 요리, 이거 이런 맛있는 막걸리랑 이거 준비해 드릴게요.
0: 예.
2: I found another place to cook, and now let's cook delicious food with this incredible 막걸리. 오, yes, yes, yes. Perfect. Perfect, right? Today we are doing 바지락 술찜, sauté di vongole. Since it's 술찜, so it's liquor, it's made with liquor. In Italy, we use white wine, but here we are inside a brewery, so let's use 막걸리 and 청주. And then the second one, 두릅, the shoot of a tree. It's a little bit bitter in the aftertaste, but this bitterness, it's charm. So we will make a fried 두릅, simple. So for making the bajirak suljim, I will proceed preparing all the base. Let's start with garlic. Okay, and garlic is done. Now let's go with the spring onion.

0: 해봐 봅시다. 오. 오. 여기 감칠맛이 많아요. 아,
1: 저는 소금 하는 다른 조미료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2: 이단 맛이
1: 그냥 이거 자연의 맛이에요.
0: 오, 감사합니다. 진짜 달라요. 연잎
1: 진짜 은근히만 나와요. 근데 맛보다는 그 안에 입 안에 있는 느낌, 그거 진짜 개운하고 이거 싹 입가심 완벽해요. 맞죠? 네. 아마 진짜 탱닌 때문에. 네.
0: 오, 조금 더 이제 바지락.
2: 네, 바지락하고.
1: 이거 자, wait a moment. 오 예. 감칠맛, 단맛, 살짝 그런 바다의 그런 잡맛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이것도 우리 테스트 해야 돼요.
2: 네.
1: 여기 일부러 이거 간 하지 않았어요.
0: 그러면 이거 하나. 손으로. 이거 커요.
1: 오. 예, 생각보다
2: 커요.
1: 예, 작은 나무예요. 작은 나무. 예.
2: 모양도 너무 예쁜데요.
1: 그리고 이렇게 조금 씻고. 맛있게요. 아. 이것도 살짝 쌉쌀해요. 맞죠?
2: 네.
1: 그 쌉쌀한 맛, 입안에 있는 쌉쌀한 맛, 플러스 기름 있는 거?
0: 막걸리. 예.
2: 오.
1: 네. 오. 오, 예.
2: 아, 뭘 의도하는지 알겠어요.
1: 네, 이거 저는 이런 반응 기대하고 있었어요. 오, 너무 좋아요.
0: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물 준비했어요.
1: 이거 진짜 단진바다 단진단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짜잔!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2: 글쎄요, 얘도 그냥 채소...
1: 민들레. 여기 바로 여기 시골에서 온 민들레, 야생. 에? 플러스 당진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2: 알 것 같아요.
1: 자, 맞춰보세요.
2: 실치.
1: 예! 정답!
2: 실치철이에요, 지금.
1: 예. 하나 드셔보세요. 네,
2: 먹어보고 있습니다.
1: 이게. 이런 거 다 실치예요.
2: 아, 이게 실치예요.
1: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어요.
2: 요 밑에가 민들레.
1: 둘 다 있어요.

0: 안에 이거 반죽 그리고 민들레 그리고 실지
1: 꼭 모양이 꽃게 과자 같은
0: 느낌. 에에에 맞아요. 어떠세요?
1: 그러니까 실지라는 거를 전혀 모르겠어요. 뭔가 바다의 맛이 나긴 하는데 훨씬 더 고소한 느낌의 바다 맛.
0: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 해야 돼. 감사합니다. 네. 자. 예. 좋아요.
1: 예.
0: 인정 나봉.
1: 너무 신기해요. 너무 맛있습니다.
0: I think it has been a success. Also, this time I really, really learned a lot about this land. I love going around Korea with you and discover these treasures. And I really hope you can be there for the next time. And I don't know where I will go. So, but for sure, there's gonna be one beautiful and interesting traditional liquor of Korea. Salute. Cheers.
1: Oh, 진짜 잘 어울려요.
0: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네, 오늘도 재밌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조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0: Well,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네.
2: 와우.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스. Perfect.

0: 예.
1: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이션
0: 와이엇입니다. 예, 뷰티 온앤오프. 아, 오늘은 뭔가요?
1: 날씨가 봄이잖아요.
0: 봄.
1: 봄이면은 예. 뭐가 떠올립니까?
2: 핑크빛.
1: 그렇죠. 핑크빛 뭐예요? 더 해봐요.
2: 사랑.
1: 그렇죠. 봄이면은 네. 이제 또 여기가 대학가잖아요. 홍익대학교. 네, 그렇죠. 아닙니까?
0: 아, 홍익대학교.
1: 봄에는 꽈팅과 소개팅이 정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0: 아, 맞죠.
1: 근데 꽈팅 소개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0: 가장 중요한 건 첫인상이라고 그쵸? 합니다. 첫인상은 3초 만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1: 3초 만에 네. 할 수 있는 매력 어필 아이템.
0: 네.
1: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매력 어필 필살템.
0: 필살템. 필살기죠, 필사템.

0: 아무래도 첫인상이 하면 얼굴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1: 네, 그렇죠.
0: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깔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2: 깔끔함.
0: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깔끔함 중에서도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눈썹 정리.
1: 눈썹 정리.
0: 그렇죠.
1: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0: 그렇죠. 눈썹이 깔끔해야 네. 사람이 또 이제 인상이 환해 보이고 네. 깔끔해 보이는 그 3초 안에 결정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1: 3 seconds.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입술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신경 쓰는 편입니다.
0: 정말로?
1: 두툼하게 돼. 이게 사실 제가 두툼한 입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팬분들도 많이 입술을 보시고 입술 너무 이쁘다라고 항상 해주시거든요. 그걸로 제가 3초 안으로 꼬십니다. 오!
0: 꼬셔져요 이게?
1: 이 정도?
0: 싹다.
1: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시작해 볼 건데
0: 네. 안녕하세요.
1: Hello.
3: Where are you from?
4: New York.
1: New York.
0: New York City.
1: Yeah.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3: Yeah.
1: Oh, thank you so much. Okay. Are you attending New York City or what?
3: Yeah, I go to the language school.
1: Language school? Yeah. Oh, when did you come to Korea?
3: December, I think.
1: December.
0: Do you think about K-beauty?
3: I really like it. I like how much like natural tones that it has. So I like that a lot of the stuff is lightweight. And if I want to look more natural, it's really easy to do that.
1: Uh-huh.
5: How can you show the actress, your actress tooth?
3: Eyeliner.
1: Eyeliner.
5: Oh, yeah, you're like...
0: Oh, good.
5: Little, oh. like a special.
3: Yeah, I have really pale eyes, so I try to wear a lot of dark eye makeup to make them more like vibrant.
1: Uh-huh.
3: So I just got the eyeliner I'm wearing from Daiso because I'm broke.
1: Oh.
5: Can I know that what eyeliner you use it?
3: It's Bonsept. That's the brand.
5: The Bonsept.
3: Yeah.
0: K-beauty.
5: Hey, K-beauty입니다. Then thank you for the interview.
3: Of course. Thank you so
1: thank
3: much.
1: You thank so you so much. High five.
5: Off.
1: 인터뷰 하실래요? 오셔도 돼요.
0: 지금 인터뷰 지금 웨이팅 있어요?
1: 웨이팅 있어요? 웨이팅이 생겼어?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세요.
1: 오세요. 오세요. 홍대에 다니시고 계신
3: 네네.
1: 거예요?
3: 네네.
1: 몇 학년이에요?
3: 저 4학년이요.
0: 4학년. 4학년 되셨으면 네. 이 4년 동안 그래도 해보셨죠?
3: 네.
1: 뭘요?
0: 과팅.
3: 네.
0: 그때 내가 이제 좀 이 메이크업이나 그 티템으로 좀 뭔가 이게 필살기를 써야겠다 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었을까요?
3: 약간 술자리 넘으니까 이제 지워지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지워지지 않는 거?
3: 네.
1: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3: 네.
1: 진짜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물어봐야 돼. 남자친구를 이제 네. 처음 만났을 때
3: 네.
1: 막 엄청 신경 쓰셨을 거 아니에요?
3: 네네.
1: 그러면은 아, 나 이것만큼 포기 못했다 하는 게 있어요? 속눈썹 이거 관리할 때 어떤 제품을 사용하셨죠?
3: 요즘에는 히팅 뷰러 쓰고 있어요.
1: 히팅 뷰러. 히팅 뷰러.
0: 드디어 디바이스 기기 나왔습니다.
1: 네. 아, 디바이스 기기?
3: 요즘 쓰고 있는 요즘 거는 필리밀리 거.
0: 필리밀리. 필리밀리.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3: 지금 있어요.
1: 보여주세요. 보여줘.
0: 틴템.
1: 필리밀리. 우와. 이거 하잖아요.
0: 시험지 나왔던.
1: 시험지 나왔던 이거. 아, 이게 한국 제품이었어?
0: 좀 얼마예요?
3: 제가 올리브영 세일할 때 사서 한 2만 원대 중반이었던 거 같아요.
0: 올리브 에디션.
3: 네, 키티 에디션.
1: 지금 혹시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셨나요?
3: 아니요, 지금 친구들 만나러.
1: 남자친구도 그 다음에 중간에 만나고?
3: 아, 남자친구는 내일.
1: 네?
0: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예요?
1: 신기하잖아.
3: 저 애들 오늘부터 좋아했었어요.
0: 아, 진짜요? 왜 했었어요?
1: 왜 했었어요? 지금도 ING 해주세요.
3: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어가지고.
1: 이제 노래만 들어주셔도 돼요.
3: 네네네.
0: 감사합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1: 네.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0: 파이팅!
1: 파이팅!
3: 감사합니다.
0: 대학생이시죠? 몇 학번이세요?
6: 26학번.
0: 와!
1: 26!
0: 너무 컸어요. 새내기입니다.
1: 와. 그럼 몇 살이요?
6: 20살.
0: 네, 06년생?
1: 그렇지. 당연한 얘기예요.
0: 07년생?
1: 응, 07년생.
0: 이제 새내기나 대학생분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6: 네.
0: 뭘까요?
6: 과팅.
0: 오! 뭐야,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1: 과팅!
0: 혹시 과팅을 해보셨어요?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6: 네, 준비.
0: 준비하고 있어요.
1: 과팅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0: 그러면 과팅할 때 내가 제일 신경 써야 될 포인트가 뭐다?
6: 피부랑 머리.
0: 머리. 뭐 특별한 제품 있어요? 뭐 추천할 만한?
6: 그 보라색에 이렇게 머리 헤어 헤어드라이기 하기 전 후에 쓰는 그런 제품 쓰고 있어요.
1: 그루밍 토닉.
0: 그리고 저도 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루밍 토닉이잖아요.
1: 네.
0: 저도 쓰거든요.
1: 어? 아, 그러면은 이제 피부 관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뭘 바르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6: 뭘 바르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일단 그냥 세수하면서 그거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0: 아, 클렌징 폼?
1: 네, 아, 클렌징 폼.
6: 하고 네. 나와서 이거 이렇게 붙이는 거.
0: 붙이는 아, 거. 토너 패드. 네,
1: 토너 패드. 패드. 토너 패드. 네,
6: 패드 하고 떼고 이렇게 슉슉 하면서 거품 나오는 거.
0: 토너?
6: 네.
1: 토너.
6: 토너 막 그런 거랑 네. 앰플 짜서
0: 앰플 많이 바르시네.
1: 어, 많이 바른다.
6: 그리고 옷도 이렇게 발라서 하고 또 이제 자기 전에는 뭐 흰색깔 해서 막 피부 하얘진다는 거 좀 하고
0: 그래도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할 건 다 하고 있어요. 신경 쓰는 부분이 피부와 또 머리?
6: 눈썹.
0: 눈썹. 눈썹이 평소 하세요?
6: 네.
0: 오, 뭘로 하세요?
6: 그냥 눈썹 칼 올리브영에서 산 걸로.
0: 아, 눈썹 칼로 하긴 하죠.
1: 저도 눈썹. 나 눈썹 정리하세요?
0: 혹시 실례가 안 되지만 혹시 눈썹 칼을 가방에 갖고 다니진 않죠?
6: 저가 있긴 한데.
0: 있어요!
1: 오케이, 한번 보여주세요. 나 준비된 아니, 남자라는 걸 보여줘. 아니, 그거. 꽈티 이제 준비 들어가잖아.
0: 들어가기.
6: 이거 받은 거 있어가지고.
1: 어?
0: 요즘 MZ분들은 이렇게 눈썹 칼도 들고 다닙니다.
1: 그쵸.
0: 준비가 됐다는 소리예요.
1: 그러면, 어, 뭐, 혹시나, 아, 나 커팅 할 때 이것도 해볼까라는 생각 있으세요?
6: 그거 뭐, 인스타에 막 잡티 없애준다고 막, 덱스랑 막 쓴다고 했던 거.
0: 아. 그게 스틱으로 된 거?
1: 아, 그거요?
6: 잘 모르겠는데.
1: 아, 뭐, 그것도 사용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0: 근데 그거 네. 주변에 좀 쓰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이게 자연스럽게 발린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면 혹시 지금 이름 잘 모르시는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제 실례가 안 된다면 제품을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가지고
6: 네.
0: 이 K뷰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 예. 마팅 네.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0: 네. 또 이제 우리 새내기 분들이니까 네. 제가 좀 뷰티도 좀 알거든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깔끔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립밤도 바르고 눈썹 정리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그랬던 그런 스틱 있잖아요. 이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성공하실 겁니다.
1: 네. 아, 이매춘 두 분 너무 잘생기셨어요.
0: 맞아요.
1: 그림 그려요, 둘 다?
6: 네.
0: 아, 진짜 미술!
1: 오 마이 갓. 나중에 저희 5년 후부터 그려주면 안 돼요?
6: 연락 주신다면.
1: 아, 파이팅 꼭 성공하고.
0: 진짜 성공하세요.
1: 행복한 사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면 뭐, 이게 성공 안 해도 됩니다.
1: 네, 성공 안 해도 돼.
0: 인생.
1: 고마워요. 조심하세요.
6: 네.

0: 헬카처 분들이
1: 네, 처음 들어봤어요.
0: 하시는 분들이 네. 사람을 천인상을 3초 만에 스캔해서 그리신단 말이야. 그분들에게 또 이제 겸사겸사 그림도 우리 그림도 그리고 또 이제 또 얘기도 해보면 어떨까?
1: 아 그래 볼까요? 한번
0: 천인상을 잘 파악하려면 캐릭터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1: 진짜로?
0: 안녕하세요.
2: 저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저희가 사실 지금 첫인상 그런 뷰티 필스템 이런 거를 지금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이 첫인상을 파악하고 그리시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목구비가 제일 중요하죠.
4: 전체적인 느낌은 이목구비에서 나오는.
1: 오, 신기해. 오, 그러니까. 신기하다.
2: 처음 봤을 때 어떤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목구비 이런 거에서.
4: 남성분들은 코가 제일 편해요.
2: 중심부니까.
4: 여성분들은 눈을.
2: 상대를 딱 처음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게 있을까요?
4: 눈썹이 깔끔한 건 좋은 것 같아요.
2: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림을 잘 그리면 메이크업을 잘한다. 맞습니까?
4: 그림 잘 그리시는 선생님들 생각하면 색감 배합이나 이런 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쵸. 색감.
2: 이제 그림은 이제 도화지에 그리는 거고요.
1: 그렇죠.
2: 메이크업은 이제 얼굴이랑 도화지에 그리는 거잖아요.
1: 그렇죠.
4: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어떤 인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저는 좀 날카로움. 둥글면서 날카로운 느낌이고.
2: 둥글면서 날카로울 수가 있나요?
1: 이해하셨는데 왜 그러시죠?
2: 저도 약간 좀 날카롭죠. 그다음 눈상에다가.
1: 네.
2: 저도 그래서 네. 눈썹을 굉장히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4: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이미지 나올 때도.
2: 둘 중에 한 건 다르다 지금.
1: 오케이.
2: 날카로운데 안 되는데.
1: 갑자기 고릴라 그려진 거 아니겠지?
2: 혹시 뭐 기니피그 그려지는 거 아니겠지? 카피바라 이런 거?
1: 그러니까 여기 닮긴 했어.
2: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상어를 생각합니다. 상어.
4: 상어.
1: 네. 일단 혹시 누가 더 잘 생겼어요?
2: 질문이 여기 그게 아니잖아.
1: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4: 두 분 다 매력이 다 좀 다르게 있어요.
1: 아 다르게 있어요?
2: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어.
1: 그치.
2: 그 와가지고.
1: 그치 막.
2: 아 기대된다.
1: 그러니까. 넣을게요.
2: 대링.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 아, 나 오늘
1: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 우와, 야, 잘 그렸다. 우와, 이거 닮았다 근데.
1: 오, 형도 닮았는데? 오, 형, 아, 이런 게 있었네. 포인트가 있네.
2: 감사합니다.
1: 와.
2: 아, 좋은데?
1: 그니까.
2: 힐링했어요.
1: 맞아, 맞아. 아, 근데 너무 이뻤다.
5: 일단 저희가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어떤 걸 구매해야 되죠?
2: 일단은 쭉 인터뷰를 토대로 봤을 때
5: 네.
2: 뷰러 나왔습니다. 히팅 뷰러.
5: 히팅 뷰러.
2: 남성분들도 얘기를 들었을 때 헤어에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5: 맞아요.
2: 또 이런 제품을 참고해서
5: 네.
2: 저희가 또 이제 직접 구매해서
5: 네. 한번 리뷰를
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오케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렛츠 고!
2: 렛츠 고!
5: 와우! 야, 저희가 또 인터뷰를 통해서 사왔잖아요. 첫 번째 제품부터 뭐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요?
2: 그렇죠. 이 제품은?
5: 이 제품.
2: YSC가.
5: 네. 네. 첫 번째 인터뷰 손님이셨죠? 뉴욕에서 오신 분. 얼굴 뵀었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아이라인에 진심이시다.
2: 눈에 집중적으로.
5: 네. 아이 컬러도 너무 이쁘신데 아이라이너로 그거를 극대화시키셨던 것 같더라고요.
2: 맞아요.
5: 뭐 아까 전에 인터뷰하면서 느꼈지만 매력 어필을
2: 맞아요.
5: 하기 위한 또 필수템이잖아요.
2: 아 근데 됐어요. 그분의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5: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특별한 게 뭔지 알아요?
2: 3,000원이라고 합니다.
5: 3,000원밖에 안 해?
2: 네. 대박이죠. 야,
5: 대박이죠. 본셉트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컬러는 블랙. 말 그대로 그냥 블랙이에요. 진짜 너무
2: 아니에요. 블랙. 너무 01 블랙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 01 블랙. 근데 사실 네. 가격도 가격인데
5: 네.
2: 가격이 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5: 맞아요. 우리 냉정하잖아요.
2: 해봐야지.
5: 네.
2: 자, 끝나겠습니다.
5: 또 글 써요?
2: 아니야. 오? 아, 근데 리퀴드 브러쉬라가지고
5: 네.
2: 굉장히 부드럽게
5: 네.
2: 펜슬보다 훨씬 선명하게 발색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5: 약간 늑스로 쓰는 느낌?
2: 눈 세 개야 지금. 그만큼 이제 발색력이 좋다는 거죠.
5: 네. 그리고 이게 워터프루프라서 한번 이거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
2: 좋습니다.
5: 한번 비벼볼게요.
2: 워터프루프는 물로 지워야죠.
0: 해봐야죠.
5: 느낌상?
0: 느낌상.
5: 네, 느낌상. 그래도 이렇게 비비면 어느 정도 번짐이 세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벼도 안 지워진다는 점 일단은.
0: 그렇죠. 네. 확실한 리뷰를 위해서 정말 워터프루프가 네. 강력한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전해볼게요.
5: 네.
0: 갑니다. 오!
5: 어. 아, 저희 리얼한 또 제품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0: 넘어가겠습니다.
5: 넘어가죠.
0: 네. 자, 두 번째 매력어필 필살템입니다.
5: 네, 두 번째, 세컨.
0: 이거는 또 이제 저희 문제 나왔죠. 뭐예요? 저희 사전 문제 나왔죠.
5: 아, 눈썹, 눈썹. 어, 이건 알아.
0: 뷰러 아니에요, 뷰러?
4: 뷰러, 정답.
1: 마스카라 아니었어요?
4: 진심으로요?
5: 아, 다른 거였구나.
0: 눈썹 정리를 썼는데? 자, 용도, 속눈썹을 올릴 때 쓰는 제품.
5: 아, 속눈썹. 아, 나 속눈썹이라고.
0: 딩동댕. 속눈썹을 이제,
5: 아, 속눈썹.
0: 이제 높게 세워가지고 아. 눈을 좀 더 커보게 해주는 뷰러죠.
5: 오.
0: 근데 이게 또 장점이 원래 이 쇠로 하는 거는 계속 오래 해줘야 올라가는데 히팅 기능이 있어가지고 바로 된다고 합니다.
5: 아, 약간 그 고데기처럼.
0: 그렇죠. 이건 사실 기능이 중요하니까 네.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네.
0: 오, 자.
5: 히트.
0: 바로 들어왔어요. 단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이, 로우, 하이. 자, 두 단계로 할 수 있어요.
5: 네. 그 만지면 뜨겁지 않을까?
0: 이게 예열이 되면 실리콘색이 변한다고 합니다. 최첨단이요.
5: 디자인은 일단은 여성분들께서 되게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에요. 맞아요. 헬로키티가 일단 붙어있다는 점과
0: 그쵸.
5: 또 사실 색감하고 보면은 이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예전에 막 그 저는 가위로 다른 걸 봤는데 네. 세상이 참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0: 아, 근데 또 확실히 네. 조작감이 간편합니다. 손 누르고 그냥 하면 바로 돼요. 자, 열이 올라온 거 보니까 아, 안 뜨겁네. 딱 은은한 따뜻함. 와이어 씨 해볼래요?
5: 아니요.
0: 아, 제가 해보겠습니다.
5: 네. 오! 오! 됐는데요? 잠깐만, 형 한 번만. 한 번 더 해봐봐. 약간.
0: 어, 됐다, 됐다. 잡았다. 오! 됐어요!
5: 올라왔어요!
0: 여기 끝에.
5: 좀 다르죠?
0: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뷰러를 저도 많이 써보잖아요.
5: 네.
0: 근데 한번 찝힙니다.
5: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이 뷰러에 대해서 그냥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서워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안 하고 한 번만 딱 올리면 바로 이렇게 열 때문에 올라가니까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이거 좋다.
5: 제가 한번 해볼까요?
0: 아, 그니까요.
5: 빅보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0: 이게 쭉쭉쭉 해줘야 되네. 일단은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5: 그렇지.
0: 오! 예뻐서 송아지가 됐어요, 지금. 저는 사실 이 뷰러를 많이 했는데 좀 차갑고 이 그게 있어요. 잘 안 돼요. 이거 한번 하면 잘. 근데 이거는 그쵸? 열 때문에 확실히 금방 조금만 돼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5: 네. 그 메이크업 받을 때 보통 쌤들이 이쑤시개나 막 면봉으로 좀 태워서 이거를 좀 올리는 컬링의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태우다 보면 사실 눈이 좀 따가울 때도 있잖아요.
0: 근데 해에 들어가면 또 그게 안 좋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거죠.
5: 아, 건강, 헤어데이.
0: 네.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5: 맞아요.
0: 이거는 가져가겠습니다, 저희가.
5: 좋은데? 네. 오케이, 쌤들한테 한번 줄게요. 좋습니다.
0: 또 이 제품, 그 아까 새내기 분들께서 추천해주신 제품인데 제품명 몰랐지만 덱스 파운데이션 얘기해서 찾았더니 나왔습니다.
5: 와우.
6: 인스타에 막 잡티 없애준다고 막 덱스랑 막 쓴다고 했던 거 막.
0: 아,
5: 되게 스틱으로 된 거?
0: 네. 아, 그거요?
6: 잘 모르겠는데.
0: 이게 정말 핫했대요. 맨즈 뷰티 아이템으로
5: 오.
0: 그냥 좀 간편하고 색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이게 근데 이런 제형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좀 맨즈 뷰티에 많이 사용하는

0: 그런 형태입니다. 발라보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남성분들이 잘 못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
1: 맞아.
0: 놀라지 마시라. 뿅, 뿅.
1: 우와!
0: 완전 뒤에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로 펴주면 됩니다.
1: 오.
0: 우와, 근데 좋다, 이거.
1: 이거 뭐야? 자연스럽게 돼.
0: 이거 좋다, 이거. 오, 진짜 좋은데, 이거? 자, 보여드릴게요. 너무 부드럽게 잘 발고 잘 펴져가지고 보니까 로션과 선크림이랑 파데가 다 들어있대요.
1: 형, 충격인 게 뭔지 알아? 이게 하얀색이 조금 나왔었잖아.
0: 어.
1: 이게 로션이래.
0: 오.
1: 이거 어떻게 보면 로션과 로션을 이제 바르고 사실 보통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잖아. 이거는 그냥 일석이조인 거지.
2: 저 같은 약간 좀 메이크업에 뭔가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좀 이런 걸 세세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0: 맞아요.
2: 이게 사실 오리지널 제품이에요.
0: 제가 진짜 발라봤잖아요.
1: 네.
0: 손에 있는 모공도 채워줍니다.
1: 오!
0: 아, 나 이거 진짜 좋아. 아, 거짓말이 아니야. 아, 끈적거림 중요하죠. 오, 없어요, 진짜. 뭐야, 뭐야 이게. 리얼하게 하라고. 아무래도 맨살이랑은 좀 이제 비슷한데? 보송보송해. 아, 전 또 그래, 이것도 중요해요. 파운데이션 바르면은 묻어요, 막.
1: 맞아, 맞아.
0: 이게 중요한데 잘 안 묻습니다.
1: 잘 스며든다.
0: 진짜. 이런 거 좋은 걸 새내기들만 알고 썼단 말이야?
1: 나쁘지 않아요.
0: 오늘도 이제 베스트템을 좀 뽑아야 되는데 좀 벌써 골라진 것 같아요.
1: 오케이, 좋아요.
0: 자, 이제 이것도.
1: 아, 이거 새내기분들께서 또 이거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0: 직접 가서 집에서?
1: 네, 집에서 와. 보내달라니까 진짜 보내줬어요. 보통은 까먹고 안 보내는데.
0: 그러니까요.
1: 아, 이걸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거 무슨 제품이죠, 근데?
0: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헤어 제품이죠. 저도 굉장히 이 그루밍 토닉을 정말 많이 씁니다.
1: 어, 그래요?
0: 왜냐면 네. 이걸 바르고 안 바르고 머리를 세팅하는 게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루밍 톤을 쓰는데 또 휘핑 제형은 좀 처음 봤어 봐요. 기대가 되는데.
1: 휘핑 크림 같은 건가?
0: 그렇죠. 제품명은 그라펜 볼륨업 휘핑 토닉이에요.
1: 하이픽 토닉.
0: 가볼게요.
1: 네.
0: 사실 또 제가 헤어 제품 좀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알아요.
1: 촌촌하면서 가벼운 약간 그런 크림 체형이네요.
0: 촌촌이.
1: 오! 촌촌. 쫀쫀 쫀쫀. 쫀쫀하네.
0: 진짜 쫀쫀해요. 쫀쫀하고 진짜 가볍긴 합니다.
1: 예.
0: 자, 이게 어떻게 하냐면 타월 드라이 하잖아요.
1: 예.
0: 그런 다음에 살짝 젖었을 때 머리 이렇게 가볍게 한준 다음에 드라이로 말려주면은 세팅이 잘 돼요.
1: 오.
0: 굉장히 이거는 진짜 모든 헤어 제품을 쓰시기 전에 가장 처음으로 써봤으면 하는 저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토닉. 지금 냄새도 좋아요. 그래서 뭔가 머리 감았다고도 생각 들 것 같아요. 머리 세팅을 했을 때도.
0: 끈적임은 없어요. 아무래도 이 토닉이다 보니까 끈적임 덜하고 이제 아마 여기서 드라이까지 하면은 아마 이 다 날아갈 거예요. 끈적임.
1: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면서.
0: 맞아요.
1: 이거 사실상 이제 고정력.
0: 그쵸.
1: 또 이제 볼륨감.
0: 그렇죠.
1: 거기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0: 저는 이제 또 세정력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이게 잘못하면 모공을 막아요.
1: 맞습니다. 탈모 정말 무섭잖아요. 예, 네,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정말 그거에 대한 완화를 시켜준다고 그쵸. 하니까 너무 좋은 제품이네요.
0: 오, 좋습니다, 이거.
1: 예. 네. 우리 새내기 친구들이 또 추천해준.
0: 이것도 하나 가져갈까봐.
1: 그럴까봐.
0: 새내기들 역시.
1: 우리 이 방송하길 잘했다.
0: 그니까, 좋은데?
1: 오케이, 가위바위보 할까요?
0: 아니, 동시에 집죠.
1: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요.
0: 아, 그래요.
1: 그렇죠.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0: 아니, 먼저 골라. 앵벅. 아니, 먼저 골라. 앵벅.
1: 이게 저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려해준 우리 이현 형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니, 사실 이게 뭐 고르는 게 뭐 그게 없는데 괜히 이게 뭔가 더 내 마음에 드는 걸 고르고 싶긴 하네.
1: 아, 맞죠. 아, 근데 저번에 제가 형이 원래 고르려 했던 거를 제가 골랐잖아요. 이번에는 양보하겠습니다.
0: 그래요? 전 이거 골라도 돼요, 근데.
1: 아, 근데 내가 이거 할래.
0: 뭐야?
1: 오케이.
0: 저는 그러면 저의 베스트 아이템 이 제품입니다.
1: 왜죠?
0: 첫인상. 이제 매력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1: 예.
0: 근데 저는 피부톤 이런 트러블이 안 보이고 잡티가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맞죠.
0: 근데 또 간편하게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는 제품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해서 저는 이거 베스트 아이템으로 뽑았습니다.
1: 제가 뽑은 매력 어필 아이템은 사실 이제 머리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무거워요. 그래서 세팅하기가 어려운데 이 제품을 바른다면 아 정말 쉽게 머리를 만들고 싶은 대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제품으로 좀 베스트로 뽑아봤습니다.

0: 오늘도 네. 저희 픽으로 메이크업 다이어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0: 터프한 느낌을 전 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그거 알죠? 원래 똑바로 붙이는 게 아닌 거 느낌.

0: 짜란. 난 염원을 담았어. 피부에 자신감을 부탁해. 새내기 러브 스토리. 그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1: 좋은데?
0: 이거 그거예요. 이터널 러브.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해라. 지금은 뒷모습이겠지만 이걸 바르면은 앞모습인 연신을 만날 수 있다. 곰돌이도 줘라. 앉아서 데이트해라. 다 이 달려져 있습니다. 너는 뭐 그냥 막 붙였구만.
1: 아니.
0: 난 스토리 형식이야 사실.
1: 내가 더 스토리 형식인데?
0: 설명해줘.
2: 저는 보면은 이 헬스를 붙인 거는 탈모가 없다는 걸 좀 더 강조한 거고 이 헝클어진 느낌을 낸 거는 이제 머리가 사실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이걸 나타낸 거고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서 요거 글자 정도는 정돈이 돼 있잖아요. 그럼 사랑을 찾는다. 너의 머리는 탈모가 오지 않아. 사랑이 올 거야. 이게 너의 매력을 살려줄 거야.
0: 해시태그 해주세요.
2: 해시태그 no 탈모, yes love, 볼륨업, 휘핑 토닉.
1: 와, unbelievable.
0: 반응이. 와 이거 운명하네 이거.
2: 네.
0: 좋습니다. 자
2: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메이크업 시간. 와.

0: Let's go, Simply K-pop. What's up, everybody? I'm your Simply K-pop's MC Alan of Gravity.
1: 안녕하세요. 저는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0: Hey, Wonjin.
1: Uh-huh.
0: Do you know what day it is today?
1: What?
0: It's the day you say thank you to your parents.
1: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0: Did you say thank you to your parents yet?
1: 네,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5월
0: right.
1: 8일. 이래 봬도 효자랍니다.
0: Okay, what a good boy, Wonjin.
1: Uh-huh. 네, 우리 해외 팬분들을 위해서 한국의 어버이날을 한번 소개시켜드려볼까요?
0: Yep. Well, in Korea, we celebrate Parents' Day every year on May 8th. It is the day we express gratitude to our beloved mom and dad.
1: 네, 이렇게 정말 다정한 날입니다. 글로벌 팬분들도 오늘은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For today's Simply K-pop, we've put together special stages filled with our thanks to you because you're family to us.
1: 완전 동의합니다. 우리 글로벌 팬 여러분들 효도하겠습니다.
0: Hey, you don't get to be the only good boy today.
1: 아,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죠.
0: 네.
1: 자, 여러분 효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All right. Well, let's get ready to dive into some incredible stages that'll satisfy your eyes and ears.
1: 네, 물론이죠. 첫 번째 무대부터 바로 만나보실까요? 뮤직 스타트!

0: Hey, so you know how we're both wearing denim on denim today? Mm-hmm. Doesn't it look like we're in some kind of drink commercial?
1: 그러니까요. 약간 보기만 해도 시원한 게 말 나온 김에 한번 한 컷 가볼까요?
0: Good idea. Uh-huh. Let's go with two different concepts. Fizzy soda versus fresh sports drink.
1: 좋아요. 그러면은 형이 콜라로 가고 제가 한번 이온 음료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1: 네, 바로 가보죠. 하이, 큐! 야! 오케이, 오케이. 제법 시원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Don't laugh. Let's see how well you do then, Wonjin.
1: 좋습니다, 좋습니다.
0: Alright, ready? Action!
1: 다라라라라라라 널 좋아한다구.
0: Woo! Alright, that was very refreshing. Pretty good, not bad.
1: 감사합니다. 그럼 이 청량함 그대로 이어서 다음 무대 한번

0: Hey bro, I'm getting butterflies these days.
1: 설렌다고요? 왜요?
0: Because summer's coming.
1: 아 근데 덥고 약간 땀도 나고 벌레도 많고 근데도 여름이 좋다고요?
0: Sure, summer's hot, but the bright green scenery is pretty nice, isn't it?
1: 아, 그건 그렇긴 하죠. 인정, 인정.
0: Haha, just like the upcoming summer, our next teams are full of excitement and feel-good vibes. Please introduce them to us, Wonjin.
1: Okay, 네, 슈퍼, 루키, 모디세이, 그리고 레전드의 컴백, 박혜경 선배님까지 뮤직 스타트!

0: 심플리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춤을 찾아보는 시간 아티스트 뷰티 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where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볼까요?
1: Yes, the girl group with captivating charms. Please give it up for the hot girls, Kiss of Life. Welcome.
0: 우후! 여러분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1: All right.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Welcome, Kiss of Lif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Hello, everyone. We are Kiss of Life.
0: 와우, 반갑습니다. 이번 휘스 씨, 요즘 뜨거운 사랑을 또 받고 있는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휘스 씨는 저희 키스 오브 라이프가 굉장히 오랜만에 들고 온 이번 앨범인데요. 응? Don't Mind Me 그리고 휘스 씨 이렇게 두 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3: 네, 타이틀 휘스 씨는 키스 오브 라이프가 처음 보여주는 팝 라인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1: Alright. Well, I've also watched your performances and noticed a lot of powerful choreography using your hands.
0: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희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또 노래가 후이신 만큼 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0: 누구야? 누구야?
4: 네,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혼내는 것처럼 손짓을 하면 됩니다.
0: 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5: 그렇게
6: 누군지 보여.
0: 후알류, 후알류, 후알류.
4: Yeah.
0: 자, 그러면 저희랑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4: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Alright.
4: Let's go.
1: 자, 준비됐다면 뮤직 큐.
2: Let's go.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우리나라 중남부 지역에서 이러한 유적이 없습니다. 그 고강 연구의 그 시간의 축을 연구하는 데 가장 기준이 되는 유적이다.
1: 고대 문화의 어떤 창고를 유심 후배와 같은 유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This county is known as Tangudmaur, or Land's End Village. Recently, academia was astonished by another discovery made in Henam County, the treasure trove of ancient relics.
1: 일단 깜짝 놀랐고요. 또 흥분도 됐었습니다. 고대 마을의 어떤 제사 모습에 있어서 그렇게 완전성에 가깝게 나오는 거의 처음에 해당되는 사례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This is an ancient large memorial service site that remains almost intact. All eyes are on this site because of the unprecedented discovery. 해남군 in Jeollanam-do Province is located at the southernmost poin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hell mound in Kungongni, unearthed here, is Henam's ancient historic site, highly regarded in terms of size and value. The shell mound in Kungongni was first known due to a tip-off from a local historian in 1983. Since then, investigation and excavation have continued. At a recent on-site dig presentation, a relic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It was a huge rock that was almost 2 meters tall and 2 meters wide.
0: 1986년, 7년, 8년, 3년 발굴을 책임자로서 발굴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그 구릉 정상부에 있는 거대한 돌을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거기에 민묘도 있었기 때문에 주목만 했지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7년도에 발굴이 재개될 때 이 박물관 측의 연구원들에게 그 부분을 꼭 조사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2: There were three large rocks located on top of the shell mound. Their identity was finally revealed 30 years later.
1: 유적에서 제사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특정한 요소만 가지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을에서 중요한 상징과도 같은 거석 기념물이 있고요. 그 거석 기념물이 놓여져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약 10m 반경으로는 빈터, 공터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터 안에 아주 대규모의 큰 수혈 건물지, 친정과도 같은 기능을 했던 수혈 건물지가 들어서 있는데요. 그런 요소들을 다 모아서 저희는 제사터, 제사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The shell mound is created from the traces of life that ancient people near the sea left behind. The ritual site found here implies the status of this area from several thousand years ago.
1: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 해남 배포만에 대한 고각증 조사를 통해 봤을 때 아마도 고대 해양 도시가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해양 도시 상황에서 궁궁 유적이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했던 것으로.
2: Approximately 2,000 years ago, Kungongni in Henam was a strategic location connecting the land and sea. The other artifacts previously unearthed here all point toward the same fact.
0: In 그 중국 신나라 화폐인 화천이라는 중국 동전도 있고요. 동물의 그 멧돼지나 사슴의 그 어깨뼈에 불을 찢어서 점을 쳤던 것이 이제 복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것이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산지가 중국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부터 왔다고 생각되는 추정되는 그런 유리 제품도 있습니다.
2: From the early excavation days until quite recently, the shell mound in Kungongni continued to produce foreign artifacts associated with China, Japan, Southeast Asia, and Jeju-do Island.
3: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5% 정도밖에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온 주거지만도 집단 지적시가 한 100여 개가 나오고 있고 이런 가마도 있고 또 철기를 제작을 했을 거라는 그런 흔적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폭우가 아닌 큰 폭우로 아예 그런 자리를 잡은 그런 무역항이지 않았을까.
2: How could such a trade port exist 2,000 years ago?
3: 궁궁리가 위치한 그 배포망일 때는 사실 남해에서 그 서해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그 우리나라 4대 험조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유속이 빠른 그 위험한 곳이죠. 당시에 그 배들은 동력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루에 갈 수 있는 것들이 한 몇십 킬로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올돌목이 유속이 빠른 곳이었기 때문에 물대가 맞아야만 그 물대에 따라서 거기를 그 길목을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기항지가 필요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런 기항지가 궁곡리 항이지 않았을까.
2: The sea route of the southwestern sea resulted in the birth and growth of an ancient trade port.
0: 삼국시 위지 동이전 외인서에 보면 낭랑대방으로부터 그 일본에 이르는 해로를 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 This is proof that the southwest seashore in Korea was used as a major trade route.
0: 그 주변의 환경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잘 남아있고 또 사적으로 지정돼서 보존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기시대 해청유적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3: 바다 쪽에 근접해서 선착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발굴이 된다면 더 이제 발굴이 그 유적의 중요성이 더 밝혀지겠죠. 궁극리 유적의 중요성은 그 이상은 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궁극리 in Henam is home to an ancient trade port thousands of years old. What other treasures have the ancient ancestors hidden here?
1: 무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2: A dolmen is a tomb from prehistoric times. There is still an unsolved riddle regarding dolmens.
4: 일단 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죠. 전 세계 고인돌의 거의 반 정도 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하니까.
5: 그 고인돌에도 당연히 천문현상과 관련된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별이 된다라는 신념이 있었던 거죠.
2: There is something about them that makes you think they are more than simple tombs. What secrets do dolmens hold? 고창군 in Jeollabuk-do province has so many dolmens that it is even called the home of dolmens. At a dolmen colony near this area, an unusual discovery was recently made.
1: 고창의 부곡리 일대에 거대한 고인돌 군락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여섯 번째 해당하는 고인돌에 속합니다.
2: At a glance, they look like any dolmen we have seen. So what was the discovery?
1: 제가 이제 이 고인돌을 이 마을사 조사하면서 항공사진에다가 그냥 고인돌 군락지들을 표시를 해봤어요. 고인돌 군락지를 하나의 좌표 좌표로 보고 표시를 해보니까 북두칠성으로 정확히 배치됐다는 걸 찾게 된 거죠.
2: If you connect the locations of nearby dolmen colonies, including Bugongni dolmen by dots, the shape of the Big Dipper appears.

0: 그러니까 천상일자 분야 지도나 태양수 일성도나 거기에 보면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거든요. 표시를 해보면 이게 북두칠성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4세기, 5세기에 고구려 시대에 아마 별자리를 표시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1: The image is almost identical to that of the Big Dipper in ancient records with historic value. Since its publication last year, this study garnered academic interest. Is there really a correlation between the arrangement of the dolmen colonies and the constellation?
2: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후대의 매장 문화를 보면은 고려시대와 조선초까지도 무덤에다가 별자리를 그렸어요. 따라서 그 전 바로 직전 시대의 매장 문화의 유물인 고임돌에 이 천상의 개념이 부여됐으리라는 생각은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3: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좀 없어요. 그 후에 후대에 와서 고인돌을 더 거기다 설치했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덧붙였기 때문에 본래 처음에 고인돌을 설치했을 때에 그때의 그대로 반영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고인돌이 놓여져 있는 위치를 가지고 별자리와 연계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1: Academic professionals are divided over this hypothesis. There is, however, one thing scholars cannot easily disagree on.
3: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있어요. 운주사에 보면 거기에 이제 여러 석탑이 있고 석불이 쭉 놓여져 있는데 연자방아 돌과 같이 큰 돌이 7개가 놓여져 있어요. 그 7개 놓여져 있는 건 거의 북두칠성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2: 우리나라의 상당수 많은 지역에 칠성마을, 뭐 칠성부락, 또 오성바위, 뭐 이런 칠성바위, 이런 그 용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바위 자체를 별로 본 거죠.
1: Based on some cas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arrangement of dolmens and the constellation cannot be ruled out. There is something else that is surprising.
3: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한 3만 6천 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계산을 하기는 어렵지만 한 200여 개 정도가 홈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홈이 과연 뭐겠느냐? 어떤 기원한 바를 구하고자 해서 거기다가 이제 홈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이제 몇 개의 홈을 파는 걸 보면은 별자리로 보이는 곳이 많아요. 바로 그 당시에 별에 대한 신앙, 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거기에 반영시켰다고 볼 수가 있죠.
1: The grooves etched into the dolmens are shaped like a constellation. Evidence that supports this theory is continuously being discovered.
3: 고대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지역이 동촌에 있는 고인돌이에요.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 뚜렷하게 북두칠성이 보이고 그리고 북극성 근처에 하늘인 듯한 별자리가 배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무작위로 판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북쪽 하늘의 별자리임을 확인한 셈이죠.
1: Through the constellation engraved in the dolmens, we get a small glimpse of the life of the Neolithic people.
2: 해질녘에 북두칠성이 지금 어디 떠 있냐를 보면은 계절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얼마만큼 돌아갔다. 그러면은 밤중에 시간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천문학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과학사적으로 또 천문학사적으로 중요한 또 위치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1: The dolmens hold the wisdom of our ancestors. Constellations on dolmens have also been found in Gochang, Jeollabuk-do province.
0: 성열이 총 12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중에 3개, 3개. 그러니까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가운데 6개의 구멍이 있는데 각저총, 무용총, 쌍용총에 보이는 고구려 시대에만이 나타난 남두육성이라는 별자리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는 고구려와 이 고창의 고인돌 시대 사람들하고의 어떤 연관성에 대한 그런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0: 형식의 차이, 지역의 차이, 그 감각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 Dolmens are a cultural heritage holding life traces of the people from thousands of years ago. The truth in the dolmens is a riddle that remains to be resolved.

0: On October 7, 2022, the fossilized skeleton of the Coreoceratops was designated as a natural monument.
1: 뼈 화석, 공룡 뼈를 가지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2: 전 세계에서도 단 한 점밖에 없는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표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표본이죠.
0: How did Coreoceratops, the only ceratopsian in the world, and Korea's first natural monument as a dinosaur, come to us? 23 years ago that a relic very rare in the world was found in Hwaseong, Gyeonggi-do Province. A huge pile of fossilized dinosaur eggs, presumed to be 110 million years old, were found. The size of the discovery was astonishing.
2: 간석지를 그 연구하고 조사하던 도중에 우연찮게 그 동글동글한 형태의 알들이 발견이 된 거죠. 현장에서 그때 발견된 것만 해도 한 100개가 넘는 형태의 공룡 알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추후 추가적으로 개소학술 연구를 하면서 지금 거의 300여 개 정도의 공룡 알이 발견이 됐고요.
0: This was, however, only the beginning.
3: 사실은 저희가 이제 환경 정화 활동을 나가다 보니까 붉은 나무 막대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물이 빠졌으니까 저것도 주우러 가야지 그러고 내려갔는데 우연찮게 봤는데 돌기가 나와 있었죠.
0: Strange bones were found near a seawall at Jeonguk Port, a slight distance away from the fossilized egg site.
2: 일부 드러났을 때 맨 처음에 물고기 녀석으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그거는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 화석을 발견됐을 때 당시에도 이미 꼬리뼈와 다리뼈 일부는 드러나 있었던 상태였어요.
0: The bones look too unusual to just pass by.
3: 동물의 돌기치고는 되게 희한했던 게 저희 아이가 그때 당시에 5살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연사 박물관을 좀 많이 다녀봐서 공룡 뼈라는 걸 좀 한눈에 알 수는 있었어요.
1: 근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진짜 뼈가 크게 그 채석장에서 이제 방조제 돌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태를 봐가지고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게 어떤 맨 처음에 어떤 공룡인지 공룡이라는 뼈라는 확신은 들었습니다.
0: Their guess was spot on. The stones on the seawall were removed, revealing an almost completely intact set of dinosaur bones. This marks the first discovery of its kind in Korea.
1: 각 뼈들이 제자리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발견이 되었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룡 화석 연구를 한 지가 한 30년이 넘는데요. 특이하게도 뼈가 제자리에 있었던 위치에 붙어서 뼈들이 연결이 돼서 발견이 돼서 이거 굉장히 놀랍다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네.
0: The surprise did not end there. Paleontologists analyzed the bones and discovered it was a ceratopsian dinosaur never found before on the Korean peninsula.
1: 뿔공룡의 발자국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외였죠. 그래서 발자국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던 발자국의 종류가 그 주인이 뼈로 먼저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0: It was the first ceratopsian dinosaur found in Korea. And it is the only one of its kind found worldwide.
2: 난리가 났죠. 신종 공룡이 화성에서 발견됐어. 이러면서 다들 환호했고 또 이름 자체도 코에라케라톱스 화성엔시스잖아요. 아무래도 화성 시민들은 또 되게 열광을 했죠.
0: It was named Coreoceratops hwaseongensis, meaning it was the world's only indigenous Korean dinosaur. Introduced in international science journals, this dinosaur was recognized for its uniqueness on a global level.

0: Why was Korea Ceratops found at this location?
1: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100% 운입니다. 사실 거기서 방조제에서 그 화석이 발견된 거는 굉장히 의외죠. 왜 의외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화석이 있으려면 원래 지층이 있는 곳에 묻혀 있어야지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층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면 그 안에 뼈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2: 코리아 스케라톱스는 퇴적암이 있는 지역이 아닌 제 방에서 발견이 됐어요. 제 방에서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다른 곳에서 돌을 떼와서 거기를 제 방을 만들다가 발견됐다는 건데 만에 하나라도 코리아 케라토스 전석이 뒤집어져 있었으면 뼈는 발견이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0: The discovery of this dinosaur was dramatic, and its existence is considered to be a miracle. That is why scientists also feel disappointed too.
1: 코리아 케라토스가 발견된 그 제방 돌 자체가 앞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가 하반신이 이제 딱 잘려 있는데 그 잘린 면이 굉장히 날카롭게 잘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생각에는 상반신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채석을 하면서 그 돌이 어디가 있는지 뭐 제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0: Judging from its condition when discovered, the skull would probably have been intact too. Sadly, there is no way to find the upper half of the body. We can only hope that one day it will be miraculously found. And that location may not necessarily be Hwasong. This is because of the approximately 20,000 dinosaur footprints found all over the Korean peninsula.
2: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발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발자국.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공룡들 대체 어디 가서 발자국은 되게 많은데 더 어디 가서 보면은 바닷가로 건너갔어라고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그만큼 바닷가에 공룡 발자국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이런 지층에 좀 더 노출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표본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0: Does this mean then? That another indigenous Korean dinosaur could be found.
1: 아,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는 노력에 따라서 새로운 공룡 화석들이 굉장히 앞으로 보고가 많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진짜 보존이 잘 된 특이한 뭐 이상한 뭐 새로운 공룡들이 앞으로 계속 발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2: 그래서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다른 공룡이 나올 가능성은 100%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0: Korea Ceratops Hwasongensis suddenly revealed itself to the world one day. We await the next remarkable dinosaur discovery with bated breath.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당신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자, 맞춰보세요.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1: 요새 유명한 신치.
0: 이거 캣벌바지락이.
2: 예, 캣벌바지락이.
3: 뚱뚱하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시원해요.
4: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5: 이렇게.
4: A touch of macaulay. Fat juicy clam. Perfect. Here we have danjin.
0: 오, 안녕하세요.
4: Welcome, buongiorno, 안녕하세요. Today we are in Danjin. So welcome to Danjin. Danjin is a very special place. It's between the sea and the land, and that means we have fresh, beautiful seafood from the sea and beautiful, delicious seasonal products from the land. So let's start from here. This is a place that I love. This is a seafood market. More fresh than this, you cannot find it. Wow.
0: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1: 요새 유명한 신치.
0: 지금 제철이죠?
1: 네, 제철이에요.
0: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거 있어요. 네, 우리 비앙케티.
1: 여기서는 실치.
0: 실치. 실치, 이거 한국에서 어떻게 먹는 거예요?
1: 야채를 묻혀서 옆에 놔두면 싸서 드시는 거예요.
4: Oh, should I buy some? Maybe I can cook something delicious with this.
0: 아, 그러면 이거 1kg.
1: 많이 드릴 거야.
0: 이 정도?
4: Oh, yes. 아, 퍼펙트 포장.
1: 감사합니다,
0: 사장님.
1: 맛있게 드세요.
0: 잘 빠세요.
1: 네. 오늘. 여기도 좋은 게 있어요.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4: You see what happens? Over here, the sajanim are making like a very, very fun fight for grabbing the customers. So fun.
0: 이거 캣벌바지락이에요.
2: 네, 캣벌바지락이에요.
0: 지금 산다면 이거 뚱뚱하고 이거 맛있어요.
3: 뚱뚱하고
0: 맛있어요.
3: 시원해요.
0: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을 수 있어요?
2: 탕도 좋고요, 찜도 좋고요. 술찜?
0: 아, 그런 술찜? 지역의 전통주, 특별한 전통주 잡는 중이에요. 또 혹시 여기서도 그런 전통주 있을까요?
2: 여기도 있어요.
0: 진짜?
2: 네. 오! 연잎으로 만든 막걸리가 있어요.
0: 여기에서 뭐라요?
2: 신평이란 데 있는데요.
0: 신평 양조장, 신평. 네. 이거 무조건 그런 양조장을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얼마예요? 1kg?
2: 1kg 만 원.
0: 만 원? 오, 싸네요. 오케이, 저는 너무 싸서 아마 3kg.
2: 3kg.
0: 아, 오늘 운이 좋네요. 예, 예.
2: 많이.
4: My friends, talking with the sajanim is always so beautiful because they let you know a lot of secrets on how to cook very, very deliciously all these beautiful products.
2: 넉넉하게 드셨어요.
0: 진짜 기대돼요.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잘 파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6: 와, 두릅이죠?
2: 네, 두릅.
6: 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두릅이랑 막걸리 잘 맞는 재료죠. 이거 하나 무조건. 그리고 다른 맛있는 거 알려주세요. 여기 단진의 제철 식품.
2: 냉이도 있지만 이런 민들레도 있고요.
6: 이거 먹어도 돼요? 어떻게 샐러드로?
2: 겉절이?
6: 겉절이 이렇게? 이거 다 이것도.
4: 감사합니다. Now with this.

0: beautiful land products plus sea products, I will make something delicious.
1: 요즘 봄이라 제철이
0: 좋아.
1: 나물이 많이 나와요.
0: 렛츠 고 투 신 now I memorize that. 신병 양조장. 계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여기 네, 일단 그 단진 유명한 양조장이죠.
2: 예, 맞습니다. 오. 저희 연잎을 넣어서 만드는 막걸리고요. 저희가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들이 널리 하던 술 문화였어요.
0: 이야, 신기하다.
2: 여기서 연잎으로 술 만드는 거 한번 체험해보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0: 체험? 네. 그 직접 이어해볼 수 있는 거? 네. 그거까지?

0: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1: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2: 너무 너무 고소해요. 진짜 그런 쌀 와 쫀득쫀득
0: 쌀이에요.
2: 쌀. 아 그거 맞아요. 단진에서 해나루 쌀 맞죠? 예. 이거 해나루 쌀이에요.
0: 네 예, 유명합니다. 여기에 단지 안에 물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네, 하얀 쌀이 있죠?
2: 네, 하얀 쌀이에요.
0: 그냥 쌀이 아니라 쌀로 만든 누룩이에요.
2: 아, 쌀로 만드는 누룩?
0: 네.
2: 아, 왜냐면 원래 밀으로 만드는 거죠.
0: 덩어리로.
2: 아, 이거.
0: 네.
2: 아, 누룩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0: 두 가지 들어갑니다.
2: I had to try one of these. 이거 건강하죠? 먹으면. 오! It is like eating yogurt. You know, it has the same kind of tartness. So good. 그러면 이제 우리 찐 쌀,
0: 네.
2: 그리고 물.
0: 물이 있어요. 물은 500ml의 물을 준비를 했고 네. 쌀은 500g의 쌀을 준비해요.
2: 아, 이거 1:1이에요?
0: 1:1. 그런데 밥을 찌면 쌀이 물을 흡수해서 평균적으로 500g짜리가 650g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게를 650g을
2: 650? 재서 바로 하.
0: 그러면은 이제 650g을 여기다 쌀을 넣고 이 재료들을 다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하이라이트.
2: 맞다! 연잎!
0: 연잎은 향이 은은한 향이 나요. 연잎 고유의 향이.
2: Rice into the water. Okay. 이제 물, 쌀, 이제 누룩. 누룩 두 가지 다 이렇게 다? 이거 뭔가 어떻게?
0: 이거 저희가 미리 재놓은 거예요.
2: 아, 아, of course, I can understand. This is his secret. I accept
0: 네,
2: that. 예, 아, 뭐. Okay, and then the yeast. Yeah.
0: 장갑을 끼시고 얘를 믹싱.
2: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어떻게?
0: 그냥 속에다가 쑥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 그냥 찢어져도 관계없고요.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은 다 끝난 겁니다. 짜시는 걸 한번 여기서 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2: 오,
0: 야, 여기 나오는 게 14도 정도.
2: 14?
0: 네.
2: 오,
0: 한번 짜보시겠어요?
2: 오, 네. 바로.
0: 네.
2: 슈퍼 프레쉬 막걸리. 아, 이거 진짜 다르네요. 바로 마시자마자 그런 달콤한 부드러운 느낌. 근데 뒷맛은 은은히 올라오는 게 있어요. 진짜 깔끔해요. 연잎 덕분에.
0: 네,
2: 맞아요.
0: 맞습니다.
2: 잠깐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딴진의 특산물 많이 사놨거든요. 네. 이거 민들레. 민들레 잎만.
0: 너무, 길가에서 보던 그 민들레 잎인데.
2: 네.
0: 두루.
2: 두루. 네. 진짜 제철이죠.
0: 네.
2: 그리고 바지락. 딴진의 이거 깨뿔의 바지락.
0: 서해바다.
2: 이것도 술찜. 어떨까요?
0: 그것도 괜찮죠.
2: 네. 네. 그리고 이거 두릅 튀김하면 어떠세요? 그러면 예, 이거 튀기하면 그런 거 싹 이거 정서 이거 입가심.
0: 좋습니다.
2: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맛있는 요리 이거 이런 맛있는 막걸리랑 이거 준비해 드릴게요.
0: 예.
2: I found another place to cook and now let's cook delicious food with this incredible 막걸리. 오, 예스, 예스, 예스. 퍼펙트. 퍼펙트, 라이트? Today, we are doing 바지락 술찜, sauté di vongole. Since it's 술찜, so it's liquor, it's made with liquor. In Italy, we use white wine, but here, we are inside a brewery. So let's use 막걸리 and 청주. And then the second one, 두릅, the shoot of a tree. It's a little bit bitter in the aftertaste. But this bitterness, it's charm. So we will make a fried durum. Simple. So for making the bajirak suljim, I will proceed preparing all the base. Let's start with garlic. Okay, and garlic is done. Now let's go with the spring onion. These also very thin like garlic. These also is done. And then the gochu, the spicy part. Okay, I have to remove the seeds.

0: 맛 봅시다. 오. 오. 여기 감칠맛이 많아요.
1: 아, 저는 소금 하는 다른 조미료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2: 비싼 맛이
1: 그냥 이거 자연의 맛이에요.
0: 오, 감사합니다. 진짜 달라요. 연잎 진짜 은근히만 나와요. 근데 맛보다는 그 안에 입 안에 있는 느낌, 그거 진짜 개운하고 이거 싹 입가심 완벽해요. 맞죠? 네네. 아마 진짜 탱닌 때문에. 네. 오, 조금 더 이제 바지락.
2: 네, 바지락하고.
0: 이거 자, wait a moment. Oh yeah. 감칠맛, 단맛, 살자 그런 바다의 그런 잡맛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이것도 우리 테스트해야 돼요.
2: 네.
0: 여기 일부러 이거 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손으로 이거 커요.
2: 오,
0: 예, 네, 생각보다
2: 커요.
0: 예, 네, 작은 나무예요. 작은 아, 나무. 예. 네.
2: 모양도 너무 예쁜데요.
0: 그리고 이렇게 조금 씻고. 맛있어요. 아, 이것도 살짝 쌉쌀해요. 맞죠?
2: 네.
0: 그 쌉쌀한 맛, 입안에 있는 쌉쌀한 맛 플러스 기름 있는 거?
2: 막걸리.

0: 이거 저는 이런 반응 기대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1: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물 준비했어요. 이거 진짜 딴진바다 딴진단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짜잔. 무슨지 맞춰보세요.
2: 글쎄요, 얘도 그냥 채소
1: 민들레.
2: 민들레.
1: 민들레. 요, 여기 바로 여기 시골에서 네. 온 민들레 야생에 플러스 당진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2: 할 것 같아요.
1: 자 맞춰보세요.
2: 실치.
1: 예, 정답.
2: 어. 실치철이에요,
1: 아, 예. 하나 드셔보세요.
2: 네, 먹어보고 있습니다.
3: 어 이게.
1: 이거 다 이거 이런 거 다 실치예요.
2: 아 이게 실치.
1: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어요.
2: 요 밑에가 민들레.
1: 둘 다 있어요. 아, 둘 다 있어요. 안에 이거 반죽 그리고 민들레 그리고 실치.
2: 꼭 모양이 꼭지 과자 같은.
1: 맞아요. 어떠세요?
2: 그러니까 실치라는 거를 전혀 모르겠어요. 뭔가 바다의 맛이 나는 느낌의 바다 맛.
1: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 네. 해야 돼. 어, 감사합니다. 네. 자. 예. 좋아요.
2: 예.
1: 인정, 나봉.
2: 너무 신기해요. 너무 맛있습니다.
0: I think it has been a success. Also, this time, I really learned a lot about this land. I love going around Korea with you and discover these treasures. And I really hope you can be there for the next time. And I don't know where I will go. So, but for sure, there's gonna be one beautiful and interesting traditional liquor of Korea. Salute. Cheers.
2: Oh, 진짜 잘 어울려요.
0: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해금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 전주 세계수리축제가 새롭게 선보이는 경기전의 아침 1 풍류뚜락의 사회를 맡은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기전의 아침 1 풍류뚜락은 17, 18세기에 유럽 음악을 대표하는 합시코드 음악과 같은 시기에 조선 선비들이 향유하는 우리의 예술 가곡을 함께 어울리는 그런 특별한 음악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악기 합시코드는요, 16세기 초반부터 약 300년간 전성기를 누렸던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건반 악기입니다. 외관상 피아노와는 비슷하지만 피아노와 달리 페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이 불가능하지요. 대신 아티큘레이션 등의 어떤 연주 방법을 통해서 강약과 음색의 변화를 도모하는 악기입니다. 보다시피 악기 자태만으로 피아노와는 다른 바로크 시대의 특유의 그런 멋과 우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 컨셉인 여창가곡과 풍류음악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우조 이수대엽과 수룡음을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우조 이수대엽은 강권순의 노래와 하주화 명인의 검은고 연주로 듣고요. 바로 이어서 수룡음을 김상준 단소 연주와 이민주 합시코드 연주로 듣겠습니다. 자, 그럼 두 곡을 박수로 청해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 그래서 가곡은 우리 전통 성악 장르의 3대 장르 하나입니다. 판소리, 범패, 그리고 가곡 이렇게 꼽고 있고요. 또 현재 국가 무형문화재 제30호로 등록되어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장르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느린 이스트웹을 들으셨고요. 이제 조금은 거뜬한 우락을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편수대엽과 태평가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우락과

함께 들으실 곡은 이민주 양의 그 합시코드 독주 쿠프랭의 신비한 장벽을 들으시겠습니다. 프랑스의 바로크 작곡가이자 건반악기 연주자였던 프랑수아 쿠프랭의 클라브센 곡집 4곡 중에 2권에 수록된 론도 형식의 곡입니다. 자, 이어서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즐기고 계시나요? 오늘 이제 마지막 두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연주에 참여해주신 출연진들을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그 가곡의 악기 연주자에게는 율객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또 노래하는 가창자들에게는 가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이 용어가 딱 어울리는 분들인데요. 먼저 조선 사회의 선비들이 시그니처, 요새 말로 시그니처 악기로 그때 말로는 이제 백악지장, 100개 악기의 장, 최고의 장, 그 자장 뭐죠? 장이면 최고의 장인이죠.를 연주해 주신 검은고 악기 연주자 우리 시대 율계 하주아 명인이십니다. 네. 하주아 선생님은 현재 서울 예대 명예교수와 수연 풍류방 대표로 활동 중이시고요. 정악이 가지는 그런 고유한 풍류의 맛과 멋을 보존하고 계승하시는 대표적인 검은고 율객이십니다. 그리고 단소와 대금을 잡아주신 우리 국립국악원 정악단 지도위원 김상준 율객이십니다. 여창 가곡 이수자로 즉흥과 창작 그리고 전통을 모두 섭렵하고 있는 강권순 가객이십니다. 네, 한국 전통음악에 새로운 결을 더해준 합시코드 연주자 이민주님이십니다. 네, 지금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합시코드 후학들을 그다음 이제 마지막 두 곡을 이제 소개하고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으실 곡은 가곡의 편수대엽과 태평가입니다. 편수대엽의 편은 아직 좀 후대에 생긴 곡이기 때문에 박자가 원래 이 가곡의 이 박이 여러분은 못 느셨겠지만 박자가 있었습니다. 느린 박이 16박으로 한 장단을 한 프레이즈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프레이즈 주기가 짧아져서 편은 촘촘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한 장단이 10박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템포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께서 거뜬한 그런 느낌의 곡을 들으실 수 있고요. 편수대역까지 조금씩 빨라졌던 곡이 마지막 피날레인 태평가에 오면은 다시 풀어집니다. 굉장히 느려지고 우리 그 전통 음악의 전개 과정을 보통 기경결 해로 얘기하는데 그 해 풀 해자의 그 풀어지는 그런 맛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창이 이렇게 쭉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맛을 못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편수대엽과 이 태평가를 연이어서 들으시면 조금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두 곡을 박수로 맞이할 거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이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라떼.
1: 우리나라 중남부 지역에서 이러한 유적이 없습니다. 그 고강 연구의 그 시간의 축을 연구하는 데 가장 기준이 되는 유적이다.
2: 고대 문화의 어떤 창고를 유수한 고베와 같은 유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3: This county is known as Tangudmaur, or Land's End Village. Recently, academia was astonished by another discovery made in Henam County, the treasure trove of ancient relics.
2: 일단 깜짝 놀랐고요. 또 흥분도 됐었습니다. 고대 마을의 어떤 최소 모습에 있어서 그렇게 완전성에 가깝게 나오는 거의 처음에 해당되는 사례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This is an ancient large memorial service site that remains almost intact. All eyes are on this site because of the unprecedented discovery. 해남군 in Jeollanam-do Province is located at the southernmost poin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hell mound in Kungongni, unearthed here, is Henam's ancient historic site, highly regarded in terms of size and value. The shell mound in Kungongni was first known due to a tip-off from a local historian in 1983. Since then, investigation and excavation have continued. At a recent on-site dig presentation, a relic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It was a huge rock that was almost 2 meters tall and 2 meters wide.
1: 1986년, 7년, 8년, 3년 발굴을 책임자로서 발굴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그 구릉 정상부에 있는 거대한 돌을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거기에 민묘도 있었기 때문에 주목만 했지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7년도에 발굴이 재개될 때 이 박물관 측의 연구원들에게 그 부분을 꼭 조사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3: There were three large rocks located on top of the shell mound. Their identity was finally revealed 30 years later.
2: 유적에서 제사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특정한 요소만 가지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을에서 중요한 상징과도 같은 거석 기념물이 있고요. 그 거석 기념물이 놓여져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약 10m 반경으로는 빈 터, 공터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터 안에 아주 대규모의 큰 수혈 건물지, 신전과도 같은 기능을 했던 수혈 건물지가 들어서 있는데요. 그런 요소들을 다 모아서 저희는 제사터, 제사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The shell mound is created from the traces of life that ancient people near the sea left behind. The ritual site found here implies the status of this area from several thousand years ago.
2: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 해남 배포만에 대한 고각층 조사를 통해 봤을 때 아마도 고대 해양 도시가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해양 도시 상황에서 궁궁 유적이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했던 것으로.
3: Approximately 2,000 years ago, Kungongni in Henam was a strategic location connecting the land and sea. The other artifacts previously unearthed here all point toward the same fact.
1: 그 중국 신나라 화폐인 화천이라는 중국 동전도 있고요. 동물의 그 멧돼지나 사슴의 그 어깨뼈에 불을 찢어서 점을 쳤던 것이 이제 복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것이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산지가 중국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부터 왔다고 생각되는 추정되는 그런 유리 제품도 있습니다.
3: From the early excavation days until quite recently, the shell mound in Kungongni continued to produce foreign artifacts associated with China, Japan, Southeast Asia, and Jeju-do Island.
4: 전체적으로 보면 한 5% 정도밖에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온 주거지만도 집단 지적지가 한 100여 개가 나오고 있고 이런 가마도 있고 또 철기를 제작을 했을 거라는 그런 흔적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폭우가 아닌 큰 폭우로 아예 그런 자리를 잡은 그런 무역항이지 않았을까.
3: How could such a trade port exist 2,000 years ago?
4: 공공리가 위치한 그 백포마니 때는 사실 남해에서 그 서해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그 우리나라 4대 험조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유속이 빠른 그 위험한 곳이죠. 당시에 그 배들은 동력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루에 갈 수 있는 것들이 한 몇십 킬로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올돌목이 유속이 빠른 곳이었기 때문에 물대가 맞아야만 그 물대에 따라서 거기를 그 길목을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기항지가 필요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런 기항지가 궁공리 항이지 않았을까.
3: The sea route of the southwestern sea resulted in the birth and growth of an ancient trade port.
1: 삼국시 위지동이전 외인조에 보면 낭랑대방으로부터 그 일본에 이르는 해로를 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 This is proof that the southwest seashore in Korea was used as a major trade route.
1: 그 주변의 환경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잘 남아있고 또 사적으로 지정돼서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기시대 해청유적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4: 바다 쪽에 근접해서 선착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발굴이 된다면 더 이제 발굴이 그 유적의 중요성이 더 밝혀지겠죠. 공공 유적의 중요성은 그 이상은 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군공리 in Henam is home to an ancient trade port thousands of years old. What other treasures have the ancient ancestors hidden here?
2: 무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3: A dolmen is a tomb from prehistoric times. There is still an unsolved riddle regarding dolmens.
0: 일단 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죠. 전 세계 고인돌의 거의 반 정도 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하니까.
5: 그 고인돌에도 당연히 천문현상과 관련된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별이 된다라는 신념이 있었던 거죠.
3: There is something about them that makes you think they are more than simple tombs. What secrets do dolmens hold? 고창군 in Jeollabuk-do province has so many dolmens that it is even called the home of dolmens. At a dolmen colony near this area, an unusual discovery was recently made.
2: 고창의 부곡리 일대에 거대한 고인돌 군락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여섯 번째 해당하는 고인돌에 속합니다.
3: At a glance, they look like any dolmen we have seen. So what was the discovery?
2: 제가 이제 이 고인돌을 이 마을사 조사하면서 항공사진에다가 그냥 고인돌 군락지들을 표시를 해봤어요. 고인돌 군락지를 하나 좌표로 보고 표시를 해보니까 북두칠성으로 정확히 배치됐다는 걸 찾게 된 거죠.
3: If you connect the locations of nearby dolmen colonies, including Bugongni dolmen by dots, the shape of the Big Dipper appears.
2: 그러니까 천상일자 분야 지도나 태양수 일성도나 거기에 보면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거든요. 표시를 해보면 이게 북두칠성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4세기, 5세기에 고구려 시대에 아마 별자리를 표시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3: The image is almost identical to that of the Big Dipper in ancient records with historic value. Since its publication last year, this study garnered academic interest. Is there really a correlation between the arrangement of the dolmen colonies and the constellation?
0: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후대의 밀장 문화를 보면은 고려 시대와 조선 초까지도 무덤에다가 별자리를 그렸어요. 따라서 그 전 바로 직전 시대에 밀장 문화의 유물인 고인돌에 이 천상의 개념이 부여됐으리라는 생각은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5: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좀 없어요. 그 후에 후대에 와서 고인돌을 더 거기다 설치했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덧붙이기 때문에 본래 처음에 고인돌을 설치했을 때에 그때의 그대로 반영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고인돌이 놓여져 있는 위치를 가지고 별자리와 연계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3: Academic professionals are divided over this hypothesis. There is, however, one thing scholars cannot easily disagree on.
5: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있어요. 운주사에 보면 거기에 이제 여러 석탑이 있고 석불이 쭉 놓여져 있는데 연자방아 돌과 같이 큰 돌이 일곱 개가 놓여져 있어요. 그 일곱 개 놓여져 있는 건 거의 북두칠성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0: 우리나라의 상당수 많은 지역에 칠성마을, 뭐 칠성불악, 뭐 오성바위, 뭐 이런 칠성바위 이런 그 용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바위 자체를 별로 본 거죠.
3: Based on some cas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arrangement of dolmens and the constellation cannot be ruled out. There is something else that is surprising.
5: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한 3만 6천 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계산을 하기는 어렵지만 한 200여 개 정도가 홈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홈이 과연 뭐겠느냐? 어떤 기원한 바를 구하고자 해서 거기다가 이제 홈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이제 몇 개의 홈을 파는 걸 보면은 별자리로 보이는 곳이 많아요. 바로 그 당시에 별에 대한 신앙, 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거기에 반영시켰다고 볼 수가 있죠.
3: The grooves etched into the dolmens are shaped like a constellation. Evidence that supports this theory is continuously being discovered.
5: 고대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지역이 동촌에 있는 고인돌이에요.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 뚜렷하게 북두칠성이 보이고 그리고 북극성 근처에 하늘인 듯한 별자리가 배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무작위로 판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북쪽 하늘의 별자리임을 확인한 셈이죠.
3: Through the constellation engraved in the dolmens, we get a small glimpse of the life of the Neolithic people.
0: 해질녘에 북두칠성이 지금 어디 떠 있냐를 보면은 계절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얼마만큼 돌아갔다. 그러면은 밤중에 시간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천문학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과학사적으로 또 천문학사적으로 중요한 또 위치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3: The dolmens hold the wisdom of our ancestors. Constellations on dolmens have also been found in Gochang, Jeollabuk-do province.
2: 성열이 총 12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중에 3개, 3개. 그러니까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가운데 6개의 구멍이 있는데 각저총, 무용총, 쌍용총에 보이는 고구려 시대에만이 나타난 남두육성이라는 별자리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는 고구려와 이 고창의 고인돌 시대 사람들하고의 어떤 연관성에 대한 그런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0: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나라 고인돌 연구는 너무 연구가 미진하게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몇 개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이 서로 연구팀을 구성을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들을 정말 다시 한번 균일하게 이 고인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식의 차이, 지역의 차이, 그 암각화된 그 분석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한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3: Dolmens are a cultural heritage holding life traces of the people from thousands of years ago. The truth in the dolmens is a riddle that remains to be resolved.

0: 뒤에서 듣는데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이렇게 떨 제가 떨리죠?
1: 그러게요. 나도 같이 떨었잖아요. 옆에서. 아니 세상에 우리 저 우리 음악 예? 네. 우리 또 무속 음악
0: 맞습니다.
1: 이렇게 멋지게 재해석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저는 참 그 보면서 우리도 나중에 이제 또 행사를 하러 가면
0: 우리 둘이요?
1: 우리도 가면 네. 이 깃털 하나씩 꼽읍시다.
0: 저 빨간 색깔이요.
1: 이게 완전 시선을 네. 딱 사로잡네요.
0: 정말 너무 멋있고
1: 맞아요.
0: 그리고 그 네. 음악 자체가 주는 그 힘 그리고 여러분들의 복을 빌어주는 음악이었잖아요.
1: 맞아요.
0: 어떻게 여러분 좋으셨나요?
1: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네.
0: 맞습니다.
1: 자, 애구는 묻어버리고 2023 이 가을에 가을 행운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두 배로 받는 네.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광주하면 또 무등산이 최고인데요. 얼마 전 무등산 정상인 인왕봉이 57년 만에 빗장을 풀고 개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1: 맞아요.
0: 축하드립니다.
1: 네. 광주 우리 시민분들의 이제 오래된 염원 중에 하나가
0: 네.
1: 무등산 인왕봉이 이제 개봉되는 건데
0: 맞습니다.
1: 이 무등산이 이제 그 국립공원으로
0: 네.
1: 지정된 게 아마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0: 제가 그렇군요.
1: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그때 네. 제가 그때 그걸 취재를 갔었어요.
0: 리포터를 하셨어요?
1: 예, 예. 그때 네네. 이제 제가 취재를 방송국에서 갔다가 오. 그게 제 마지막 무등산 간 게 됐어요.
0: 그래서 그러셨구나.
1: 이번에 한번 인왕봉을
0: 오신 김에
1: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0: 내일 한번 가셨으면 좋겠네요.
1: 네, 살도 좀 빼고
0: 같이 갈까요?
1: 내일은 저 일하러 가야 돼가지고
0: 알겠습니다.
1: 네, 다음에 조만간에 저는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0: 그러신 것 같아요.
1: 네네네.
0: 네, 무등산 하면 산 위에 긴 바위가 가지를 뻗은 것처럼 수십 개나 공중에 쭉 늘어서 있다고 하는데요.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화는 이 모습을 보고 무등산은 지극히 준엄한 광주의 진산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1: 좋은 사람과 또 함께
0: 그렇죠.
1: 동행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2023 가을음악회 행복한 동행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즐겨주신다면 정말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 추다의 차지스가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차지했잖아요.
0: 그렇죠. 차지해버렸어요.
1: 네, 차지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펑크 음악 국악에 이어서
0: 네.
1: 이번에는 또 전자 음악을
0: 맞습니다.
1: 국악에 접목한 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0: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0: 검은고와 전자 음악의 만남, 일렉트리의 청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1: 부탁드립니다.

0: 우리 국악도 그렇고 우리 국악기도 그렇고요. 은근히 재즈나 또는 이런 전자음악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1: 맞아요.
0: 게다가 검은고는 조선 왕들과 선비들이 사랑했던 악기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런데 그 임금과 선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네. 그 영화 왕의 남자 다들 보셨죠? 네, 왕의 남자 보면은 백성들도 다
0: 그렇죠.
1: 임금까지
0: 네.
1: 모두 다 사랑하는 자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게 바로 우리의 전통 연희가 아닌가
0: 맞습니다.
1: 생각이 들어요.
0: 헐씨구 철씨구 치화자 존댕 박수를 네. 지금처럼
1: 네.
0: 네
1: 오늘
0: 쭉 저기, 쳐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컨셉이에요?
0: 아 오늘 컨셉입니다.
1: 네, 오늘 노래로 얘기하는 컨셉.
0: 맞습니다. 누르면 네네네. 나옵니다. 이렇게 네. 저희가 흥겨운 네 흥겨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연희꾼들 젊은 연희꾼들의 뛸판 놀판 살판 나는 한판 연희컴퍼니 유희의 네. 원풀입니다.
1: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군님 문 엽쇼! 연희 컴퍼니 유이가 만인 강가 망고 복덕을 대상같이 누리도 동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앞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0: 젊은 연희꾼들의 연희 한판, 연희 컴퍼니 유희의 원풀이었습니다.
1: 맞아요.
0: 와, 저 반했어요.
1: 어떤 점에 또 반했어요?
0: 우선은 수트 색깔이 제가 좋아하는 희망찬 파랑색이었고요.
1: 그래요.
0: 제가 보면서 돌고래떼 가죽 같은데? 넓은 바다를 가족끼리 막 헤엄치다가 움파 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
1: 그러니까 맞아요.
0: 너무 멋있었어요.
1: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이 채를 돌려서 연주하는 거 봤어요? 채를 바꿔가지고 난 처음 봤잖아.
0: 조마조마 해가지고 어쩌고 어떡하나.
1: 그러니까 막 장구채가 깽가리로 가 있고 깽가리채가 장구로 가 있고 막.
0: 아니 깽가리를 진짜로 치면 어떡하자는 거죠?
1: 그러니까요. 아니 얼마나 열심히 하면 막 이게 털도 막 떨어지고.
0: 맞아요.
1: 야,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0: 그 와중에 또 저는 목탁 소리가 그렇게 귀를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1: 나 처음 봤잖아.
0: 저도
1: 오늘 처음 먹는 게 맞네요.
0: 아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광주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가을음악회 행복한 동행 즐기고 계신가요?
1: 소리 질러!
0: 흥겨우신가요? 이 마음 담아서 한 번 더 함성! 와,
1: 야, 좋습니다.
0: 즐기고 계십니다.
1: 네. 자, 우리에게는 진짜 그 추임새가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추임새 일단 우리가 이제

0: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얼쑤.
1: 얼쑤고.
0: 좋다.
1: 좋다.
0: 뭐 이런 거 있고.
1: 또 뭐 있죠?
0: 예, 뭐 이제 우리 뭐 팔방미한테는
1: 네.
0: 뭐 예쁘다.
1: 예쁘다.
0: 예, 저는 뭐 없어요?
1: 어떻게 잘생겼다? 우리 한번 크게 해줍시다. 시작! 잘생겼다!
0: 아이 고마워요.
1: 이렇게 좋아할 수가. 네,
0: 그럼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얼쑤 한번. 자, 네. 따라해보세요. 얼쑤!
1: 얼쑤!
0: 좋다!
1: 좋다!
0: 얼씨구!
1: 얼씨구!
0: 지화자!
1: 지화자!
0: 아 좋네요. 아유,
1: 힘이 빠지네요.
0: 이 느낌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1: 맞습니다.
0: 공연 볼 때 또 공연하는 우리 또 공연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1: 그렇죠. 즐기는 관객분들도 이렇게 침새로 함께 하시고
0: 네.
1: 그리고 또 연주를 하시는 우리 연주자들도 침새를 들으면
0: 맞아요.
1: 힘이 납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렇게 박수치고 함성하는 것도 좋지만
1: 맞습니다.
0: 우리랑 이렇게 연습한
1: 네네.
0: 추임새를 하면서 공연을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오늘 행복한 동행 마지막 동반자는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밴드 악단 광칠입니다.
0: 와대보로 시작을 해볼까요? 박수!

0: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1: 정말 흥도 네. 넘치시고 오늘 관객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2: 150, 200점!
1: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2: 자, 개국 9주년을 맞은 광주 국악방송의 2023 가을 음악회 네. 행복한 동행 방금 정말 열광의 무대로 그렇죠. 만들었던 악단 광칠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세이 호! 세이 호호호! 세이 호호! 호!
1: 호! 호!
2: 아,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그만큼 즐거웠다는 말씀이세요.
1: 맞습니다. 예. 여러분, 복잡한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힘은요, 날카로운 마음이 아니라 둥글고 단단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2: 맞아요. 자, 이 동행을 할 때 어떤 사람과 또 함께하는 게 네. 누군가와 또 함께한다는 거 이게 그렇죠. 또 가장 중요한 건데 남은 가을, 겨울 여러분들 쭉 행복한 동행 그리고 건강한 동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 광주 국악방송과도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무대에서 네. 방송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 국악방송과 행복한 동행 앞으로도 쭉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악가수 권미희
2: 그리고 박권희였습니다. 여러분
1: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working at the bank, Hong Dan-bi Young Researcher.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Hey, so you know how we're both wearing denim on denim today? Mm-hmm. Doesn't it look like we're in some kind of drink commercial?
1: 그러니까요. 약간 보기만 해도 시원한 게. 어, 말 나온 김에 한번 한 컷 가볼까요?
0: Good idea. Uh-huh. Let's go with two different concepts. Fizzy soda versus fresh sports drink.
1: 좋아요. 그러면은 형이 콜라로 가고 제가 한번 이온 음료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1: 네, 바로 가보죠. 하이, 큐! 오케이, 오케이. 어, 제법 시원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Don't laugh. Let's see how well you do then, Wonjin.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0: Alright, ready? Action!
1: 다라라라라라라 널 좋아한다구.
0: Alright, that was very refreshing. Pretty good, not bad.
1: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 청량함 그대로 이어서 다음 무대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뮤직 스타트!

0: Hey bro, I'm getting butterflies these days.
1: 설렌다고요? 왜요?
0: Because summer's coming.
1: 아 근데 덥고 약간 땀도 나고 벌레도 많고 근데도 여름이 좋다고요?
0: Sure, summer's hot, but the bright green scenery is pretty nice, isn't it?
1: 아, 그건 그렇긴 하죠. 인정.
0: Haha, just like the upcoming summer, our next teams are full of excitement and feel-good vibes. Please introduce them to us, Wonjin.
1: Okay, 네, 슈퍼, 루키, 모디세이, 그리고 레전드의 컴백, 박혜경 선배님까지 뮤직 스타트!

0: Simply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춤을 찾아 해보는 시간 아티스트 뷰티 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where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볼까요?
1: Yes, the girl group with captivating charms. Please give it up for the hot girls, Kiss of Life. Welcome.
0: 우후! 여러분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1: All right.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Welcome, Kiss of Lif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Hello, everyone. We are Kiss of Life.
0: 와우, 반갑습니다. 이번 휘스 씨, 요즘 뜨거운 사랑을 또 받고 있는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휘스 씨는 저희 Kiss of Life가 굉장히 오랜만에 들고 온 이번 앨범인데요. 응? Don't Mind Me 그리고 휘스 씨 이렇게 두 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3: 네, 타이틀 휘스 씨는 Kiss of Life가 처음 보여지는 팝 라인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1: Alright. Well, I've also watched your performances and noticed a lot of powerful choreography using your hands.
0: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희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또 노래가 후이신 만큼 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0: 누구야? 누구야?
4: 네,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혼내는 것처럼 손짓을 하면 됩니다.
0: 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5: 그렇게 누군지 보여.
0: 후알려, 후알려, 후알려.
4: Yeah.
0: 자, 그러면 저희랑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4: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Alright.
4: Let's go.
1: 자, 준비됐다면 뮤직 큐.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0: 예.
1: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이션
0: 와이엇입니다. 예. 뷰티 온앤오프. 아, 오늘은 뭔가요?
1: 날씨가 봄이잖아요.
0: 뿅.
1: 봄이면은 예. 뭐가 떠오르니까?
2: 핑크빛?
1: 그쵸. 핑크빛 뭐예요? 더 해봐요.
2: 사랑?
1: 그렇죠. 봄이면은 네. 이제 또 여기가 대학 가잖아요. 홍익대학교 네, 그렇죠. 아닙니까?
0: 아, 홍익대학교.
1: 봄에는 꽈팅과 소개팅이 정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0: 아, 맞죠.
1: 근데 꽈팅 소개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0: 가장 중요한 건 첫인상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첫인상은 3초 만에 와, 3초.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1: 3초 만에 네. 할 수 있는 매력 어필 아이템.
0: 네.
1: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매력 어필 필살템.
0: 필살템. 필살기죠, 필사템.

0: 아무래도 첫인상이 하면 얼굴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1: 네, 그렇죠.
0: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깔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2: 깔끔함.
0: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깔끔함 중에서도 네.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네. 눈썹 정리.
1: 눈썹 정리.
0: 그렇죠.
1: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0: 그렇죠. 눈썹이 깔끔해야 네. 사람이 또 이제 인상이 환해 보이고 네. 깔끔해 보이는 그 3초 안에 결정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1: 3 seconds.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입술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신경 쓰는 편입니다.
0: 정말로?
1: 두툼하게 되고 이게 사실 제가 두툼한 입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0: 그러네요.
1: 우리 팬분들도 많이 입술을 보시고 입술 너무 이쁘다라고 항상 해주시거든요. 그걸로 제가 3초 안으로 꼬십니다.
0: 오! 꼬셔져요 이게?
1: 이 정도?
0: 싸다.
1: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시작해 볼 건데
0: 네.
3: 안녕하세요.
1: Hello.
4: Hi.
1: Where are you from?
4: New York.
1: New York
4: yeah. City.
1: Oh,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4: Yeah.
1: Oh, thank you so much. Okay. Oh, are you attending university or what?
4: Yeah, I go to the language school.
1: Language school?
4: Yeah.
1: Oh, when did you come to Korea?
4: December, I think.
0: Yeah, December.
1: Oh.
0: Do you think about K-beauty?
4: I really like it. I like how much like natural tones that it has. So I like that a lot of the stuff is lightweight. And if I want to look more natural, it's really easy to do that.
1: Uh-huh. How can you show the actress, your actress too?
4: Eyeliner.
1: Eyeliner. Oh, yeah, you're like...
0: Oh, good.
1: Little, like a special.
4: Yeah, I have really pale eyes, so I try to wear a lot of dark eye makeup to make them more like vibrant. So I just got the eyeliner I'm wearing from Daiso because I'm broke.
1: Can I know what eyeliner you use it?
4: It's Bonsept, that's the brand.
1: The Bonsept.
4: Yeah.
0: K-beauty.
1: Hey, K-beauty입니다. And thank you for the interview.
4: Of course, thank you so much.
1: Thank you so much, high five. Interview 하실래요? 오셔도 돼요.
0: 지금 인터뷰 지금 웨이팅 있어요?
1: 웨이팅 있어요? 웨이팅이 생겼어?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세요.
1: 오셔요. 홍대에 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4: 네네.
1: 몇 학년이에요?
4: 4학년이요.
0: 4학년 되셨으면은 네. 이 4년 동안 그래도 해보셨죠?
4: 네.
1: 뭘요?
0: 과팀.
4: 네.
0: 그때 내가 이제 좀 이 메이크업이나 뷰티템으로 좀 뭔가 이게 필살기를 써야겠다 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었을까요?
4: 약간 술자리다 보니까 이제 지워지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지워지지 않는 거?
4: 네.
1: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4: 네.
1: 있어요? 오 마이 갓. 그러면 이거 물어봐야 돼. 남자친구를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막 엄청 신경 쓰셨을 거 아니에요?
4: 네네.
1: 그러면은 나 이것만큼 포기 못했다 하는 게 있어요?
4: 속눈썹.
1: 속눈썹 이거 관리할 때 어떤 제품을 사용하셨죠?
4: 요즘에는 히팅 뷰러 쓰고 있어요.
1: 히팅 뷰러. 히팅 뷰러.
0: 드디어 디바이스 기기 나왔습니다.
1: 네, 디바이스 기기?
4: 요즘 쓰고 있는 거는 필리밀리 거.
0: 필리밀리. 필리밀리. 지금 안 가지고 있죠?
4: 지금 있어요.
1: 보여주세요. 뭐야, 저?
0: 틴템.
1: 필리밀리. 오.
0: 오.
1: 우와.
0: 이거 하잖아요. 시험지 나왔던.
1: 시험지 나왔던. 이거. 이게 한국 제품이었어?
0: 좀 얼마예요?
4: 제가 올리브영 세일할 때 사서 한 2만 원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0: 올리브 에디션.
4: 네, 키티 에디션.
1: 지금 혹시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셨나요?
4: 아니요, 지금 친구들 만나러.
1: 남자친구도 그 다음에 중간에 만나고?
4: 남자친구는 내일.
1: 네?
0: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예요?
1: 신기하잖아.
4: 저 애들이 오늘도 좋아했었어요.
0: 진짜요? 왜 했었어요? 왜
1: 했었어요? 지금도 ING 해주세요.
4: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어가지고.
1: 그냥 노래만 들어주셔도 돼요.
4: 네네네.
0: 감사합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1: 네. 빰빰빰빰빰.
0: 파이팅!
1: 파이팅!
4: 감사합니다.
0: 대학생이시죠? 몇 학번이세요?
5: 26학번.
0: 와!
1: 26!
0: 너무 컸어. 새내기입니다.
1: 와. 그럼 몇 살이요?
5: 20살.
0: 네, 06년생?
1: 그렇지. 당연한 얘기.
0: 07년생?
1: 응. 07년생.
0: 이제 새내기나 대학생분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5: 네.
0: 뭘까요?
5: 과팅.
0: 오! 뭐야,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1: 과팅!
0: 혹시 과팅을 해보셨어요?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5: 네, 준비.
0: 준비하고 있어요.
1: 다 과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0: 그러면 과팅할 때 내가 제일 신경 써야 될 포인트가 뭐다?
5: 피부랑 머리?
0: 머리. 뭐 특별한 제품 있어요? 뭐 추천할 만한?
5: 그 보라색에 이렇게 머리 헤어드라이기 하기 전 후에 쓰는 그런 제품 쓰고 있습니다.
2: 그루밍 토닉.
0: 그리고 저도 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루밍 토닉이잖아요.
1: 네.
0: 저도 쓰거든요.
1: 어? 아, 그러면은 이제 피부 관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뭘 바르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5: 뭘 바르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일단 그냥 세수하면서 그거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0: 클렌징 폼?
1: 아, 클렌징 폼.
5: 네, 아, 하고 네. 나와서 이거 이렇게 붙이는 거.
0: 아, 토너 패드.
1: 토너 패드. 네, 토너 패드. 네,
5: 패드 하고 떼고 이렇게 슉슉 하면서 거품 나오는 거.
0: 토너?
5: 네.
1: 토너.
5: 토너 막 그런 거랑
1: 네.
5: 나 앰플 짜서
0: 많이 바르시네.
1: 어, 많이 바른다.
5: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발라서 하고 또 이제 자기 전에는 뭐 흰 색깔 해서 막 피부 하얘진다는 거 좀 하고.
0: 그래도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할 건 다 하고 있어요. 네. 신경 쓰는 부분이 피부와 또 머리?
5: 눈썹.
0: 눈썹. 눈썹 선생님 평소에 하세요?
5: 네.
0: 오, 뭘로 하세요?
5: 그냥 눈썹 칼 올리브영에서 사는 걸로.
0: 아, 눈썹 칼로 하긴 하죠.
1: 저도 눈썹. 나 눈썹 정리하세요?
0: 혹시 실례가 안 되시면 혹시 눈썹 칼을 가방에 갖고 다니진 않죠?
5: 저거 있긴 한데.
0: 있어요!
1: 오케이, 한번 보여주세요. 나 준비된 아니, 남자라는 걸 보여줘. 아니, 그거. 꽈티 이제 준비 들어가잖아.
0: 들어가기.
5: 이거 받은 거 있어가지고.
1: 어?
0: 요즘 MZ분들은 이렇게 눈썹 칼도 들고 다닙니다.
1: 그렇죠.
0: 준비가 됐다는 소리예요.
1: 그러면 어, 뭐 혹시나 아, 나 커팅 할 때 이것도 해볼까라는 생각 있으세요?
5: 그 뭐 인스타에 막 잡티 없애준다고 막 덱스랑 막 쓴다고 했던
0: 아,
5: 거.
0: 아, 그게 스틱으로 된 거?
1: 아, 아 그거요?
5: 잘 모르겠는데.
1: 아, 뭐 그것도 사용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0: 근데 그거 네. 주변에 좀 쓰거든요?
5: 네.
0: 근데 굉장히 이게 자연스럽게 발린다고 하더라고요.
5: 네.
0: 그러면 혹시 지금 이름 잘 모르시는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제 실례가 안 된다면 제품을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가지고
5: 네.
0: 이 K뷰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 예. 마팅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0: 네. 또 이제 우리 새내기 분들이니까
1: 네.
0: 제가 좀 뷰티도 좀 알거든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깔끔하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립밤도 바르고 눈썹 정리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그랬던 그런 스틱 있잖아요. 이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성공하실 겁니다.
1: 네. 네. 아, 이미 좀 두 분 너무 잘생기셨어요.
0: 아, 네.
1: 그림 그려요, 둘 다?
5: 네.
0: 아, 진짜 미술!
1: 오 마이 갓. 나중에 저희 오는 오프도 그려주면 안 돼요?
5: 연락 주신다면.
1: 꽈팅 꼭 성공하고.
0: 진짜 성공하세요.
1: 네. 행복한 사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면 뭐 이게 성공 안 해도 됩니다.
1: 네, 성공 안 해도 돼.
0: 인생.
1: 고마워요. 조심하세요.
5: 네.

0: 스카쳐분들이
1: 네, 처음 들어봤어요.
0: 하시는 분들이 네. 사람을 천인상을 3초 만에 스캔해서 그리신단 말이야. 그분들에게 또 이제 겸사겸사 그림도 우리 그림도 그리고 또 이제 또 얘기도 해보면 어떨까?
2: 아, 그래 볼까요? 한번
0: 천인상을 잘 파악하려면 캐릭터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1: 진짜로?
0: 안녕하세요.
3: 저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저희가 사실 지금 첫인상 그런 뷰티 필스템 이런 거를 지금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이 첫인상을 파악하고 그리시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목구비가 제일 중요하죠.
5: 전체적인 느낌은 이목구비에서 나오는
1: 거예요. 오, 신기해. 오, 그러니까. 신기하다.
4: 처음 봤을 때 어떤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목구비 이런 거에서.
5: 남성분들은 코가 제일 많으세요.
4: 중심부니까.
5: 여성분들은 눈을.
4: 상대를 딱 처음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게 있을까요?
5: 눈썹이 깔끔한 건 좋은 것 같아요.
4: 근데 이건 어디서 생각하세요? 그림을 잘 그리면 메이크업을 잘한다. 맞습니까?
5: 그림 잘 그리시는 선생님들 생각하면 색감 배합이나 이런 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쵸. 색감.
4: 이제 그림은 이제 도화지에 그리는 거고요.
1: 그렇죠.
4: 메이크업은 이제 얼굴이랑 도화지에 그리는 거잖아요.
1: 그렇죠.
5: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어떤 인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저는 좀 날카로움. 둥글면서 날카로운 느낌이고.
4: 둥글면서 날카로울 수가 있나요?
1: 이해하셨는데 왜 그러시죠?
4: 저도 약간 좀 날카롭죠. 일단 일상에다가.
1: 네.
4: 저도 그래서 네. 눈썹을 굉장히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5: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이미지가 나올 때.
4: 둘 중에 한 건 다르다 지금.
1: 오케이.
4: 날카로운데 안 되는데.
1: 갑자기 고릴라 그려진 거 아니겠지?
4: 도대체 뭐 기니피그 그려지는 거 맞지? 카피바라 이런 거?
1: 그러니까 이거 닮긴 했어.
4: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상어를 생각합니다. 상어.
5: 상어.
1: 네. 일단 혹시 누가 더 잘 생겼어요?
4: 질문이 여기 그게 아니잖아.
1: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5: 두 분 다 매력이 다 좀 다르게 있어요.
1: 아, 다르게 있어요?
4: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봤었겠어.
1: 그치,
4: 그 와가지고.
1: 그치, 막.
4: 아, 기대된다.
1: 그니까. 나올게요.
5: 네.
4: 드링.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 오!
1: 아, 너무 오, 죄송합니다. 어우, 죄송합니다.
4: 오, 잘 그렸다. 오, 이거 닮았다, 근데.
1: 오, 형도 닮았는데? 오, 형, 아, 이런 게 있었네. 포인트가 있네.
4: 감사합니다.
1: 와.
4: 아, 좋은데?
1: 그니까.
4: 아, 힐링했어요.
1: 맞아. 아, 근데 너무 이뻤다.
6: 일단 저희가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어떤 걸 구매해야 되죠?
4: 일단은 쭉 인터뷰를 토대로 봤을 때.
6: 네.
4: 뷰러 나왔습니다. 히팅 뷰러.
6: 히팅 뷰러.
4: 남성분들도 얘기를 들었을 때. 헤어에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6: 맞아요.
4: 또 이런 제품을 참고해서
6: 네.
4: 제가 또 이제 직접 구매해서
6: 네. 한번 리뷰를
4: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오케이. 한번 Let's 가보도록 go. 하죠. Let's go.
4: Let's go.
6: 와우. 야, 저희가 또 인터뷰를 통해서 사왔잖아요. 첫 번째 제품부터 뭐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요?
4: 그렇죠. 이 제품은?
6: 이 제품.
4: YSC가
6: 네. 네. 첫 번째 인터뷰 손님이셨죠? 뉴욕에서 오신
4: 맞아요.
6: 분이었습니다.
4: 뉴욕커.
6: 네, 뉴욕커. 그때 얼굴 뵀었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아이라인에 진심이시다.
4: 맞아요. 눈에 집중적으로.
6: 네. 아이 컬러도 너무 이쁘신데 아이라이너로 그걸 극대화시키셨던 것 같더라고요.
4: 맞아요.
6: 뭐 아까 전에 인터뷰하면서 느꼈지만 매력 어필을
4: 맞아요.
6: 하기 위한 또 필수템이잖아요.
4: 아, 근데 됐어요. 그분의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6: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특별한 게 뭔지 알아요?
4: 3,000원이라고 합니다.
6: 3,000원밖에 안 해?
4: 네, 대박이죠.
6: 아, 대박이죠. Bone set, waterproof, eyeliner. 컬러는 black. 말 그대로 그냥 블랙이에요, 진짜 너무.
4: 아니에요, 블랙. 너무 01 블랙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 01 블랙. 근데 사실 네. 가격도 가격인데
6: 네.
4: 가격이 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6: 맞아요, 우리 냉정하잖아요.
4: 해봐야지.
6: 네.
4: 자, 끝나겠습니다.
6: 또 글 써요?
4: 아니야. 오? 아, 근데 리퀴드 브러쉬라가지고
6: 네.
4: 굉장히 부드럽게
6: 네.
4: 펜슬보다 훨씬 선명하게 발색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6: 약간 느낌이 제가 받았을 때는 약간 그 붓으로 쓰는 느낌?
4: 눈 세 개야 지금. 그만큼 이제 발색력이 좋다는 거죠.
6: 네. 그리고 이게 워터프루프라서 한번 이거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
4: 좋습니다.
6: 한번 비벼볼게요.
4: 워터프루프는 물로 지워야죠. 해봐야죠.
6: 느낌상?
4: 느낌상.
6: 네, 느낌상. 그래도 이렇게 비비면 어느 정도 번짐이 세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벼도 안 지워진다는 점 일단은.
4: 그렇죠. 네. 확실한 리뷰를 위해서 정말 워터프루프가 네. 강력한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전화해볼게요.
6: 네.
4: 갑니다. 오!
6: 어. 아, 저희 리얼한 또 제품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4: 넘어가겠습니다.
6: 넘어가죠.
4: 네. 자, 두 번째 매력 어필 필살템입니다.
6: 네, 두 번째, 세컨.
4: 이거는 또 이제 저희 문제 나왔죠. 뭐예요? 저희 사전 문제 나왔죠.
6: 아, 눈썹, 눈썹. 어, 이거 나.
4: 뷰러 아니에요, 아, 뷰러?
5: 뷰러, 정답.
1: 마스카라 아니었어요?
5: 진심으로요?
6: 아, 다른 거였구나.
4: 눈썹 정리를 썼는데? 자, 용도, 속눈썹을 올릴 때 쓰는 제품.
6: 아, 속눈썹. 아, 나 속눈썹이라고.
4: 딩동댕. 속눈썹을 이제,
6: 아, 속눈썹.
4: 이제 높게 세워줘가지고 눈을 좀 더 커보게 해주는 뷰러죠.
6: 오.
4: 근데 이게 또 장점이 원래 이 쇠로 하는 거는 계속 오래 해줘 올라가는데 히팅 기능이 있어가지고 바로 된다고 합니다.
6: 아, 약간 그 고데기처럼.
4: 그렇죠. 이건 사실 기능이 중요하니까 네.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네.
4: 오, 자,
6: 히트
4: 바로 들어왔어요. 단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이, 로우, 하이. 자, 두 단계로 할 수 있어요.
6: 네. 그 만지면 뜨겁지 않을까?
4: 이게 예열이 되면 실리콘색이 변한다고 합니다. 최첨단이요.
6: 디자인은 일단은 여성분들께서 되게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에요. 헬로키티가 일단 붙어있다는 점과
4: 그쵸.
6: 또 사실 색감하고 보면은 이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예전에 막 그 저는 가위로 다른 걸 봤는데 네. 세상이 참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4: 아, 근데 또 확실히 조작감이 간편합니다. 저는 누르고 그냥 하면 바로 돼요. 자, 열이 올라온 거 보니까 아, 안 뜨겁네. 딱 은은한 따스함. 와이어 씨 해볼래요?
6: 아니요.
4: 아, 제가 해보겠습니다.
6: 네. 오! 오! 됐는데요? 잠깐, 형 한 번만. 한 번 더 해봐봐. 약간.
4: 어, 됐다. 잡았다. 오! 됐어요!
6: 올라왔어!
4: 됐어요! 여기 끝에.
6: 좀 다르죠?
4: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뷰러를 저도 많이 써보잖아요.
6: 네.
4: 근데 한번 찝힙니다.
6: 맞아요.
4: 그래서 저는 이 뷰러에 대해서 그냥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서워요.

0: 때문에 확실히 금방 조금만 돼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1: 제가 좀 태워서 이거를 좀 올리는 컬링이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태우다 보면 사실 눈이 좀 따가울 때도 있잖아요.
0: 근데 해에 들어가면 또 그게 안 좋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거죠.
1: 아, 건강, 헬티.
0: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1: 맞아요.
0: 이거는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 좋은데? 네. 오케이, 샘들한테 한번 줄게요. 좋습니다.
0: 또 이 제품, 그 아까 새내기 분들께서 추천해주신 제품인데 제품명 몰랐지만 덱스 파운데이션. 그래서 찾았더니 나왔습니다.
1: 와우.
2: 인스타에 막 잡티 없애준다고 막 덱스랑 막 쓴다고 했던 거.
3: 아. 되게 스틱으로 된 거?
1: 네. 아, 그거요.
2: 잘 모르겠는데.
0: 이게 정말 핫했대요. 맨즈 뷰티 아이템으로. 오. 그냥 좀 간편하고. 색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이게 근데 이런 제형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좀 맨즈 뷰티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발라보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남성분들이 잘 못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
1: 맞아.
0: 놀라지 마시라. 뿅, 뿅.
1: 우와!
0: 완전 뒤에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로 펴주면 됩니다.
1: 오! 브러쉬 일체형이잖아.
0: 그쵸. 우와, 근데 좋다, 이거.
1: 이거 뭐야? 자연스럽게 돼.
0: 이거 좋다, 이거. 오, 진짜 좋은데, 이거? 자, 보여드릴게요. 너무 부드럽게 잘 발리고 잘 펴져가지고 보니까 로션과 선크림이랑 파데가 다 들어있대요.
1: 형, 충격인 게 뭔지 알아? 이게 하얀색이 조금 나왔었잖아. 이게 로션이래. 이거 어떻게 보면 로션과 로션을 이제 바르고 사실 보통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잖아. 이거는 그냥 일석이조인 거지. 저 같은 약간 좀 메이크업에 뭔가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좀 이런 걸 세세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오리지널 제품이에요.
0: 제가 진짜 발라봤잖아요.
1: 네.
0: 손에 있는 모공도 채워줍니다.
1: 오!
0: 아, 나 이거 진짜 좋아. 아, 거짓말이 아니야. 아, 끈적거림 중요하죠. 오, 없어요, 진짜. 뭐야 이게. 리얼하게 하라고. 아무래도 맨살이랑은 좀 이제 비슷한데? 보송보송해. 아, 전 또 그래, 이것도 중요해. 파운데이션 바르면은 묻어요, 막.
1: 맞아.
0: 이게 중요한데 잘 안 묻습니다.
1: 잘 스며든다.
0: 진짜. 이런 걸 좋은 걸 새내기들만 알고 썼단 말이야?
1: 나쁘지 않아요.
0: 또 오늘도 이제 베스트템을 좀 뽑아야 되는데 좀 벌써 골라진 것 같아요.
1: 오케이, 좋아요.
0: 자, 이제 이것도.
1: 아, 이거 새내기분들께서 또 이거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0: 직접 가서 집에서?
1: 네, 집에서. 와. 보내달라니까 진짜 보내줬어요. 보통은 까먹고 안 보내는데.
0: 그러니까요.
1: 아, 이걸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거 무슨 제품이죠, 근데?
0: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헤어 제품이죠. 저도 굉장히 이 그루밍 토닉을 정말 많이 씁니다.
1: 어, 그래요?
0: 왜냐면 이걸 바르고 안 바르고 머리를 세팅하는 게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루밍 토닉을 쓰는데 또 휘핑 제형은 좀 처음 봤어봐요. 기대가 되는데.
1: 휘핑 크림 같은 건가?
0: 그쵸. 제품명은 그라펜 볼륨업 휘핑 토닉이에요.
1: 휘핑 토닉.
0: 가볼게요.
1: 네.
0: 사실 또 제가 헤어 제품 좀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알아요.
1: 촌촌하면서 가벼운 약간 그런 크림 제형이네요.
0: 촌촌이.
1: 오! 촌촌. 쫀쫀쫀쫀. 촌촌하네.
0: 진짜 촌촌해요. 쫀쫀하고 진짜 가볍긴 합니다.
1: 네.
0: 자, 이게 어떻게 하냐면 타월 드라이 하잖아요.
1: 네.
0: 그런 다음에 살짝 젖었을 때 머리 이렇게 가볍게 한준 다음에 드라이로 말려주면은 세팅이 잘 돼요.
1: 오.
0: 굉장히 이거는 진짜 모든 헤어 제품을 쓰시기 전에 가장 처음으로 써봤으면 하는 저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서 뭔가 머리 감았다고도 생각 들 것 같아요. 머리 세팅을 했을 때도.
0: 끈적임은 없어요. 아무래도 이 토닉이다 보니까 끈적임 덜하고 이제 아마 여기서 드라이까지 하면은 아마 이 다 날아갈 거예요. 끈적임.
1: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면서.
0: 맞아요.
1: 뭐 사실상 이제 고정력.
0: 그쵸.
1: 또 이제 볼륨감.
0: 그렇죠.
1: 거기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0: 저는 이제 또 세정력도 진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1: 네.
0: 이게 잘못하면 모공을 막아요.
1: 맞습니다. 탈모 정말 무섭잖아요. 예, 네,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정말 그거에 대한 완화를 시켜준다고. 그쵸. 하니까 너무 좋은 제품이네요.
0: 오, 좋습니다, 이거.
1: 네. 우리 새내기 친구들이 또 추천해준.
0: 이것도 하나 가져갈까봐.
1: 그럴까봐.
0: 새내기들 역시.
1: 우리 이 방송하길 잘했다.
0: 그니까, 좋은데?
1: 오케이, 가위바위보 할까요?
0: 아니, 동시에 집죠.
1: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요.
0: 아, 그래요.
1: 그쵸.
0: 그러면
1: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0: 아니, 먼저 골라. 앵버. 아니, 먼저 골라. 앵벙.
1: 이게 저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려해준 우리 이현 형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니, 사실 이게 뭐 고르는 게 뭐 그게 없는데 괜히 이게 뭔가 더 내 마음에 드는 걸 고르고 싶긴.

0: 아, 맞죠. 아, 근데 저번에 제가 성이 원래 골며 했던 거를 제가 골랐잖아요. 이번에는 양보하게 됐습니다.
1: 그래요? 전 이거 골라도 돼요, 근데.
0: 아, 근데 내가 이거 할래.
1: 뭐야?
0: 오케이.
1: 저는 그러면 저의 베스트 아이템 이 제품입니다.
0: 왜죠?
1: 첫인상. 이제 매력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0: 예.
1: 근데 저는 피부톤 이런 트러블이 안 보이고 잡티가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맞죠.
1: 근데 또 간편하게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는 제품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이거 베스트 아이템으로 뽑았습니다.
0: 제가 뽑은 매력 어필 아이템은 사실 이제 머리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무거워요. 그래서 세팅하기가 어려운데 이 제품을 바른다면 아 정말 쉽게 머리를 만들고 싶은 대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제품으로 좀 베스트로 뽑아봤습니다.

0: 오늘도 네. 저희 픽으로 메이크업 다이어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0: 터프한 느낌을 전 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그거 알죠? 원래 똑바로 붙이는 게 아닌 거 느낌.

0: 짜란. 난 염원을 담았어. 피부에 자신감을 부탁해. 새내기 러브 스토리. 그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1: 좋은데?
0: 이거 그거예요. 이터널 러브.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해라. 지금은 뒷모습이겠지만 이걸 바르면 앞모습이 연신을 만날 수 있다. 곰돌이도 줘라. 앉아서 데이트해라. 다 달려져 있습니다. 너는 뭐 그냥 막 붙였구만.
1: 아니.
0: 난 스토리 형식이야, 사실.
1: 내가 더 스토리 형식인데?
0: 설명해줘.
2: 저는 보면은 이 헬스를 붙인 거는 탈모가 없다는 거를 좀 더 강조한 거고 아... 이 헝클어진 느낌을 낸 거는 이제 머리가 사실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아... 이걸 나타낸 거고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서 요거 글자 정도는 정돈이 돼 있잖아요. 그럼 사랑을 찾는다. 너의 머리는 탈모가 오지 않아. 사랑이 올 거야. 이게 너의 매력을 살려줄 거야.
0: 해시태그 해주세요.
2: 해시태그 no 탈모, yes love, 볼륨 업, 휘핑 토닉.
1: 아, wow, unbelievable.
0: 반응이. 와 이거 유명하네 이거.
2: 네.
0: 좋습니다. 자
2: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메이크업 시간. 와.

0: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은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지금 세대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을 담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저희는 계속해서 전통의 방식 위에 기술을 더해 한국 전병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식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을 지키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전병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1: The company's 전병 products have been provided in diversified packages, including single items and gift sets. Also, a lot of different minor ingredients have kept their original flavors, so they have captivated the taste of consumers.
2: 저희 이대명과 전병의 특징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직접 불에 굽는 70년 된 직화 제조 기술에 있습니다.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반죽의 상태와 불의 세기를 사람이 직접 맞추는 섬세한 장인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병 하나하나가 얇고 바삭하면서도 속은 고소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나 김파래 등 다양한 재료 각각의 맛을 잘 살 수 있도록 배합과 굽는 과정을 정교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인 전병과는 다른 한국 전통 전병만의 식감과 풍미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1: The company has monitored batters, grilling process, temperatures, time and changes in colors to increase the product quality. As part of an effort to deal with the growing number of orders, the firm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3: 오, 위원님, 저희 MS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가 성수기가 되면 물량이 확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이제 늘어나니까 대응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데이터가 다 돼 있으니까 모든 게 준비가 된 거예요.
4: 예, 만족하시다니 저희들도 정말 일단은 예, 보람이 있고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생산부터 예, 출하까지의 모든 공정들이 데이터로 관리가 되면서 정말 이번에 또 MS 도입이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3: 그래서 주문만 많이 들어오면 됩니다.
4: 앞으로 주문 많이 들어올 겁니다. 예.
3: 이제 MS 도입하니까 그게 전부 다 데이터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문이 들어와도 저희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엄청난 만족도가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삼성을 만나가지고 예, 햇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4: 저희들이 와서 현장을 이렇게 개설하기 위해서 특히 주안점을 이렇게 둔 부분은 제품별로 포장 박스를 색상을 구분을 해서 관리하게 됨으로써 재고라든지 제품이 어느 정도 보관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쉽게 눈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 위해서 제품 보관 대차를 180대를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물류 이동 동선을 한 50% 가량 단축시켰고요.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1: 이대명과 has constantly expanded the business by entering the major department stores in Korea. By developing premium 전병 gift se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client bases. The improved tastes and the brand have gained trust among consumers.
5: 제가 이대명과 그 과자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어서 그래서 매장에 와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너무 많은 과자도 있어서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선물하기도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6: 지금 사장님 저 피스타치오 맛을 고소하다고 좀 맛있다고 그러고 아들은 자시라 해가지고 잔맛이 맛있는지 그걸 하나씩 사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살아갔거든요. 이러면 정말 먹어보니까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이게 맛있었고 한번 오픈하게 되면 다 먹게 돼갖고 좀 아쉽더라고요.
1: The company has developed new products by reinterpreting traditional jeonbyeong with advanced methods. By improving the traditional taste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it aims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3: 저희가 좀 더 회사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예. 그 다음에 뭘 좀 더 해야 될까요?
4: 아, MES 부분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3: 네.
4: 그러면은 그 MES도 충분히 고도화 단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MES 고도화뿐만 아니라 설비 고도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 고도화 부분은 지금보다도 더 조금 더 이런 효율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동화 단계를 단계적으로 거쳐가다 보면은 우리 생산 현장이 지금보다 훨씬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품질 개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지금 상상이 진짜 안 될 만큼 너무 기대되는데 위원님 많이 도와주실 거죠?
4: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네. 예, 저희들이 달려오겠습니다. 무조건
3: 무조건입니다.
4: 예, 약속하겠습니다.
3: 네.
4: 예. 이대명관은 대표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명관은 정말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3: 72년 된 장인 정신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 좋은 품질의 바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까지 이제 삼성에서 엄청 도와주셨거든요. 위원님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좀 확고하게 디테일하게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알고 네, 그래서 정말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1: 이대명과 has created higher added values by promoting harmony between the traditional tastes.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7: 한스 Fermentation Lab has developed advanced fermentation method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nuruk, or a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and it has produced traditional Korean liquor. By implementing cutting-edge brewery facilities, the firm has mass-produced the premium products. We look into Han's Fermentation Lab, which has developed and maintained a reliable fermentation culture. Han's Fermentation Lab is located in Cheongup, Chung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18 to reproduce the tradition of nuruk, which has faded into history.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old literature materials, it has strived hard to reproduce different types of tradition.
8: 저희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는 대한민국 유일 전통 누룩 명인인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을 기반으로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해 전통주를 빚고 있습니다. 좋은 누룩이 좋은 술을 빚는다라는 철학 아래 발효의 본질에 집중한 프리미엄 전통주를 생산함은 물론 장기간 저온 발효와 숙성을 통해 품질 중심의 제품을 만들며 대량 생산이 아닌 깊이 있는 맛과 차별화를 추구합니다.
7: 도한 청량주 and 백수 환동주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도한 청량주 has been developed by reinterpreting 청명, which is one of the 24 traditional solar terms in Korea. 백수 환동주 is made with nuruk that is made only with mung beans. As it is fermented slowly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has a delicate flavor.
9: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대표 제품 청명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고유의 술입니다. 옛 제조 방식을 당사 대표님이 일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빚은 프리미엄 전통주입니다.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함은 물론 정읍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내장산 청정수 그리고 명인이 직접 띄운 전통 누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또한 후수를 거치지 않고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알코올 도수 그대로 원주 상태로 숙성, 병이 파고 깊고 순수한 풍미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제조 방식으로 탄생한 청명주는 맑고 깨끗한 산미와 함께 상큼한 과실향, 은은한 꽃향이 조화를 이루며 이는 도안 청명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유의 풍미입니다.
7: 누룩, which is one of the

0: essential elements for the production of traditional liquor is made by going through 45 days of fermentation. After mixing it with a hard-boiled rice, the fermentation stage begins in the tank. The liquor goes through 60 days of fermentation, an additional 30 days of aging after the filtering stage. After the 90 days of production process, premium liquor is completed.
1: 당사의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룩에서 비롯되는 산미와 과실 향이 술에 얼마나 잘 발현되고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아침 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관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알코올 도수 측정을 통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주의 경우 유강 검사를 통해 이물질 혼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병 세척 과정에서는 병의 파손이나 불량 여부를 선별하는 등 다단계 품질 관리 공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Hans Fermentation Lab has introduced a smart manufacturing system while keeping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is currently building a program that can automatically and precisely control the fermentation environment.
1: 당사는 스마트 공정을 구축하여 생산 및 출하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재고 관리와 발주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 공정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생산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축적 관리함으로써 과거의 발효 환경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원하는 술의 맛과 알코올 도수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값을 데이터로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Considering the modernized manufacturing environment, the company has carried out different studies to reinterpret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aims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as well as develop new products that can captivate the tastes of consumers.
2: 당사의 연구팀에서는 전통 방식 바탕의 현대적인 생산 기술을 접목하여 누룩술의 향과 맛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생산하고 있는 도안 청명주를 기반으로 스파클링 버전 제품 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The products of Hans Fermentation Lab have entered a lot of Michelin guide restaurants in Korea. Also, it was designated as official drinks for dinners and formal meetings. The firm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in order to maintain the tradition of Korean liquor.
3: 당사는 최근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큰 관심을 받고 있을 만큼 저희 K술 역시 세계 시장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 전통주의 고유한 특징과 가치를 살린 제품을 통해 일본의 사케나 프랑스의 와인과 같이 품격 있는 전통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세계인의 다양한 기호에 부합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꾸준히 선보이고자 합니다.
0: Hans Fermentation Lab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liquor in Korea.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apture the tastes of global consumers.

0: 피노키오를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커피 향미를 선보이는 꽃 추출 기술과 정교한 로스팅 기법으로 원두 본연의 풍미를 극대화하며 비가이알 UV 살균 3단계 공정을 적용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바리스타와 로스터가 직접 선별한 생두로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커피를 생산하며 국내 유일의 더치커피 원액을 활용한 커피 젤리를 개발해 차별화된 커피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1: Cold brew blends are the main items of the company. It is made by blending the Colombian and Brazilian coffee beans. The cold brew blends provide a delicate taste of dark chocolate as well as a nutty flavor of nuts at the same time. It can be enjoyed as an Americano when mixing with water, a latte when mixing with milk, as well as affogato when having it with ice cream. People can enjoy different tastes of coffee only with a single extract.
2: 저희 가비트리의 대표 제품은 가장 맛있는 원두로 생산하는 콜드브루입니다. 브라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싱글과 세 가지 원두의 특징과 장점을 적절히 배합한 블렌딩 제품, 그리고 콜롬비아 디카페인까지 총 다섯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저희 콜드브루 원액의 장점은 기존의 추출법인 점접식이나 침출식이 아닌 자체 개발한 미스트 분사 방식의 추출법으로 만들어 변화없고 고급스러운 맛과 품질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 음역의 피니쉬가 텁텁한 맛이 아닌 부드럽고 깔끔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1: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a wider range of items that are made with coffee. And coffee gummy, which has maintained the original flavor of cold brew extract, is one of them. It is a new type of coffee that can consume caffeine more conveniently.
2: 저희 가비트리는 콜드브루 원액을 이용하여 씹어 먹을 수 있는 커피 젤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커피 젤리의 특징과 장점은 커피 원액으로 만들어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고 운전할 때, 운동할 때, 공부할 때 쉽게 즐기실 수 있도록 작고 가벼운 포장으로 만들어 언제든지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현대인들이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피 제품입니다.
1: Garbitree has designed precise production process as part of an effort to keep the improved taste. The coffee beans are ground precisely into the optimal size for cold brew. By developing a patented apparatus for extracting Dutch coffee with fog spray method, the firm has reduced the bitter taste and improved the unique nutty flavor.
0: 보통 콜드브루 머신 같은 경우에는 한 방울씩 물을 떨어뜨려서 원두를 적십니다. 근데 그 한 방울씩 떨어뜨리게 되면 원두가 고루 적셔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미스트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한 방울이 골고루 안개처럼 분사가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고루 적셔져서 항상 일정하고 맛있는 맛이 유지되는 게 저희 콜드브루의 핵심입니다.
1: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with HACCP certified facilities. By introducing automated filling lines, the bottle caps are sealed perfectly and defect rate has decreased. Lastly,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etal detector to enhance safety.
3: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원재료의 입출고 관리는 물론 무엇보다 작업자의 피로도가 훨씬 줄어들어 작업 능률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의 전반적인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불필요한 로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작업 능률을 올리게 되므로 매우 만족스러운 작업 환경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Garbitree has considered coffee as a type of ingredient for a lot of different products. Aside from cold brew extracts, it has developed diversified products, including gummy, as well as daily necessities. Thanks to the continuous effort that has been made by the workers, the company has constantly released new items.
3: 현재 개발된 제품으로는 커피 젤리, 커피 샴푸, 커피 워터 젤리, 커피 치약 등이 있습니다. 커피는 사실 버릴 것이 거의 없는 소재입니다. 원두뿐만 아니라 껍질,

0: 그리고 추출 후 남는 커피 밥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두피 케어나 피부 제품에도 활용할 수 있어 이미 해외에서는 샴푸나 화장품으로 개발되고 있고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is focused on the growth potential of its business in overseas markets. By joining the Korean and overseas exhibitions and events, it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field.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suggest a new standard for the coffee industry.
2: 저희 가비트리는 소비자에겐 신뢰도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수출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2026년 저희 제품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1호점이 중국 충칭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프랜차이즈를 시작으로 더욱 커피 업계의 인지도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인 ESG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1: Garbitree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coffee industry by cultivating new markets. And it is explored by making innovative attempts.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우리나라 중남부 지역에서 이러한 유적이 없습니다. 그 고강 연구의 그 시간의 축을 연구하는 데 가장 기준이 되는 유적이다.
2: 고대 문화의 어떤 창고를 유심 후배와 같은 유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3: This county is known as Tangudmaur, or Land's End Village. Recently, academia was astonished by another discovery made in Henam County, the treasure trove of ancient relics.
2: 일단 깜짝 놀랐고요. 또 흥분도 됐었습니다. 고대 마을의 어떤 제사 모습에 있어서 그렇게 완전성에 가깝게 나오는 거의 처음에 해당되는 사례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This is an ancient large memorial service site that remains almost intact. All eyes are on this site because of the unprecedented discovery. 해남군 in 전라남도 province, in terms of size and value. The shell mound in 궁곡리 was first known due to a tip-off from a local historian in 1983. Since then, investigation and excavation have continued. At a recent on-site dig presentation, a relic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It was a huge rock that was almost 2 meters tall and 2 meters wide.
1: 1986년, 7년, 8년, 3년 발굴을 책임자로서 발굴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그 구릉 정상부에 있는 거대한 돌을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거기에 민묘도 있었기 때문에 주목만 했지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7년도에 발굴이 재개될 때 이 박물관 측의 연구원들에게 그 부분을 꼭 조사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3: There were three large rocks located on top of the shell mound. Their identity was finally revealed 30 years later.
2: 유적에서 제사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특정한 요소만 가지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을에서 중요한 상징과 같은 거석 기념물이 있고요. 그 거석 기념물이 놓여져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약 10m 반경으로는 빈 터, 공터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터 안에 아주 대규모의 큰 수혈 건물지, 신전과도 같은 기능을 했던 수혈 건물지가 들어서 있는데요. 그런 요소들을 다

0: 모아서 저희는 제사터, 제사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The shell mound is created from the traces of life that ancient people near the sea left behind. The ritual site found here implies the status of this area from several thousand years ago.
0: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 해남 배포만에 대한 고각진 조사를 통해 봤을 때 아마도 고대 해양 도시가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해양 도시 상황에서 궁궁 유적이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했던 것으로
1: Approximately 2,000 years ago, Kungongni in Henam was a strategic location connecting the land and sea. The other artifacts previously unearthed here all point toward the same fact.
2: In 그 중국 신나라 하태인 화천이라는 중국 동전도 있고요. 동물의 그 멧돼지나 사슴의 그 어깨뼈에 불을 찢어서 점을 쳤던 것이 이제 복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것이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산지가 중국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부터 왔다고 생각되는 추정되는 그런 유리 제품도 있습니다.
1: From the early excavation days until quite recently, the shell mound in Kungongni continued to produce foreign artifacts associated with China, Japan, Southeast Asia, and Jeju-do Island.
3: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5% 정도밖에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온 주거지만도 집단 지적시가 한 100여 개가 나오고 있고 이런 가마도 있고 또 철기를 제작을 했을 거라는 그런 흔적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포구가 아닌 큰 포구로 아예 그런 자리를 잡은 그런 무역항이지 않았을까.
1: How could such a trade port exist 2,000 years ago?
3: 궁극류가 위치한 그 백포만일 때는 사실 남해에서 그 서해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그 우리나라 4대 험조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유속이 빠른 그 위험한 곳이죠. 당시에 그 배들은 동력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루에 갈 수 있는 것들이 한 몇십 킬로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올돌목이 유속이 빠른 곳이었기 때문에 물대가 맞아야만 그 물대에 따라서 거기를 그 길목을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기항지가 필요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런 기항지가 궁극리 항이지 않았을까.
1: The sea route of the southwestern sea resulted in the birth and growth of an ancient trade port.
2: 삼국시 위지 동의전 외인조에 보면 낭랑대방으로부터 그 일본에 이르는 해로를 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 This is proof that the southwest seashore in Korea was used as a major trade route.
2: 그 주변의 환경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잘 남아 있고 또 사적으로 지정돼서 보존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기 시대 해총 유적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3: 바다 쪽에 근접해서 선착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발굴이 된다면 더 이제 발굴이 그 유적의 중요성이 더 밝혀지겠죠. 궁극 유적의 중요성은 그 이상은 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Kungongni in Henam is home to an ancient trade port thousands of years old. What other treasures have the ancient ancestors hidden here? A dolmen is a tomb from prehistoric times. There is still an unsolved riddle regarding dolmens.
4: 일단 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죠. 전 세계 고인돌의 거의 반 정도 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하니까.
5: 그 고인돌에도 당연히 천문현상과 관련된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6: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별이 된다라는 신념이 있었던 거죠.
1: There is something about them that makes you think they are more than simple tombs. What secrets do dolmens hold? 고창군 in Jeollabuk-do province has so many dolmens that it is even called the home of dolmens. At a dolmen colony near this area, an unusual discovery was recently made.
6: 고창의 부곡리 일대에 거대한 고인돌 군락지가 있었죠. 그중에서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고인돌에 속합니다.
1: At a glance, they look like any dolmen we have seen. So what was the discovery?
6: 제가 이제 이 고인돌을 이 마을사 조사하면서 항공사진에다가 그냥 고인돌 군락지들을 표시를 해봤어요. 고인돌 군락지를 하나의 좌표로 보고 표시를 해보니까 북두칠성으로 정확히 배치됐다는 걸 찾게 된 거죠.
1: If you connect the locations of nearby dolmen colonies, including Bugongni Dolmen, by dots, the shape of the Big Dipper appears.
6: 그러니까 천상일자 분야지도나 태양수 일성도나 거기에 보면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거든요. 표시를 해 보면 이게 북두칠성으로 표시돼 있어요. 4세기, 5세기에 고구려 시대에 아마 별자리를 표시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1: The image is almost identical to that of the Big Dipper in ancient records with historic value. Since its publication last year, this study garnered academic interest. Is there really a correlation between the arrangement of the dolmen colonies and the constellation?
4: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후대의 매장 문화를 보면은 고려시대와 조선초까지도 무덤에다가 별자리를 그렸어요. 따라서 그 전 바로 직전 시대의 매장 문화의 유물인 고인돌에 이 천상의 개념이 부여됐으리라는 생각은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5: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좀 없어요. 그 후에 후대에 와서 고인돌을 더 거기다 설치했다든지 하면은 그게 덧붙였기 때문에 본래 처음에 고인돌을 설치했을 때에 그때의 그대로 반영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고인돌이 놓여져 있는 위치를 가지고 별자리와 연계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1: Academic professionals are divided over this hypothesis. There is, however, one thing scholars cannot easily disagree on.
5: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있어요. 그 운주사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석탑이 있고 석불이 쭉 놓여져 있는데 연자방아 돌과 같이 큰 돌이 7개가 놓여져 있어요. 그 7개 놓여져 있는 건 거의 북두칠성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4: 우리나라의 상당수 많은 지역에 칠성마을, 뭐 칠성부락, 또 오성바위, 뭐 이런 칠성바위, 이런 그 용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바위 자체를 별로 본 거죠.
1: Based on some cas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arrangement of dolmens and the constellation cannot be ruled out. There is something else that is surprising.
5: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3만 6천 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계산을 하기는 어렵지만 한 200여 개 정도가 홈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홈이 과연 뭐겠느냐? 어떤 기원한 바를 구하고자 해서 거기다가 이제 홈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이제 몇 개의 홈을 파는 걸 보면은 별자리로 보이는 곳이 많아요. 바로 그 당시에 별에 대한 신앙, 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거기에 반영시켰다고 볼 수가 있죠.
1: The grooves etched into the dolmens are shaped like a constellation. Evidence that supports this theory is continuously being discovered.
5: 고대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지역이 동촌에 있는 고인돌이에요.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 뚜렷하게 북두칠성이 보이고 그리고 북극성 근처에 하늘인 듯한 별자리가 배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무작위로 판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북쪽 하늘의 별자리임을 확인한 셈이죠.
1: Through the constellation engraved in the dolmens, we get a small glimpse of the life of the Neolithic people.
4: 해질녘에 북두칠성이 지금 어디 떠 있냐를 보면은 계절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얼마만큼 돌아갔다. 그러면은 밤중에 시간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천문학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과학사적으로 또 천문학사적으로 중요한 또 위치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1: The dolmens hold the wisdom of our ancestors. Constellations on dolmens have also been found in Gochang, Jeollabuk-do province.
6: 성열이 총 12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중에 3개, 3개. 그러니까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가운데 6개의 구멍이 있는데 각저총, 무용총, 쌍용총에 보이는 고구려 시대에만이 나타난 남두육성이라는 별자리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는 고구려와 이 고창의 고인돌 시대 사람들하고의 어떤 연관성에 대한 그런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4: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나라 고인돌 연구는 너무 연구가 미진하게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몇 개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이 서로 연구팀을 구성을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들을 정말 다시 한번 균일하게 답사를 하고 이 고인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식의 차이, 지역의 차이, 그 암각화된 그 분석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한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 Dolmens are a cultural heritage holding life traces of the people from thousands of years ago. The truth in the dolmens is a riddle that remains to be resolved.

0: On October 7, 2022, the fossilized skeleton of the Korea Ceratops was designated as a natural monument.
1: 뼈 화석, 공룡 뼈를 가지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2: 전 세계에서도 단 한 점밖에 없는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표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표본이죠.
0: How did Korea Ceratops, the only ceratopsian in the world, and Korea's first natural monument as a dinosaur, come to us? 23 years ago that a relic very rare in the world was found in Hwaseong, Gyeonggi-do Province. A huge pile of fossilized dinosaur eggs, presumed to be 110 million years old, were found. The size of the discovery was astonishing.
2: 간석지를 그 연구하고 조사하던 도중에 우연찮게 그 동글동글한 형태의 알들이 발견이 된 거죠. 현장에서 그때 발견된 것만 해도 한 100개가 넘는 형태의 공룡 알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추후 추가적으로 괴소학술 연구를 하면서 지금 거의 300여 개 정도의 공룡 알이 발견이 됐고요.
0: This was, however, only the beginning.
3: 사실은 저희가 이제 환경정화 활동을 나가다 보니까 붉은 나무 막대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물이 빠졌으니까 저것도 주우러 가야지 그리고 내려갔는데 우연찮게 봤는데 돌기가 나와 있었죠.
0: Strange bones were found near a seawall at Jeonguk Port, a slight distance away from the fossilized egg site.
2: 일부 드러났을 때 맨 처음에 물고기 녀석으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그거는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 화석을 발견됐을 때 당시에도 이미 꼬리뼈와 다리뼈 일부는 드러나 있었던 상태였어요.
0: The bones look too unusual to just pass by.
3: 동물의 돌기치고는 되게 희한했던 게 저희 아이가 그때 당시에 다섯 살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연사 박물관을 좀 많이 다녀봐서 공룡뼈라는 걸 좀 한눈에 알 수는 있었어요.
1: 근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진짜 뼈가 크게 그 채석장에서 이제 방조제 돌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태를 봐가지고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게 어떤 맨 처음에 어떤 공룡인지 공룡이라는 뼈라는 확신은 들었습니다.
0: Their guess was spot on. The stones on the seawall were removed, revealing an almost completely intact set of dinosaur bones. This marks the first discovery of its kind in Korea.
1: 각 뼈들이 제자리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발견이 되었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룡 화석 연구를 한 지가 한 30년이 넘는데요. 특이하게도 뼈가 제자리에 있었던 위치에 붙어서 뼈들이 연결이 돼서 발견이 돼서 이거 굉장히 놀랍다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네.
0: The surprise did not end there. Paleontologists analyzed the bones and discovered it was a ceratopsian dinosaur never found before on the Korean peninsula.
1: 뿔공룡의 발자국이 우리나라에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외였죠. 그래서 발자국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던 발자국의 종류가 그 주인이 뼈로 먼저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0: It was the first ceratopsian dinosaur found in Korea. And it is the only one of its kind found worldwide.
2: 난리가 났죠. 신종 공룡이 화성에서 발견됐어 이러면서 다들 환호했고 또 이름 자체도 코에라케라톱스 화성인시스잖아요. 아무래도 화성 시민들은 또 되게 열광을 했죠.
0: It was named Korea Ceratops Hwaseongensis, meaning it was the world's only indigenous Korean dinosaur. Introduced in international science journals, this dinosaur was recognized for its uniqueness on a global level. Why was Korea Ceratops found at this location?
1: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100% 운입니다. 사실 거기서 방조제에서 그 화석이 발견된 거는 굉장히 의외죠. 왜 의외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화석이 있으려면 원래 지층이 있는 곳에 묻혀 있어야지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층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면 그 안에 뼈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2: 코리아 케라톱스는 퇴적암이 있는 지역이 아닌 제 방에서 발견이 됐어요. 제 방에서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다른 곳에서 돌을 떼와서 거기를 제 방을 만들다가 발견됐다는 건데, 만에 하나라도 코리아 케라톱스 전석이 뒤집어져 있었으면 뼈는 발견이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0: The discovery of this dinosaur was dramatic, and its existence is considered to be a miracle. That is why scientists also feel disappointed too.
1: 코리아 케라톱스가 발견된 그 제방 돌 자체가 앞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가 하반신이 이제 딱 잘려 있는데 그 잘린 면이 굉장히 날카롭게 잘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생각에는 상반신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채석을 하면서 그 돌이 어디가 있는지 지금 뭐 제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0: Judging from its condition when discovered, the skull would probably have been intact too. Sadly, there is no way to find the upper half of the body. We can only hope that one day it will be miraculously found. And that location may not necessarily be Hwasong. This is because of the approximately 20,000 dinosaur footprints found all over the Korean Peninsula.
2: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발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발자국.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공룡들 대체 어디 가서, 발자국은 되게 많은데 어디 가서 보면은 바닷가로 건너갔어 라고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그만큼 바닷가에 공룡 발자국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이런 지층에 좀 더 노출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표본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0: Does this mean then that another indigenous Korean dinosaur could be found?
1: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는 노력에 따라서 새로운 공룡 화석들이 굉장히 앞으로 보고가 많이 될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진짜 보존이 잘 된 특이한 뭐 이상한 뭐 새로운 공룡들이 앞으로 계속 발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2: 그래서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다른 공룡이 나올 가능성은 100%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0: Korea Ceratops Hwasongensis suddenly revealed itself to the world one day. We await the next remarkable dinosaur discovery with bated breath.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선거라 선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워.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택견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검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2: 함께해 주세요.

아, 오늘 음식은 빠람죽이라고, 이거는 뭐한 1900년도 그 우리 일제시대 전부터 이제 살기가 어렵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 보리 농사를 그때 짓고, 그때는 뭐 쌀이 귀해가지고 뭐 쌀은 별로 없을 시절이죠.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100년 전부터 빠람죽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전해 내려오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름이 이제 빠람죽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심어가지고, 보리가 이제 익기 전에는 이제 보리를 또 불에 끓여가지고 이제 까먹기도 하고, 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까먹기도 하고, 배고프니까 아이들은 이제 밀서리도 하고 보리서리도 하면서 이제 자라던 시절에 그때 먹던 음식이에요. 이 보리는 이제 겉보리인데, 농사 지어서 이거를 뭐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볶아가지고 그냥 가루를 내가지고 끓여서 죽으로 먹는 음식이 이제 빠람죽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아무것도 뭐 넉넉하지 못한 분들은 빠람죽 보리가루만 먹고, 조금 그래도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분들은 이제 쌀을 조금 넣어서 이제 같이 좀 부드럽게 죽을 끓여서 이제 드시고 그랬는데, 이 음식은 지금 뭐한 90, 100 넘으신 분들은 아주 지겨워서 이 빠람죽이라고 하면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아주 지금도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면 죽은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 먹어봤어요. 엄마가 빠람죽이라고 이제 끓여서 주시는데 저는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재료는 보리죠, 보리. 보리는 가을에 심어요. 늦가을에 심어서 이제 봄이면 파릇파릇 이제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봄에 비는 거죠. 한 4월에면 이제 보리밭이 보리가 익어가죠. 이게 보리는 이 수염이 엄청 길어요, 이게. 타작을 하면 이게 가시처럼 이런 수염이 많아가지고 이게 붙잖아요. 그래서 보리 타작하는 데 가면 몸이 거꾸럽고, 몸에 이게 바늘처럼. 그래서 이게 보리하고 나락하고는 좀 그게 틀리거든요. 추청이라든지, 뭐, 이제 주로 많이 드시는 쌀. 네, 그런 거를 사용을 해요. 옥천 향수 쌀. 향수 그 노래 있잖아요. 정지용 씨. 이제 향수라는 이름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보리를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볶아야 돼요. 노릇노릇하게 껍질째 볶아가지고 이제 가루를 내가지고 그걸 이제 죽으로 끓이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거친 음식을 많이 드셨지만, 그때는 건강보다도 우선 배고픔을 참 이기기 위해서, 거칠거나 어떻게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거지, 산에 가서 캘수 있는 거, 주울 수 있는 거다 주워다가 먹고, 나물 종류도 뭐 나물 죽 같은 것도 이제 배고프니까 뭐 쌀이나 이런 거 조금 넣고 막 나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멀겋게 끓이면 그냥 순간만 배고픈 거를 참을 정도로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옛날 사람들이 살아오셨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모르죠. 빠람죽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별미 음식이고 이게 건강식인 것 같아요. 딴 데서는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고, 어디 음식점에 써붙인 것도 없고, 카페나 뭐또 토속 음식 한데 가서도 빠람죽이라고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맛있는데 건강상으로도 좋고, 이게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게 요새 현대인들이 뭐 미숫가루처럼 아니면 차 종류처럼 타서 먹는다면 다른 음식보다 진짜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해봤어요.

너무 세면 타니까 좀 은은하게 해갖고요. 보리가 노릇노릇하게 이제 빠도 맛있게 잘 조절을 해서 볶아야 돼요. 아니, 아무것도 안 나. 보리는 이제 쌀보리하고 겉보리가 있는데 보리 껍질이 있기 때문에 쌀보리나 겉보리 다 해도 돼요. 얘는 겉보리예요. 쌀보리는 보리쌀이 좀 노란하고 겉보리는 조금 보통 보리 색깔이고 한데 이제 쌀보리는 보리밥을 해놓으면 좀 약간 노릇스름하죠. 근데 옛날 어른들은 겉보리를 더 좋아해요. 겉보리 밥을. 아, 보리 이 동네도 농사를 많이 쳐요. 예. 이좀 필요해서 세 대를 좀 샀어요.

노릇노릇하게 돼가지고 약간 좀 희끗희끗하게 터지는 게 한두 개 생길 때, 예, 그때 하고 한번 이렇게, 예, 하나를 해서 깨물어 보면 그 안에 이 가루가 이제 다 익었을 때. 미숫가루 정도로 갈면, 네, 먹기가 좋아요.

0: 고청천은 금강 상류인데 이제 일로 청산뜰로 내려가는데 이제 저 물로 농사도 짓고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거를 잡아서 뭐 끓여도 먹고 튀겨도 먹고 졸여도 먹고 이제 이렇게 했던 역사는 오래된 것 같아요. 뭐다 심어놓고 놀고 하면 천렵을 간다 그러면 그럼 이제 거기 갔다 놀고 올 때는 우리 이제 배굴리는 옛날에 농악을 했었어요. 뭐 깽매기도 치고 북도 치고 뭐 장구도 치면서 막 노래를 하면서 저 시장에서부터 노래를 하면서 동네로 들어오고 그렇게 했죠. 여기 학교 앞에 국수 공장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국수가 여기 보급이 이제 많이 됐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요. 딴 데서 들어오긴 어렵고.
1: 일제 때부터 여기가 칠보 단장이요. 물 가두는 게 지가 일곱 군데고 여청산 내내. 그리고 장은 여청산장 시장 하나요. 그래서 칠보 단장이라 여기.
2: 지금은 이제 냇가가 오염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고기가 없는 편인데 옛날엔 들어가면 발에 밟힐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게 족대라는 게 있어. 그걸로 해서 여름에 그냥 철렵할 때도 그거 잡아서 냇가에서 그냥 생선국수 해 먹고 그런 식으로 했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특히 힘들고 고기가 없어요, 지금.
1: 족대도 있고요. 투망. 또한 듯이 어항이 있어요, 요즘.
2: 옛날에 그 종두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쌀이로 만드는 거, 이런 동그랗게 그런 데다 담아가지고 다니고 그랬죠, 옛날에는. 모내기 끝나고 보리타자 끝나고 이제 여름일이 한참 어지간히 끝났을 때 나가서 마을 사람들이 한 번씩 노는 거예요.
1: 텐트 저 포장 갖다 치고 마을별로 다 잔치를 해야 돼.
2: 학생들이 오후 한 3시쯤 되면 다 하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다 냇가로 나가. 놀러.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조금 잘 사는 집은 라면에도 한 봉지 주고 그만치 못하면은 소면. 요걸 요만큼 한 움큼을 주고 거기다가 집에 된장은 있으니까 된장하고 고추장 조금씩 줘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냇가로 가. 그런 냇가에 가보면은 여기 애들 고기 잘 잡거든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서 손으로, 맨손으로도 잡아요. 풀이라든가 나뭇가지 같은 거 바짝 마른 거 주워다가 솥 걸고 그다음 물을 끓입니다. 고기 잡아오면은 고기 집어넣고 그리고 된장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소면 넣고 이거 끓게 되지요. 그게 상륙국수예요, 얘네들. 그 간식.
3: 그전에는 그, 저, 결혼식이다 뭐 하면은, 이 방앗간에 가가지고 막 대량으로 빼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하필 뭐, 나는 이제 고추장 가지고 간다, 국수 가지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까에 나가서 해 먹고 그래.
1: 장비 없는 사람들은 이제 피레미하고 속간지 작절질해서 잡는 시금배기 이 빠가빠가라는 거, 쏘가리 이런 걸 잡아갖고 이제 해 먹었지. 한 해, 60, 70년 전이지요. 18세 됐을 때. 아, 그 후에도 성인 돼서도 해 먹었지요. 지금은 문화가 그만큼 발전되고 먹을 것도 그전에 때문에 많이 듯이 좋아졌잖아요. 그전엔 배고팠어요.
2: 90년대 초에 냇가가 물이 더러 오염돼서 더러우니까 저기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먹을 거냐? 자꾸 멀어지는 거지. 요 앞에 이제 원조라는 집이 있어요. 그 남편이 고기를 잘 잡았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청산 사람들에도 저녁에 술 많이 먹고 그 있더라 속 쓰린 사람들이 와서 넘기기 쉽게끔 생선 국수를 갖고서 이제 해장을 하세요. 그 양반이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철렵하는 사람들? 또는 학생들 나가서 저걸 내가 음식으로 만들어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는 그 생선국수가 태어난 겁니다.

생선국수라고요. 여기는 이제 바닷가가 없잖아요. 근데 민물 생선도 이 지역에서는 생선이라고 불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선, 민물 생선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 그래서 생선국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로 눈치, 붕어, 이제 치료도 가끔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숭어, 봄에 이제 다물치도 가끔 나와요. 다물치, 메기. 아, 그렇게. 여기 옥천군에는 그 어부협회가 있어요. 어부분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하거든요. 금강, 거기 대청호, 그쪽에서 다 잡으시는 거죠. 생선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곰탕 보듯이 그거를 오래도록 구워요. 그래서 장시간 오래도록 구우면은 이거 생선 살이 다 흐트러져요. 가시도 그렇고, 가시도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그러면 원액을 가지고 물하고 희석을 해요. 그거를 계속 끓여요. 그러면 이제 그 육수에다가 고추장 간을 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소면을 넣고, 저기 야채, 그거 넣고 이렇게 삶는 거예요. 바로 잡으면 이거 생선, 민물생선은 바로 그제 손질을 하셔갖고, 금냉을 하셔야.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해동해서 손질을 해갖고 끓이는 거죠. 생선은 이제 아가미에 이렇게 분비물 같은 게 있으니까 아가미 손질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이 고기는 눈치라는 거예요. 요거는 눈치인데 좀 크죠? 소붕어입니다. 얘는 붕어입니다.

가득 부어요. 소스. 이게 고기가 꼭 잠겨서 끓여야 되니까. 열어놓고 끓여요. 뚜껑을 닫고 끓이면 그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그 수증기가 다시 밑으로 들어가죠.

0: 경북 안동. 그러니까 내가 25살이었나, 여기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 아들 대까지 3대까지 사는가 봐. 물이 좋아요, 물. 그래서 물이 좋아가지고서 고기가 많아. 그리고 이제 농한기 때는 이제 뭐 심고 나면은 놀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심심하니까 나가서 고기들을 잡고 뭐 초망질 해서도 잡고 낚시를 해서 잡고 그래. 그 잡으면 이제 털레기 구이가 가나? 저기 매운탕. 매운탕을 끓여가지고서 먹었거든. 그랬는데 그 매운탕을 먹다가 이제 먹내서 간 내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날이 이제 해장국을 뭐든 먹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그걸 까시를 없애고 어떻게 그 국물만 해가지고서 고기하고 국물만 추려가지고서 이렇게 국을 끓이면 얼큰하게 끓이면 그 해장국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1962년.
1: 그때 이제 62년도에 시작을 하시는 건데 조그맣게 이제 그냥 요 가까운 지인들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조금 또 지인들 모시고 오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팔으셨죠.
0: 이후에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라도 내가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에서 이제 그걸 한 거지.
1: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계속 학교 갔다 와서도 이제 뭐 이제 심부름 정도는 하고 그랬는데 그 벌써 이제 자꾸 이제
0: 내가
1: 연세가
0: 늙으니까 이제
1: 드시니까 이제
0: 힘이
1: 저희 이제
0: 딸려.
1: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시니까 조금 버거워 하셔서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때만 해도 이제 어리니까 그냥 호기심에서 제가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조금 버겁더라고요.
0: 항상 그 비린내가 없어야 돼. 그리고 하다가 뭐 웃거나 이러면 절대 안
1: 그거
0: 되거든. 있는 그것만 가지고
1: 배합이
0: 해야지.
1: 중요하거든.
0: 응.
1: 원액하고
0: 그래.
1: 물하고 그 배합이 중요하니까
0: 맞아.
1: 욕심부리지 말고 정석대로 해라. 그리고 야채도 장 조절, 야채 조절.
0: 봄에는 이제 7월을 많이 잡아. 피라미, 또 눈치, 모래마주.
1: 동자개라고 해갖고
0: 여름
1: 매년 이제
0: 되면은
1: 풍,
0: 이제 그뭐 붕어도 있고
1: 눈치,
0: 피라미도 있고,
1: 벼비.
0: 예, 또 겨울에는 또 저기 뭐야 그 뭐지 빠가사리.
1: 붕어, 눈치. 93년? 하여튼 고,
0: 93년.
1: 예, 고 무렵에 다리를 새로 놓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도로 뭐 한다고 뭐 채취 같은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꾸 이제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그리고
0: 고기가
1: 소멸이
0: 귀해지는
1: 되는
0: 거예요.
1: 것 같아요.
0: 한
1: 얼마 안
0: 1관, 2관 정도 이렇게
1: 안으로 이제
0: 매일같이 이렇게 돼.
1: 키로수로 말하자면 1관이 4kg예요.
0: 100관도 되고 뭐 그래. 그전에는 또 고기 잡아오면 배는 안 따고 가져와요. 그 잡는 사람이 그거 다배 따서 손질해가지고서 이제
1: 직접 옛날에
0: 해가지고서 이제 삶고 이제 적고 이렇게 그 과정이 많지요. 그렇게 힘들지, 뜨거울 때는. 군에서도, 군 손님들도 많았어.
1: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가족 동반으로 주로 오시고 이제 무슨 모임 단체 모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고 또 요즘에는 이제 자전거
0: 오토바이 부대들
1: 오토바이
0: 뭐.
1: 하시는 분들
0: 젊은
1: 그래도 한
0: 사람.
1: 4 40대 60대 4 5 6 그렇게
0: 여름에,
1: 이열치열 해갖고
0: 여름에 더
1: 여름에
0: 많이 먹어.
1: 그다지 크게
0: 밖에
1: 변화는
0: 없지.
1: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손맛을 이제 어르신들이 엄마 때 오시던 분들이 지금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때의 그 맛을 이어가야 된다 하셔갖고 거의 엄마가 하던 걸 비슷하지 크게 변화는 없어요. 저희 집까지 7개. 얼큰하고 칼칼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면서 이제 그 생선의 구수한 맛. 애들 잘 크고 손자들 잘 크고 하니까.

0: 나왔다.
1: 아, 나왔다. 야호! 야호!
0: 아, 귀 아파.
1: 근데 요즘에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어떤 기운이랄까? 항상 그 제작진분들께서 저희를 좀 산으로 부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하지만 또 올라와야 될 만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겠죠. 이유가 네.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0: 아, 귀여워.
1: 아, 귀엽다.
0: 야, 교수님, 여기 의자가 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어. 이 돼지 모양이네. 제가 돼지띠거든요.
1: 그러네. 네,
0: 어, 친근하다, 오. 되게.
1: 여기가 한진섭 조각 정원이에요.
0: 아, 그러면 이제 이 허브 천문공원 안에 조각공원이 네.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아, 그렇구나.
1: 대성 씨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작품이 네네. 한진섭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화강석으로 만들었거든요.
0: 아, 이게요?
1: 네.
0: 아이고, 진짜겠죠? 말씀해 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뭐 앉았어요. 진짜 이거 작품이 좀. 아니, 나 올 때 뭐 아무것도 안 지켜가지고 네. 제가 몰랐거든요, 정말. 어,
1: 근데 이거 앉아도 되는 거예요. 만져도 되고. 한진섭 작가님은 홍대 조속과를 졸업하시고 또 동대학원을 나오셔서 그 다음에는 이태리 카라라 국립미술대학을 졸업하셨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작업하시지 않으세요. 작가님은 굉장히 친숙하고 편안하고 가족과 동물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즐거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드세요. 근데 이 한진섭 작가님의 이런 작품도 있지만 예술적인 벤치들? 그런 거는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0: 아, 그렇게 예술 작품으로 된 벤치가 많습니까?
1: 많아요.
0: 대표적인 게 또 어떤 게 있어요?
1: 대표적인 게 네. 대성 씨도 아실 거야.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아시죠?
0: 네. 어, 아, 그럼 알죠.
1: 예. 구엘 공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타일로 된 긴 벤치가 있거든요.
0: 긴 벤치.
1: 걔가 110m야.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제일 긴 벤치야.
0: 아.
1: 그리고 또 영국에는 책 모양으로 벤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그려넣어요. 그래서 독서를 장려하는 벤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트 퍼니처의 대가가 계세요. 최병훈 작가님이라고요. 올해 2월인가요? 카타르 국립박물관에 테이블과 그 벤치 10점을 그 중앙광장에 연구 설치하셨거든요. 이 최병훈 작가님의 작품은 한국의 미, 자연의 미, 절제의 미를 정말 최대한 살려서 그걸 유기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진짜 만든 아, 진짜 정

0: 이수의 작업이 있어요.
1: 너무 멋지십니다. 또 한국을 또 알리시고. 멋지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거 여기도 쑥 둘러보니까 정말 멋진 벤치로 된 작품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네. 사진 찍을 수 있을 만한.
0: 구경할까요?
1: 네, 저 구경하고 싶거든요.
0: 네.
1: 한번 둘러보실까요?
0: 네. 네.

0: 대성 씨, 네. 강풀 작가에 대해서 아세요?
1: 정말 유명하신 작가님이잖아요.
0: 맞아요.
1: 웹툰도 많이 그리시고 그리고 네. 그 웹툰 그린 게 영화화, 네. 드라마화도 많이 됐고
0: 맞아요.
1: 정말 이야기꾼이신 것 같고
0: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컨셉은 정말 약간 친절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예술 그런 거를 찾는 컨셉인 것 같아요.
1: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0: 우리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그 우리가 웹툰에 쏙 들어간 듯한 느낌, 만화 속으로 푹 빠지는 우리 체험하러 갈까요?
1: 어떤 만화 속의 순정 만화의 여주인공, 남주인공이 한번 돼보실까요?

0: 참 이게 골목을 이렇게 싹 돌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그것도 강풀 작가님 작품을 봐도 항상 그런 느낌 들잖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많이 그리시고 또 그거에 진짜로 벽화 속에 이 보이니까 저도 이제 걸으면서 어떤 그 웹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마음도 따뜻하게 정화되고 뒤에 있는 요 벽화만 하더라도 딱 보시면 피곤하지. 들어가서 쉬자. 이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물쇠 같이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이렇게도 돼 있어요. 이런 글씨 봐도 되게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골목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1: 맞아요. 이 거리가 2013년도 따뜻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로 강동구에서 기획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풀 작가님의 그 만화를 안 읽었어도 이 동네를 쭉 돌면은 좀 이 동네 사람 된 것 같지 않아요?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것 같아.
0: 네.
1: 작가님이 이 강동구를 작품의 배경으로 작품들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강동구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들 그런 게 여기 다 녹아 배어져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내가 이렇게 지냈던 일상들이 다 그려져 있고 하면 참 이 마을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어요?
0: 네, 정말로 그렇게 그런 느낌이고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담배 피는 애들도 줄었대.
0: 아, 진짜요?
1: 근데 대성 씨, 승룡이라고 아세요?
0: 승룡이요?
1: 네.
0: 아, 그 웹툰에서 주인공이잖아요. 네. 알죠.
1: 우리 승룡이네 집에 한번 가볼까요?
0: 승룡이네 집이요? 여기 있다고요?
1: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만나 뵙게 돼가지고 너무나 영광입니다.
2: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1: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현재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대중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뜻으로 한글 캘리그라피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주 작업도 진행하고 개인 네. 전시, 작품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1: 아, 김아연 작가님 환영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말씀하셨던 게 캘리그라피.
2: 네, 맞아요.
1: 근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알고 네. 있는 것 같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어떤 건지 대충은.
2: 네.
1: 근데 그게 예술 작품인가 예술인가라고 하면 저는 약간 좀 어떤 장르에 속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2: 아, 미술 분야에서도 네. 이 캘리그라피를 미술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닌지 이런 화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1: 아.
2: 네. 왜냐면 과거에는 서화 동원이라고 해서 네. 서예와 그림이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0: 네.
2: 그게 근대에 와서 이게 분리가 된 거거든요.
0: 네.
2: 그래서 앞으로는 서화 동원처럼 서예와 글씨가 같이 미술의 오. 분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저 같은 이제 작가들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 캘리그라피가 약간 다양한 재료와 또 기술이랑 접목이 되면서 뭐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다 그럴까요?
2: 아.
0: 좀 그런 캘리그라피에도 그 트렌드나 변화가 있나요?
2: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캘리그라피의 뿌리는 서예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제 전공도 서예 디자인 전공이에요.
0: 네.
2: 그래서 서예를 바탕으로 이제 한 10년간 전통 서예를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때 이제 배운 게 한글 판본체, 궁체, 민체.
1: 네.
2: 백성들이 썼던 걸 민체라고 하는데 이런 세 가지 전통 서체를 응용시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응용 발전시켜서 캘리그라피처럼
0: 네.
2: 좀 더 이제 글자의 크기 변화, 두께 변화, 네. 각도의 변화 이런 그리고 재료의 다양성으로
0: 네.
2: 이렇게 다양한 캘리그라피 작품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좀 궁금한 게 있는데
2: 네.
1: 서예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2: 네.
1: 그러면 캘리그라피는 영어잖아요?
2: 네.
1: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2: 네.
1: 그럼 외국에서는 어디서 시작을 하나요?
2: 이제 서예라는 용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캘리그라피거든요.
1: 아~
2: 근데 마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서예랑 캘리그라피는 다르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 점도 되게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용어를 계속 캘리그라피로 쓸 거냐라는 것도 작가들의 고민이에요. 너무 서양
1: 네,
2: 같은
1: 네.
2: 뜻인데 서양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작가분들은 멋을 부린 글씨라고 해서 멋글씨.
0: 아, 멋글씨 좋네요.
2: 네, 멋을 부린 글씨 아니면은 먹으로 썼다 해서 먹글씨. 아니면 현대서예 이제 어떤 단어를 쓸지 용어를 쓸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1: 우리 작가님의 네. 어떤 그런 캘리그라피 작품을 좀 궁금하거든요.
2: 아, 제 작품이요?
1: 네, 네, 하나 뭐
2: 제가
1: 있으시면.
2: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아, 기대가 됩니다. 너무 찾지 마시고요. 너무 제일 좋은 거 찾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된 거 좀 보여주시면.
2: 아, 네. 제가 수업했던 것들인데

0: 캘리그라피는 조금 좀 친숙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예술 작품과 차별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1: 아, 차별점과 매력?
0: 네.
2: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예술적으로 표현한다는 문자 예술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자긍심을 갖고 우리 문화의 유산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이제 작품을 하고 있어서 이 한글을 활용해서 아름다움을 쓴다. 이게 저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네.
2: 이제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바쁘고 자기의 생각에 잠길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서예를 쓸 때는 되게 그 붓 끝에 제 온 기운과 힘을 다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딴 생각을 할 수 없고 오로지 붓과 내가 혼혈일체가 돼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때 굉장한 힐링을 많이 느끼게 돼요.
1: 맞아요. 제가 볼 때 캘리그라피가 이제 그 뜻과 글을 몰라도 그 서체만의 조형성만으로도 정말 그 조형적 가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공간 안에서 흑과 백의 조화, 여백의미,
0: 그렇죠.
1: 그런 맞아요. 것들이 그게 이제 조형적으로 잘 조화가 돼야 보는 사람도 뜻을 몰라도 그 미적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2: 이유는 모르지만 아름다워 보이는 그 시각적인 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왜 이쁜지를 모르지만 내 눈에 예뻐 보이면 그게 조형적으로 균형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공간감이나 이런 여백의 배치가 좋을 때.
1: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술과 이렇게 같은 맥을,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를 찾는 거, 그런 거에서 이렇게 맥이 좀 일치해서 흘러가지 않나 싶어요.
2: 맞아요.
0: 붓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혹시 그 매직 같은 거로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2: 네. 캘리그라피를.
3: 진짜?
0: 제가 저 실제로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부터 처음으로 부탁드리는 건데 아텐드 시티를 한번.
2: 아, 그러면 조금 시간을 조금.
0: 네네네. 네.
3: 시간 많아요.
2: 네.
3: 많아요.
2: 네. 한번.
4: 아텐드 시티.

0: 엔터인더시티. 네. 오늘은 귀엽고 따뜻한
1: 너무,
0: 느낌.
1: 너무 귀엽다 이렇게 딱 했으니까 좀 시원해.
2: 아 너무 좋은 선물이 같아 저 프로그램에도.
0: 아니에요. 아 네.
2: 우리 작가님의 어떤 그 캘리그라피 작품을 볼 때 네. 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점을 더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는지 궁금합니다.
0: 보통 작품을 할 때는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사랑, 행복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글이 이렇게나 다양한 표정이 있구나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변화 발전할 수 있구나 하면서 한글의 그 위대함, 한글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많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오늘 아텐드 시티 이게 저기 전반적인 느낌이 모든 곳곳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차가운 돌에도 따뜻한 긍정의 에너지를 넣고 이 마을에도 긍정의 에너지, 글씨에도 긍정의 에너지. 네. 아, 훈훈한 자리였어요.
0: 네, 정말. 감사합니다.
1: 오늘 어떤 좋은 에너지, 따뜻한 기운. 글씨에서도 길에서도 많이 얻고 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3: 아, 오늘 하루가 긍정이네.
1: 오늘 이렇게 감사해요.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숲이 된 나무들은 그림자를 쪼개는데 열중한다. 새들은 부리가 낀 곳에서 재소리를 냈다. 다른 방향에서 자란 꽃들이 하나의 꽃병에 꽂힌다. 늙은 엄마는 심장으로 기어 들어가고 의자는 허공을 단련시키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같은 자리에서 신맛과 단맛이 뒤엉킬 때까지 사과는 둥그러졌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고 있는 이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 빠르게 보다는 좀 천천히 또 조금 골똘히 이렇게 성찰하면서 시를 쓰고 있는 시인입니다. 한 5, 6년 전에 시집을 내면서 그 시인의 말에 이제 끝내 모를 것을 사랑하면 아름다움이 될 것인가 라는 구절을 쓴 적이 있어요. 항상 이 질문이 안에 들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쓰는 방식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항상 저는, 그러니까 제가 순간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 그런 데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 현재 안에 미래에 대한 예감이 들어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미래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시각주의자여서 보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를 볼 때 자꾸 판단이나 감정들을 넣어서 보니까 그것도 참 싫고, 우리가 이제 평소에 많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세히 안 보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보는 쪽보다는 자세히 보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자꾸 보물 찾듯이 발견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데 친구들도 좀 그렇게 들어오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제가 사물을 볼 때도 너무 자세히 봐서 제 스스로가 조금 괴롭기도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시적인 순간을 만나려고 의도적으로, 오늘 시적인 순간이 언제였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뭐 휴대폰 사진도 찍고 기록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질문의 문장을 계속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밤에 자기 전에 질문의 문장을 쓰고 자요. 항상 그게 마지막 그 루틴이거든요. 저는 물음표가 있으면 그 인간은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타입이어서 물음표를 계속 던져요. 예. 지난밤에 쓴 물음표는 밤과 나무는 어디에서 만나고 있는가 라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너무 추워서 밤도 걱정되고 나무도 걱정되고 그랬어요. 예. 제가 이제 시간 개념이 순간주의자이기도 해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를 썼다고 하면 저한테 정말 참을 수 없는 부실함이 들고 너무 무겁고요. 그냥 30년에 대한 것은 아니고 시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그거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어떤 가장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이렇게 똑바로 서게 하고 좋은 손 같은 존재? 예, 그런 면에서 시가 생물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어떤 한 그 국제 시축제에서 제 시를 가지고 이제

번역 워크숍을 며칠 동안 진행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 날은 제가 그 동일한 시를 한국어로 읽고 그 번역한 시들을 이제 계속해서 여러 나라 말로 읽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언어의 뜻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 느낌은 저한테 이상하게 꿈틀대면서 오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거짓말 아니야? 이럴 텐데, 그래서 저는 또 그때 시를 다시 믿었죠. 아, 이게 느낌으로만 소통되는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다른 언어로 어떻게 보면 공통의 것을 찾는 과정은 우리 지구인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멋진 시도 같고, 또 국경을 넘어가는 아주 끊기지 않는 좋은 춤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예. 저는 그러니까 낯선 장소들에 가는 것을 생각만 해도 완전 너무 좋아서 죽겠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겁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확 이렇게 막 떠나지는 못해요. 근데 어쨌거나 지구의 그런 낯선 장소들에 자꾸 가보고 싶은 게 제 사람으로서의 꿈이고, 또 이제 그런 낯선 장소들처럼 지구에 대한 감각과 또 예감이 깃든 그런 시들을 제 방식대로 계속 써나가고 싶죠. 예.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래곤폰입니다. 네, 아임라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그 제가 듣기로 오늘 경쟁자가 굉장히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되게 럭키하신 거잖아요. 너무 축하드리고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세 번째 아임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주신 여러분들하고도 오늘 좀 즐겁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재밌게 같이 잘 놀고 갔으면 좋겠고, 앞에 또 되게 멋있는 선배님들 하셨잖아요. 아, 정말 저희도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라이브 아 너무 멋있다, 이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고민하고 했었는데, 그 고민했던 만큼 오늘 좀 즐겁게 잘 놀고 갈 테니까 재밌게 즐겨주세요. 준비되셨죠?
1: 네!
0: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처음 저희가 들려드린 곡은 모스보라는 곡이었습니다.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의 데뷔 앨범에 있었던 곡이고요. 이어서 지구소년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드럼폰이 드럼치는 고강훈이라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저희 이제 작년 7월에 냈던 지구소년이라는 곡이었고요. 모든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또 들어보실 수 있으니 한번 찾아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저희가 제일 최근에 낸 Run Run Run이라는 이제 저희 3집 EP가 있는데 그곳의 타이틀곡인 아 마음대로 다 된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들으시면 다들 마음대로 되실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무서워요?
1: 아니 약간 속상한 일이나 마음에 안 드는 오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이제 저희가 하는 요 라이브를 듣고 나셔서 꼭 다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저희가 꼭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0: 뒤에서 방청객 분들이 우리 잘한대.
1: 나도 들었어 방금.
2: 아 진짜?
3: 나도.
2: 난 나만 못 들었네.
4: 잘한다.
1: 오 예. 감사합니다.
0: 아임 라이브 방청 처음 오신 분들 계세요? 어때요? 생각보다 더 가깝죠? 재밌죠? 저희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누가 지금 동생 말하는데 지금 형
5: 너무 더워가지고
2: 아 부채를 빌렸구나.
0: 네 그래서 열심히 연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저희 방금 들려드린 곡이 이제 마음대로 다 된다라는 저희 3집의 타이틀곡이었고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도 이제 그 3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3: 어떤 곡인지 소개 짧게 해주세요.
6: 네 그러면은 손금이라는 곡은요 이제 좀 락 발라드스러운 노래고 또 이 손금이 제목이 된 이유가 되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 우리 손에 남아있고 다 같이 내일로 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와! 감사합니다.
3: 근데 오늘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
6: 그러니까
3: 안심이 되는 느낌 약간.
0: 약간 세혁이가 해준 손금 설명 중에 저는 뭐 화나는 일이든 무서웠던 일이든 이렇게 꽉 쥐었던 손에 남아있는 손금이 그게 전 너무 와닿았어가지고
3: 오늘 부자다 부자.
0: 이야. 아버님 일반인 맞으세요? 약간 아 진짜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2: 감사합니다.
3: 어떻게 아버님 취향에 맞으십니까?
7: 네 너무 좋습니다.
3: 아 감사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3: 재밌게 즐겨주십시오.
2: 영광입니다.
3: 그러면 이어서

0: 감사합니다.
1: 아니 그 후레쉬 감동이에요. 또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비춰주시는 걸 보니까 또 색다르고 너무 좋습니다. 몽글몽글해지네요. 막 감사합니다.
2: 네, 그리고 저는 드래곤포니의 편성현이었고요. 아,
1: 네. 안녕하세요.
2: 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너 이름.
3: 아, 저는 드래곤포니의 권세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그 우리 형 이름 소개드렸나?
3: 태규 형 소개하셨어요?
0: 아, 저는 드래곤포니에서 보컬 맡고 있는 안태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빠르죠. 마지막 곡 뭐죠?
0: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 아직 그래도 곡이 있다는 거니까요. 끝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가깝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도 거의 아예 없습니다. 이 정도로 가까운 경우는 거의 없어서

0: 맞아요.
1: 너무너무 즐겁고 항상 올 때마다 너무 저희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는 자리여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마지막 곡은 나다웃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저희 두 번째 EP 타이틀 곡이고요. 다 같이 뛰어노는 곡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또 앉아 계시니까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손을 뻗어주시고 같이 떼창해주시고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뒤에서 자꾸 이렇게 궁뎅이만 봐가지고 괜히 뭔가 죄송한 마음이 자, 슬쩍슬쩍 볼게요 이렇게. 네, 그러면 마지막 곡이니까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래곤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드림프였습니다.
2: 90속 음악 감상실 I'm Live 드래곤 드래곤 드래곤
3: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과연 이 문경에서는 네. 어떤 방식으로 이게 놀고 먹을 수 있는지 좀
1: 원래부터 놀고 먹기 위한 도시예요. 과거 보러 다니는 길이에요. 당신이 급제하였소. 아싸 놀자.
2: 오, 오, 와, 좋다.

0: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기다렸잖아요.
1: 진짜 반가워요. 진짜.
2: 아, 진짜요.
0: 제가 소장님을 기다린 이유가 네. 바로 놀고 먹기에 진수 아니십니까, 소장님. 아,
2: 진수라 할 것까지 보다는 네. 그냥 놀고 먹기에 숙외.
1: 숙외.
2: 놀고 먹는 데는 나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0: 그러니까요.
2: 이런 쓸데없는 근자감이 좀 있어요.
0: 과연 이 문경에서는 네. 어떤 방식으로 이게 놀고 먹을 수 있는지 좀 비법 좀 알려주십시오.
2: 놀고 먹기가 굉장히 원래부터 놀고 먹기 위한 도시예요.
0: 여기가요?
2: 예. 네. 문경의 이름 뜻 아세요?
0: 문경 이게 문자가 그 문문자 아닌가요?
2: 아니요. 보통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네. 들을 문자.
0: 들을 문.
2: 예. 네. 경자는 네. 경사경. 경사스러운 소리를 듣는다. 이 이름이 왜 나왔냐면. 네. 과거 보러 다니는 길이에요, 여기가. 영남대로의 아주 중요한 길목. 그래서 문경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나게 놀아주는, 왜냐면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당신이 급제하였어. 과거 보고 돌아오다가 네. 급제 발표가 난 거야. 네. 아싸, 놀자. 예.
0: 그래서 이곳이.
2: 네. 이쪽 산 정에 올라오니까 막 사방팔방 360도 와. 파노라마로 풍경이
0: 약간 어라운드 뷰 같아요.
2: 그죠?
0: 아,
2: 게다가 굉장히 시원해요. 여기 단산 전망대 올라가면 네. 이 백두대간과 소백산 줄기가 만나는 이 풍경을 한눈에 360도로 감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트레킹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단산 전망대를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문경의 놀고 먹기 명소 중에 놀기의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놀고 먹기는 네. 피크닉이에요. 여기 테이블.
0: 아, 그렇죠. 테이블이 꼭 있어야 돼요, 이거는.
2: 이게 왜 피크닉이냐면 네. 일단 테이블 피크닉. 네. 잘 안 나온다.
0: 이게 나오네.
2: 잘 안 나온다.
0: 네, 잠깐만요. 네.
2: 야, 진짜. 이거는 없다 치고 네. 우리 꼭 테이블이 있어야 되나?
0: 무조건 있어야 돼요.
2: 아, 있어야 돼.
0: 네, 이거 어떻게 넣으셨어요, 이거?
2: 자, 이거 빨리 피크닉. 자, 그다음에 이불 피크닉.
0: 빨리 피크.
2: 이불 피크닉. 네. 그다음에 나는 그 문경 시내가 보이는 와. 이쪽에다가 빨리 네. 피크닉. 야, 으아, 짠. 그리고 테이블로 네, 고정을 시키고
0: 있을게요. 날아갈 네. 수도 있으니까
2: 테이블로 고정을 시키고 테이블로 고정 시키고.
0: 좋다.
2: 이거 고정하는데 제일 좋은 게 사람이에요. 사람.
0: 사람.
2: 사람에 앉으면 돼.
0: 앉으면 돼. 야,
2: 설마 이걸 날리겠어? 다 준비를 해왔어요. 식기.
0: 오, 식기도 있어요.
2: 식기. 네. 식기.
0: 야, 제대로 가져오셨다.
2: 이렇게. 네. 야, 이렇게. 짠!
0: 이게 뭐예요?
2: 음료가 있어요.
0: 이게 뭐예요?
2: 커피를, 시원한 커피를.
0: 오. 오.
2: 그 다음에, 문경의 특산물 아세요?
0: 일단 문경 오미자가 유명하고요. 그리고 거정석으로 먹인 약돌돼지, 약돌한우.
2: 그건 알기 힘든데.
0: 아유, 문경 몇 번 왔었습니다.
2: 네. 네. 그래서 문경 오미자 쫀득이.
0: 이야.
2: 짠.
0: 와, 쫀득이
2: 다섯 가지 맛이 난다는 네. 오미자.
0: 그렇죠.
2: 문경이 가장 유명하죠. 그 다음에 문경 사과가 그렇게
0: 맛있어요. 문경 진짜 사과. 맛있어요. 이거 딱 지금 여름 사과네.
2: 네. 여름 사과. 딱. 백설공주야 이걸 먹고. 아. 이거는 사과로 만든 간식이에요.
0: 사과로 만든 간식.
2: 네.
0: 애플
2: 파이죠.
0: 애플 파이. 네.
2: 문경 사과가 여기가 고산 그러니까 고원지대에다가 그리고 이게 일교차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당도가 높아요.
0: 브릭스가 높은 거죠.
2: 네네네.
0: 아니 배워 한번 물어볼까 한번.
2: 왜가?
0: 야, 아 소리가 그냥 애플 짠이라도 네. 한번 짠. 야. 와.
2: 오. 달죠.
0: 네.
2: 오, 어? 무슨 컴퓨터 회사 같지 않아요?
0: 어? 어 약간 저희랑 비슷하신데?
2: 어, 이번 저희가 만든 디바이스는 디바이스는 이게 또 문경이 자랑하는 네. 애플 그 사과로 만든 네. 애플파이.
0: 아이고 깻잎이에요.
2: 그래서 사과잼에 들어있어요.
0: 커피에 딱이네요.
2: 아 오미자
0: 하나 드시죠.
2: 문경이 또 자랑하는
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경이 과거에 급제하면 소문낸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2: 네.
0: 그처럼 이렇게 급제하면 이거 알죠? 어? 관.
2: 그러니까.
0: 네, 이렇게 자원급제해가지고 이렇게.
2: 근데
0: 네.
2: 나는 그렇게 하면
0: 네.
2: 벌레 같아. 여름에 노는 매장이잖아. 야, 개미야, 너 일하니?
0: 근데 오미자 맛이 나요.
2: 그렇죠. 오미자 액을 넣어가지고 적셔갖고.
0: 달고, 쉬고, 쓰고,
2: 짜고.
0: 떨고, 짜고. 그래서 오미자잖아. 네. 아니 근데 진짜 이 산 줄기줄기에 구름들이 다 걸쳐 있잖아요.
2: 그렇죠.
0: 구름도 쉬고 간다는.
2: 그렇죠.
0: 아. 아니 근데 소장님, 근데 도대체 왜 피크닉 장소를 이곳을 이렇게 정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2: 좀 있으면 네. 여기 하늘을. 상형형 색색으로 물들일 또 무언가가 나타나요.
0: 여기 이곳에요?
2: 네.
0: 뭐 여기 새들이 날아다니나.
2: 새는 빨갛거나 파랗지 않잖아요.
0: 그렇죠. 검어죠.
2: 나타나요. 패러글라이더들이 나타납니다.

0: 여기서
1: 네. 낙하산.
2: 네. 어, 앞에 있네요.
0: 특히 오늘같이 지금 바람 네. 이 정도 불면 아주 안정적으로 되게 재미있게 탈 수가 있어요. 아, 아이, 저는 뭐 사실 네. 네. 껌이지 뭐 원래 스카이다이버예요. 사실 평소에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2: 사진 이런 게 있어요?
0: 어우, 사진 다 내가 네. 갖고 있지. 갖고 다녀요. 갖고 다녀요. 지상에 발이 닿아 있으면 불안해요, 오히려.
2: 그러면 올라온 김에 네. 한번 같이 한번 뛰어보시죠.
0: 그러니까. 네. 아니 내가 먼저 딱 지도를 해줄 테니까 딱 뛰는 자세를 보고 네. 나중에 한번 봐봐요. 뒤에 내가 얼마 잘 뛰나.
2: 아, 알겠습니다. 일단 선생님도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
3: 안녕하세요.
2: 이야,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4: 어서 오세요.
0: 아, 프로 냄새가 쫙 네. 나시네요.
2: 안전하죠?
3: 네, 오늘 뭐
4: 계약이나
3: 날씨는 아주 네. 네. 바람도 좋고
0: 좀 많이 지도해 주세요. 네. 저야 뭐 프로인데
2: 지도보다도 네. 타다가 무서워서 바지에 지도를 그릴 것 같은데.

0: 바람이 오늘 아주 좋기 때문에요. 네. 이동하실 때 크게 뭐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달리세요 그러면 두 발이 땅에서 완전히 뜰 때까지 계속 달려주시면 돼요. 열심히 달려주셔야 속도가 붙으면서 이렇게 이륙이 되거든요.
1: 아니 원래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심한데 이상하게 카메라만 앞에 서면은 좀 뭔지 모를 용기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멋있게 한번 또 창공을 하면서 제가 한번 멋지게 한번 날아보겠습니다.
2: 신성 준비됐습니까?
1: 네, 준비됐습니다. 우석 소장님, 제 뒤를 이어서 잘 따라오세요.
2: 아, 바로 따라갈 테니까 걱정 마시고 제가 봐드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3: 바로 가요?
4: 네.
1: 아, 네.
4: 들어가볼까요?
1: 네.
4: 오우!
1: 야.
4: 빨리 돼.
3: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좋다.

0: 와, 오, 오, 오, 와. 저희 제가 보게 해주세요. 저 잘못하면 잡혀가요. 아,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네, 지금 한 마리의 새가 된 것 같습니다. 기분 너무 좋아요.
1: 아, 날씨 좋고 파도도 좋죠?
0: 네네.
2: 나는 차를 타고 내려가야지.
0: 어, 소장님! 와! 와, 여기, 소장님, 여기. 아니, 잠깐만. 소장님 얼굴이 아닌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소장님 어디 계세요? 소장님 얼굴 아닌데요?

0: 나는 차로 앞질러 가야지.
1: 아니 뭐예요 진짜. 저만 내보내고 왜 소장님이 안 나오세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 아 근데 진짜 타셨으면 진짜 좋으셨을 텐데 진짜 멋있어요 여기.
0: 잘 누리고 오세요. 전 밑에서 레드 카펫 펴놓고 기다릴게요.
1: 아, 알겠습니다. 밑에서 만나요. 와 뒤를 이렇게 좀 더 앉으니까 약간 그 비행기를 타면 1등석 탄 기분이네요. 우 좋다.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자 이걸 타니까 노래가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우와 우와 우. 오, 오, 우와 오, 오, 오, 우와. 야 착륙합니다. 착륙. 우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우와. 오.

0: 배신자도 이런 배신자가 없네 정말. 아 뭐 뒤따라 오신다더니 뭐 내려오지도 않고. 아 위에 보니까 또 PD님이셔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야 아니 레드카페도 어디 갔어? 그나저나 레드카페. 아 배신자. 아 정말. 아 뭐예요 따라오신다면서.
1: 아, 그랬는데 내가 네. 볼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 좀 받는 사이에 네. 다른 PD님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양보한 거지 내가.
0: 거짓말하지 마세요.
1: 아니 아. 무슨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 내가.
0: 아니 무슨 뭐 뛰기 전에는 뭐 스카이다이빙하고 뭐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1: 땅에 있는 게 더 안 익숙한 사람이에요.
0: 아니 그나저나 네. 레드카페도 어디 갔어요?
1: 갔는데 파란색밖에 없대. 그래서 네. 아, 자 어때요? 근데 재밌었죠?
0: 오늘은 바람도 좋고 네, 네. 딱 튀면서 딱 뛰었는데 네. 와, 한 마리 새가 된 것처럼 정말
1: 그러니까
0: 창공을 딱 이렇게 날면서
1: 딱 보니까 네. 잘 나풀나풀 날아다니더라고.
0: 그러고 나서 네. 딱 밑을 내려보는데 네. 여기 지금 마을 있잖아요. 네. 마을부터 해서 저기 산까지 딱 보이면서 네. 마치 바람은 나인 거, 바람과 내가 시적이다. 약간 몰아일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1: 제가 안 뛰려고 네. 한 건 아니고 제가 네. 안 타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안 타는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0: 어떤 거예요?
1: 추위 가을
0: 그래, 가을 그리고
1: 가르마 이런 건 탄다니까 원래. 아 네, 낙하산 잘 타요.
0: 한번 다시 한번 올라가실래요?
1: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갑시다. 올라가야죠.

0: 우리가 쭉 걸어오다 보니까 네. 아 바로 앞에 선비의 상 딱 동상이 딱 있네요.
1: 그렇죠. 여기가 옛길이고 네. 선비들 사이에서 유생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지름길 최단 코스 세제 옛길. 선비들이 과거 이제 부임을 위해서 네. 아니면 때론 과거를 보기 위해 이 길을 다 건넜습니다.

0: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앞에 뭔가 둥그런 모양이 이렇게 뻘 튀어나오는데.
1: 예, 여기에 보면 이제 방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 선비들이 이곳을 다 넘어 다녔다는 거죠. 오. 지금 딱 보시면, 그런 선배들의 생활상을 이제 그린.
0: 아, 그러네요. 예. 여기 이제 뭐, 호롱불에서 뭐, 공부하는 거? 과거 보러 한양에 걸어가는 길.
1: 그렇죠.

0: 그다음에 저기 선비의 모습이 나오죠.
1: 뭐 여기 뭐 있어요. 문헌에 바람 불면 보리물결 장관이고
0: 보리타 자라는 무렵
1: 그 자리에 모를 신네. 배추는 눈 속에서 새잎이 파랗고 병아리는 섣달의 솜털이 노랗다네.
0: 예전에 또 정책적으로도 농업을 장려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은 천하의 대본이다, 근본이다라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이제 백성들한테 설파하고 가르쳐 주고 하는 거죠.
1: 네.
0: 뒤쪽으로 가시 보시면 관직에서 이제 주요 정책이나 예를 들어 한글 반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선비들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아. 율곡 이이 선생님께서
1: 5,000원의 주인공.
0: 네네. 아. 소중한 인재들 조정에 다 모였으니 그 누가 초야에서 늙으려드나 보잘것없는 이시나 곤궁한 백성으로 태어나서 낡은 책들을 골똘히 뒤적여 왔네. 선비들이 예전에 뭐 무능하고 뭐 책만 읽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1: 그럼요.
0: 그래서 제가 여기에 추천하는 놀고 먹기의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1: 어떤 곳이죠?
0: 선비들의 예전에 메고 다니는 괴나리 보찜.
1: 괴나리 보찜.
0: 예, 그거를 딱 열어보면 아 선비들은 어떻게 생활했구나 라는 게 늘 들어올 거 아니에요.
1: 거기에 약간 뭐 그
0: 여러 가지가 있겠죠.
1: 그러니까 그 술 담는
0: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1: 네.
0: 그래서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곳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1: 있어요?
0: 옛길 중간에 있습니다.
1: 야 선비들의 정말 그 주머니를 털 수 있는.
0: 네네. 선비 여러분.
1: 네.
0: 불신 건물하겠습니다.
1: 가시죠.
0: 가시죠.
2: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뭐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 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의 움직이는 사람 기무간입니다.
1: 그치, 특이해요. 굉장히 개성이 넘치죠. 다른 사람이 가려고 하는 길이라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개성이 넘치냐면 힘을 줘야 될 때 안 줘요. 그리고 힘을 빼야 될 때 안 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엇박자로 가요. 자기만의 질감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그 친구가 이제 계속 그렇게 탐구를 하다 보니까 기무간만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이제는 누가 봐도 아 저건 기무간 스타일이구나, 저 움직임은 정말 루즈하게 가는데 그 안에서 계속 쌓여가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걸 또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전 되게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0: 작년, 아 이제 작년이네요.
2: 네.
0: 네. 맞아요. 요즘 막 누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하는 얘기인데, 제가 작년에 내가 뭘 했었는지 다 기억도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내가 했었네? 이것도 했었구나. 이렇게 막 떠오르는 느낌으로. 근데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요즘 계속 제가 의미를 두고 있는 게 내 거를 하자, 내게 하고 싶다여서 아무래도 낙원을 찾아서 지방 투어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이고,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일이고, 또 즐겁게 재미있게 작업한 작품이었어서 그게 기억에 남고 그걸 기억에 남기고 싶어요. 그냥 아 맞아요. 그만두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19년에 내려가서 복무를 마치고 2021년에 다시 올라와서 때 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딱 2년 보고 가자. 왜냐면 집이 계약이 2년이었는데 이 2년만 내가 고생을 해보고 전과 같다, 도저히 나아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땐 정말 깔끔하게 포기하자 하고 딱 그 2년이 다 돼갈 즈음이었어요.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조금 나아지나 싶었어요. 사실 그랬는데 막 열심히 뭘 하긴 하는데 또 벌이가 없어지고 계속 불안하고 막 이러다가 그 모아놨던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일단은 내려가자, 내려가서 생각을 하자 하고 교수님께 그때 저 이제 서울 생활을 정리할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녹화 들어가기 한 두 달 전이었었을 거예요. 뭐 네, 좋은 일이겠죠? 2025년을 빛낸 무용수상이라고 하는데 빛을 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여느 때와 다르게 조금 빛이 났던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정말 큰

0: 변화를 겪은 한 해였어서 1년 전, 뭐 2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이한해 동안 되게 많이 변했잖아요. 아직도 저는 적응하고 있어요, 변화에. 어떤 팀이냐? 프로젝트 팀 랑만은 이 단어들은 언제나 낭만을 꿈꾼다라는 심보를 가지고 저 혼자 시작한 팀이어서 혼잔데 팀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팀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내걸좀 해보자 생각을 했을 때 보니까 내가 한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선배들, 선생님들처럼 내 거를 할수 있는 국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생각했을 때 저한테는 아무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일단 딱 떠오르는 거는 그들은 단체 이름이 있었어요, 뭔가. 일단 저게 있어야 뭘할 수가 있나? 그래? 일단 그러면은 뭐라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게 내게 됐으면 좋겠어서 나와 비슷한 마음이 맞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조금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그런 동료들을 찾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도. 단순히 그냥 누가 안무자고 누가 예술 감독이고 무용수로 이렇게 있고 그러기보다는 하고자 하는 게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 동료로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분 좋았죠 뭐. 일단 그게 선정이 된 걸로도 기분이 좋을 일이고 사실 그 작품이 저한테는 조금 중요한 작품이었어요. 그 어렸을 때 이제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나중에 경험이 쌓이고 나면 이걸로 꼭 안무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던 건데 이 알티밋 무용단이 발족하고 창단 공연을 이제 하려고 할때 그때 저기 103호에서 거수 투표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게 내 인생관이 담겨 있는 작품인데 이거 지금 아니면은 이걸 할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 안무를 할수 있을 때 이걸 해야 된다 하고 그걸 막 그냥 내던졌던 거거든요, 거의. 한 2년 정도 지나고 그 작품을 다시 토파 보면서 아, 이건 나중에 꼭 내가 다시 하고 싶다. 다시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원 서류 넣을 때 되게 좀 설레었었거든요. 이거 되면은 좋겠다. 넣었는데 선정이 돼가지고 초연작이 25분이고 재연으로 그해 연말에 15분 버전으로 또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1시간 규모 해야 되겠다 하고 55분 정도 나와요, 정확히 런타임이. 이제 시간도 길어졌고 사람들도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나도 그때 나와 지금 많이 달라졌고 약간 애니메이션 모티브가 그때 더 많았었다면 이번에는 좀더 메시지를 담아보자 낙원을 찾아서가 꼭 울프스레인 무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왜이 작품의 제목이 이거인 건지 그리고 왜 우리가 찾는 게 낙원인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어낼 수 있는 작품을 잘 만들어 보자 그러고 작업을 했어. 그런 건 없죠. 평생 영원히 찾다 죽는 거죠 뭐. 무용수들하고도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네가 찾는 낙원이 뭐냐라는 질문은 안 했어요. 낙원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요즘 어때? 삶이 과거에 이랬고 지금 이랬고 미래에 이럴 것 같다면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누구는 여유라고도 대답을 하고 누구는 자유라고도 대답을 하고 누구는 돈이라고도 대답을 하고 그러면은 돈을 찾아서 여유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꿈을 찾아서 뭐든 찾아서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는 찾아가는 과정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낙원이라고 포괄을 한 거고 여기서 우리가 찾는 낙원은 나한테 없는 거,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 모든 걸 그냥 낙원이라는 단어로 이제 정의를 하고 그걸 찾는 그 행위들 끝에 다다랐을 때 그걸 찾아왔던 모든 과정이 낙원이기를 바란다.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뒤돌아보면 그냥 그 모든 과정이 낙원이었기를. 그런 작품이에요.
1: 우리 무관이 학생은 편차가 컸어요. 굉장히 자기 색깔이 강하고 자기 애고가 너무 강한 친구라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 색깔도 충분히 내면서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한국적인 것들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따로 그 부분을 많이 지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의 어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글쎄요. 어떤 학생이었을까? 저는 이상한 애였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일단 굉장히 시니컬한 애였어가지고 여기 길 건너에 고시텔이 있는데 거기서 2년을 살았어요. 1, 2학년. 제 어깨보다 한 2cm 더 있어요, 침대가. 그리고 옆에 이렇게 책상 바로 이렇게 딱 그 침대에 앉아서 책상 앉을 수 있는 정도 공간이 그런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피폐해지고 그래서 그 무서워했어요, 사람들이. 저 형 무서워요. 저 오빠 무서워요. 대화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근데 무섭대. 그때 기운이 많이 안 좋긴 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 콩쿨 첫 콩쿨 때 예선 통과한 게 그 메시로 왔소라는 작품. 그게 제가 이제 일반부 첫 콩쿨 그때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나는 그냥 사라지겠다 싶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뭘 할 수 있지 근데 하고 제일 딱 보이는 게 콩쿨이었어요. 선배들이 매년 준비하고 있고 근데 동기들도 이제 슬슬 준비하고 콩쿨을 내가 한번 나가볼까?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겠다 했으니까 뭐라도 하자 하고 그때 저만 예선을 통과했어요. 그게 왜 기억에 남냐면 처음이었어서 여기에서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잘했다. 그때 덕기 교수님이 보낸 카톡이 있어요. 그때는 교수님이 아니었어가지고 덕기쌤이라고 저장돼 있는데 캡처한 거에 최선이었고 최상이었다 이렇게 와 있어요. 그게 계속 뭔가 해도 되겠다 더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메시지였어요. 저한테는 사실 저는 여기가 고향이에요. 이제 입시 마치고 바로 서울에 올라와서 쭉 거의 서울에서 있었으니까 여기 와서 만난 사람들하고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고 학교에 대한 애착도 있고 그래서 더 귀하고 덕을 또 많이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 사실 우리 뭐 예술계가 다 어렵고 특히 무용계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제 스테파에 나가기 전에 저한테 굉장히 힘든 마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자기가 이 무용계에서 더 춤출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저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슬픈 일이죠. 잘하고 좋은 아티스트가 무용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스테파를 도전할 때도 그 마음과 열정은 누구보다도 높았을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그 마음을 좀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 되고 너무 바쁘잖아요. 무용은 다른 예술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작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 기간 안에 뭔가를 해내는 것이 자기 앞에 떨어진 과제라면 그것을 하다가 이 친구가 나는 지치지 않을까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 거에서 그래서 그 초심을 생각해서 그 배고팠던 시절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정리할 것들도 정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을 차별했으면 좋겠다.
0: 맞아요. 20년 이제 2026년 되면 딱 20년. 14살 때 시작했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예상하지 않아요. 올해 낙원을 찾아서 아르코 대관이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신작을 하나 하고 싶은데 하반기에라도 신작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는 진짜 일이 없어서 놀고 사람이 없어서 외롭더라도 내 걸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면 즉 낭만이 움직이는 거겠죠? 그럴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좀 키우자. 내 팀을 키우자. 내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찾자. 프로젝트 팀 낭만 김우간.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1: 와우. 오. 와. 오,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아,
2: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1: 예. Yes. Perfect.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is called the Naples of the East for its beautiful harbor. As a natural archipelago, Tongyeong's cluster of islands are surrounded by the Blue Sea. Among the islands, Mirukdo Island stands out. The island is connected to the mainland by two bridges and an undersea tunnel. To get the full experience of the charming archipelago, then you must visit Mirukdo Island.
1: 이곳 미륵도는 바닷물이 이제 들면 섬이 되고 또 썰물이 되면 이제 육지가 연결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통로에 통영 운하를 만들었고요. 또 해저터널을 건설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여기에 신화 SB의 전신인 최기호 조선소가 1946년도에 들어서게 되었고요. 멸칠선과 목선을 만들다가 1970년도에 들어서 최초의 철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0: When you think of Tongyeong,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is how it is a popular tourist destination. But it also happens to be the center of Korea's shipbuilding industry. Being a major contributor to the economy, the boom cycle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directly impacted Tongyeong's economic growth.
2: Tongyeong 경기를 이끌어가는 데는 조선업이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신화 조선소라고 하면 통영의 많은 세수의 한 또 축이기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지역 내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 조선소의 이 부지들은 우리 통영에 계시는 분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죠. 어떻게 보면 통영시가 아주 작은 도시지만 거기에 어떻게 한 중간에 또 역량을 하는 공간이었고.
0: Small and large shipyards were clustered around Mirukdo Island because it offered natural conditions that are a boon to shipbuilders. People trying to make a livelihood gravitated to the shipyards where there were jobs. Stories that came out from this concentration of workers told how prosperous the place became. Many people were dependent on the shipbuilding industry. But the worldwide decline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dimmed the once bright future of Tongyeong. Some shipyards held on to hopes of a rebound, but they were unable to stay afloat. But these abandoned shipyards have been repurposed and now welcome back Tongyeong residents.
1: 이곳은 1946년 작은 조선소에서 한때 세계 10대 조선소에서 올랐던 신화 SB 조선소의 본관이었습니다.

0: 2010년 이후 금융위기로 인하여 조선업이 쇠퇴함에 따라 신화 SB도 어려워졌고 5천 명의 근로자가 대거 실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파산한 조선소를 중심으로 봉평지구 도시재생 누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작의 첫 단추가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입니다.
1: The former headquarters of a shipyard that once supported the local economy. Today, it no longer plays any major role after experiencing a boom-to-bust cycle. However, this building remained, biding its time. After undergoing a revival, now it is bringing new value to 통영. Like the boom times, 통영 needed a boost to reinvigorate the town.
0: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예전 신화조선소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공공창업지원 공간이다 보니 큰 뼈대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옥상 정원을 제외한 모든 층이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1층은 아트홀통, 갤러리, 지역 상품들을 살 수 있는 점포가 있고요. 2층은 창업카페, 3층은 세미나실, 미디어실, 그리고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북 라운지가 있습니다. 4층은 창업 랩실들이 23개가 있고요. 5층은 지역관광협업센터, 남해안 여행라운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리고 간단한 업무와 독서를 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 해피랑, 6층에는 옥상정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1: The 통영 Restart platform sounds like a place where people are encouraged to make a fresh start. The REST in Restart stands for tourism and travel, while ART stands for culture and arts. Like its namesake, it's about starting again. An abandoned shipyard that no longer supports the livelihoods of people has been repurposed to offer employment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2: 제가 컨셉이 우리 자원을 활용한 걸로 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든 곳이기다 보니까 이 공간도 폐조선소였는데 이렇게 멋지게 공간이 됐잖아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여기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 번 노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1: The story of an abandoned shipyard that has now become a place of hope and dreams after years of despair. You will find people working hard to drive progress in 통영. There is one tenant company that is dedicated to the culture and arts with the aim of revitalizing 통영's cultural legacy.
3: 지역 내 저희들 업체를 차린 이유는 아무래도 영구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환경이 어렵다라기보다는 통영이 아무래도 무형문화재가 8개나 있는 지역의 아주 문화, 역사, 예술 쪽으로 다른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또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소리로서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1: The 통영 Restart platform is serving as a hub for culture and the arts in 통영, as well as driving tourism. Under the belief that bringing together motivated people in the cultural space will move 통영 in a new direction.
3: 좋다. 그런 공간이었고.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입주했으니까, 많은 문화, 예술, 관광이라고 하는 파트들은 하나의 업체만 있다고 그게 활성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입주해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1: Tenant firms in Dongyang Restart Platform share information with one another to prosper together. While the entrepreneur started businesses to better their own lives, it is still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Dongyang. Sharing your problems with others can lead to a breakthrough in solving them.
3: Recently, we have a monthly meeting. 거기에서 서로 소개하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입주 단체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가장 좋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쪽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서로 조인을 함으로써 통영 시의 여러 가지 행사들과 함께 연계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 While entrepreneurs make the Dongyang Restart platform their permanent office, other people use the space how it suits them in a more organic way. The co-working space is on the fifth floor and named Happy Lang, which is a combination of the words Kirang, meaning a hill above the sea, and happy. It is a collaborative workspace as well.
4: 통영이 좀 정취를 느끼면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그 조선소를 이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리스타트 플랫폼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폐조선소 인더스트리얼 분위기가 이렇게 무심 풍기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버려진 공간으로 두는 게 아니라 다시 가꾸고 다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여기 이름이 리스타트인데 저는 그냥 뭐 재창업 정도로만 이렇게 봤는데 1층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레스트 휴식의 레스트하고 아트 그 아트적인 게 합해서 이제 리스타트 해가지고 이제 3의 언어로 이제 재취업 재창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탄생했는 것 같은데 통영이라고 생각하면 문화예술을 빼면 이야기가 안 되는 도시인 것 같아요.
1: Many brainstorming sessions were held when converting the old shipyard into a useful community space. It was decided to create a space that could offer new opportunities to locals and laid-off shipyard workers while also bringing in tourists.
5: ...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지역분들에게. 그래서 좋은 교육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교육을 듣다가 4층에 이런 공간이 있구나, 근데 이제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제가 이제 희망을 정말 원했었죠. 네,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1: The place offers people who want to make a difference in Dongyang a way to pursue their dreams. And the tenants who have moved here are using their skills to teach others. This is the value created by the Dongyang Restart platform, where everyone prospers.
6: 제가 알기로는 거제에도 이제 조선소 이렇게 바꿔가지고 카페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도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여기도 사실 조선소 건물인지 모를 만큼 좀 깔끔했고 막 이런 청년들 스타트업 같은 것도 지원해주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트업도 관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생산적이라고 느꼈고 사실 건물이 너무 깔끔해서 최근에 지어졌다라고만 생각했고 진짜 신사업이다 이 정도만 생각했지 막 조선소 같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공간도 활용 잘하고 네, 되게 좋은 취지를 가진 건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One of the tenants at the Dongyang Restart platform supports the dreams of young creators. The founder has been producing one film a year with content that leverages Dongyeong's identity. Perhaps one day, Dongyeong will become renowned for its film industry.

0: 영화 찍는데 솔직히 돈이 없어서 못 찍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업들을 받아서 같이 나갈 수 있으면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게 더 좋은 기회죠.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사무실도 없었는데 이런 사무실이 생겼다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 좋고요. 어떻게 보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다는 거니까 서로 그냥 밖에서 있다가 여기 와서 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좀 쉼터 같은 느낌의 공간이 돼서 좀 마음이 좀 편한 것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엔 좀 불안하게 일을 했더라면 지금은 좀 더 편안하게 일을 하는 느낌? 네,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Every year, people brimming with dreams and aspirations find their way to the Dongyang Restart platform. And the more they come, the more Dongyang will be known as a town for entrepreneurship and job opportunities.
2: Daring한 행사,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올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아직 제가 봤을 때 어울리는 행사는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그거는 요 근방의 시민들이 교육 이런 거는 또 하긴 하는데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서 여기 이 주위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더 그렇고 좀 더 많은 혜택이나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주어졌으면
1: Like it were in its heyday, the renovated shipyard is occupied by many people. Having people exchange ideas and share their stories adds value to the Dongyang Restart platform.
3: Culture 동네 주민들이 그리고 통영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접근성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되다 보니까 좀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한 거, 다양한 거.
1: There is also a place where teens can pursue their dreams. It lends support to boys and girls in Dongyang who want to become musical actors. Learning and practicing in this small space, these kids are the future of Dongyang.
4: Here, 연습한 친구들은 통영에 있는 여러 문화 축제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권위 있는 뮤지컬 콩쿠르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또 좋은 실적도 거두고 있습니다. 뭐 저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뭐 뚜렷한 뭐 학원도 아니었고 원래 뮤지컬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연습실을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고 대회도 나가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여기 이렇게 좋은 공간이 생겨서 통영시에서 이렇게 저희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타 클래스라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예, 저희 아이들과 또 새로운 친구들이 같이 좋은 뮤지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1: And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everyone at Dongyang Restart platform will converge around a single dream. To carve out a new role for the old shipyard in a nod to the shipyard's legacy, people are working hard to achieve a sustainable future.
5: ...을 전부 없애버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들을 좀 한쪽에 조성을 해주고 이곳에서 우리 그 수없이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고 그리고 나라를

0: 그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1: Generations of the local people of Tongyeong have fueled a beautiful renaissance to create value in which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is dutifully supporting.
2: 저는 이 건물을 제 집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집이 더 예쁘고 멋지고 사람들을 봤을 때 오고 싶은 공간이 되는 게 우선은 제가 이 공간을 관리하는 주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어른들도 좋아하시는 공간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이지만 아이들이 놀러 오고 싶은 그런 공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소 그만두고 굴공장에서도 일을 해보고요. 또 은행에서도 일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통영에 있으려고 해봤는데 저한테 이 공간은 좀 저의 생각을 좀 전환시키고 뭔가 좀 기대감을 심을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1: Even though the town went through a time of crisis,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is now setting an example as a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success story. We're hoping to hear more about it in the future.
3: 당연히 시민들의 공간으로 내는 게 맞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오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가까이 공유를 하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관리가 되고 그래야 이제 저가 참여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발전도 되고 점점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4: 안내자? 저한테는 안내자입니다. 모르는 길 아니고 안 가본 길 이런 길을 가게 해주고 정보를 줘서 가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길을 열어주는 계기도 있고 이 안에 사람들까지도 협력하거든요.
5: 진화조선소가 문을 닫게 된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조선업이 이렇게 쇠퇴하면서 많은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이제 일자리를 잃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픈 거였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체할 만한 이런 공간들이 생기고 이 공간에 또 사람들이 빠져나간 만큼 또 다른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지는 공간인 만큼 이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도 각자의 그 일에서 창의적인 부분이나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3의 막 좀 다양하고 힘 있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A space that had experienced a boom and bust is now writing a new chapter of hope and rejuvenation for the local economy. Along with people making efforts to breathe new energy into Tongyeong. We wholeheartedly support the ongoing story of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and the new path it is creating.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at the, this side, Big Ben.
1: Oh, yeah.
2: This is a mini head scarf that we made.
0: Wow.
1: Wow.
0: Amazing color.
1: Can you shake?
3: Beyond the main venue, a variety of additional experiences are waiting to be explored. At a pop-up space in Seongsu-dong, visitors can even create their own custom keyrings. Oh, like a tiny fairy hiding in the greenery.
4: 아 제가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만드는 체험이 있어가지고 남자친구랑 같이 올 수 있는 체험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3: That's not all. There are also gardening classes for those interested in plants.
5: 체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업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오늘은 테라리움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아, 어릴 때 생각나요. 어릴 때 흙 만지고 놀던 게 생각나고요. 좋네요.

0: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힐링 원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배워가면서 저도 좀 더 취미를 더 붙이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1: Perhaps as you care for plants, you begin to care for your own self as well. And that's what we call a quiet moment of healing. The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opening on a radiant first day of May. Nature in the heart of the city, woven together with K-culture.
2: 정원이라는 것이 맑은 날, 또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부는 날 다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계절마다도 달라지고 저희가 180일 동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오셔서 정원을 즐기셔야만 정원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고요.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에서 무언가를 더 배울 수 있는 정원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Running through late October, it offers a chance to pause and recharge. If you find yourself in Korea, be sure to experience this moment of healing.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갈 거야. 콘서트에 갈 거야. So, if you wanted to say, I'm going to study Korean, how would you say that in Korean? That's right. In honorifics, it's 한국어 공부할 거예요. 한국어 공부할 거예요. 한국어 공부할 거예요. And to a friend, it would just be 한국어 공부할 거야. 한국어 공부할 거야. 한국어 공부할 거야. In Korean, if you only want to express your intention or plan to do something, add 으려고 해요 or 여고 해요 to the end of the verb. If you plan on going to Korea someday, you can say 한국에 가려고 해요. 한국에 가려고 해요. 한국에 가려고 해요. Let's take a look at whether their vacation plans will work out.
1: K-pop 콘서트에 갈 거예요?
2: 네, 아론이랑 같이 갈 거예요. 싫어요?
1: 사실 저는 알렉사랑 한국에 가려고 해요.
2: 네?
1: 같이 한국 여행 가려고 알바했어요.
2: 정말요? 그럼 저 한국어 공부할 거예요.